오늘 첫 곡은 네, 마이클 잭슨과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는 세이더 게릿 함께 듀엣으로 노래한 I Just Can't Stop Loving You 였어요. 이은희님 얘기처럼 이 노래가 이렇게 애틋했나 하셨는데 저도 오랜만에 듣는데 아 그냥 귀가 특히 벌스 부분에 아주 녹는 줄 알았어요. 마치 우는 듯한 그게 또 마이클 잭슨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지만 유난히 그렇게 또 오늘 애틋하게 들렸어요. 모두 굿모닝입니다. 제가 연애를 해서 이렇게 힘든 거였군요. 남편의 자식까지 챙기느라 고단해요. 라고 한명민님. 그죠, 연애하면 그게 자기가 사랑에 빠져서 그렇지 나중에 생각해보면 참 힘든 일이거든요. 일단 콩깍지가 씌어야지. 예. 그래도 연애하시는 네, 가족들과의 연애 말고 연인과 연애하시는

0: 것을 하실 수 있을 때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오늘 아침에도 응원드립니다. 지금 막 택배가 왔는데요. 시아버님께서 보내주신 말린 문어, 이름 모를 생선, 김, 잔멸치 등등. 아휴, 그걸 잡으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또 무엇이란 말이겠어요? 라고. 아이고, 또 딱 요 타이밍에 택배가 도착해서. 그렇군요. 아, 아버님이, 시아버님이 직접 그렇게 잡아오신 걸 보내신 거구나. 1388님 사연이었고요. 문자였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윤주 씨랑 장원 씨가 이 코너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노래 어디 갔어? 이 노래 어디 갔지? 네, 한참 우리 귓가에 맴돌다가 지금은 정말 우리가 아 맞아 그 노래라고 생각나는 곡들을 쭉 들어보는 네, 그런 시간 3, 4부에 준비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윤주 씨 어제도 만났는데 제시카의 굿바이를 그렇게 눈물나게 반가워했다고 그러고 우리 페퍼톤즈 장원 씨는 참 엉뚱하게 어떻게 초난강에 정말 사랑해요 이 노래를 끝까지 다 따라 불렀다고 노래를 외워가지고 참 의외예요. 네. 아주 열창을 했다는 우리 오늘 아침 제작진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8000번도 오늘 아침 앞으로 열려 있고요.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창에 네, 망설이지 말고 아무 얘기라도 생각나는 거 전해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어떤 인터뷰를 하던 중에 기침을 한 두 번 했더니 목이 조금 갈라져서 다시 돌아오지를 않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저도 이게 1월인가 싶게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조금 갈라진 소리가 나는 거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덥지만 환절기니까 다들 컨디션 조심하시고요. 자, 1, 2부는 IS 동서, 샘표식품 주식회사, 경기도청, 롯데렌탈, 백조싱크, 가평군청, 이카운트, 아크메르 동탄,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 슬립과 꾸며드릴게요.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2: 잘 부탁드려요.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4만원
6: 회계관리
8: 4만원
6: 재고관리
8: 4만원
6: 생산관리
8: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가입비프가 세펠떠.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네, 들으신 곡 엘라 랭글리의 Be Her. 도대체 그녀가 누구길래 그녀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목 놓아 노래를 하는지. 분류는 음악 장르적으로 컨트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뭐 팝적인 네, 싱어송라이터 엘라 랭글리의 Be Her 였습니다. 아, 근데 오늘이 수능 전에 있는 마지막 모의고사 날인가 봐요.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4783님 전국에 있는 고3들 마지막 9월 모의고사를 봐요. 어젯밤 아들이 내일 시험 떨린다 그래서 엄마인 저는 아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애가 모의고사에 떨린다면 어쩌나 했지만 지금처럼만 잘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아침은 마음이 좀 시려우네요. 아들 잘할 거야.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 걱정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보자.

그리고 중3 딸, 오빠 때문에 내가 신경 못 써주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그래도 군말 없이 오빠와 갱년기 엄마 비밀 맞춰주고 열심히 해주는 딸, 고맙고 사랑해. 라고 진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자, 꼭 우리 엄마 아니라도 모든 엄마들 이런 마음이실 테니까 특히 수험생을 둔 오빠나 누나 집에 있는 동생 여러분들도 네, 조금 서러울 수도 있지만 네, 같이 파이팅입니다. 8960님도 지금 재수하고 있는 아들 학교 앞에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어찌나 울컥하는지, 걔가 첫째라 그런지 뭐든 좀 짠하고 그렇습니다. 기숙학원에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거든요. 아, 그렇구나. 빨리 올해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저도 응원 드릴게요. 정은혜님이 신청하신 곡 들을까요?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샵입니다.

난 어찌만 행복해 이젠 넌 잘할 수 있을 테 니가 연습이 힘들었던 만큼 다음에 꼭 나 같은 남자 눈 피해 갈 테니 자상하고 부드러워

이 노래는 아까 모의고사 보러 간 아들 때문에 마음이 시리다고 하셨던 4783님이 신청하셨었던 이승철 아마추어였습니다. 아, 참 새삼 노래 잘하네요. 이게 아마추어 뭐 이런 게 가사에 있으면 조금 어색해질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위화감 없이 뭐 달리 이승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모의고사 보러 간 우리 아들이 덩달아 저도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래서요. 지금 수험생 맘들 다섯 명이 모여서 속초로 여행 가요. 뭐 우리가 집에 있는다고 시험 잘 보는 거 아니니까. 정답이시죠. 김혜정님. 그렇죠. 뭐 집에서 같이 긴장하고 걱정하고 그런다고 뭐 예, 시험이 더 잘 봐지는 건 아니니까. 좋은데요.

그리고 아 김혜정님이었고 6513님은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들 운동회 가는 길이라고. 근데 오늘 비는 안 오겠죠. 네. 수능 앞에 비빌 건 아니지만 나름 첫 운동회라서 떨려요. 이현아 파이팅. 아유 귀여워. 운동회들 이제 가을 그쵸. 9월이니까 부디 어디 다치는 데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기를 응원 드리고, 강부선님은 지금 기차 타고 부산에서 대전으로 가고 있대요. 근데 샌들을 신어서 발이 시렵다고. 어쩌죠? 아이고. 그게 아마 기차 안에서는 에어컨이 나와서 특히 맨발이면 또 시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양말을 신으면 좀 패션에 방해가 되나? 아무튼 조금만 참으시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애매해서 잠시 광고 듣고 저칼로리 시사 준비할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요해.
5: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요즘에 유기견들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유, 그 댕댕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막 너무 빼앗기다가도 내가 얘랑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입양 전에 최대 열흘 정도 집에서 함께 지내보면서 요 녀석의 성격은 어떤지 우리 집에 잘 적응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비 입양 제도라는 것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키우던 반려동물과 잘 어울리는지도 미리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충분히 알아보지 못한 채 입양했다가 파양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자, 원하는 분들은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맞아요.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서로 정말 인연들을 만나서 행복하기를 바라봅니다.

자, 날이 조금 풀렸어요. 그래서 요즘 연극이나 뮤지컬, 또 클래식, 국악 이런 공연들을 조금 더 알뜰하게 즐길 수 있는 가을맞이 만원 할인권이 나온답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게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발급이 되고요. 일주일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네이버 예약, 또 NOL, 놀, YES24, 타임티켓, 티켓 링크 등에서 1인당 2장씩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옵션이 이게 총 결제 금액이 15,000원 이상이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비수도권 공연은 두 장을 더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자, 이런 좋은 혜택은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요즘 5060 사이에서 춤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게 한때 정말 셔플댄스 막 인기를 끌었었죠. 근데 이 90년대 열풍을 일으켰던 토끼춤 기억나세요? 네. 이게 현진영이 먼저냐 김한선이 먼저냐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 무릎을 좀 위로 올리면서 폴짝폴짝 뛰는 요게 하체 근력을 기를 수 있고 또 특별히 화려한 기술 없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요즘에 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꼭 댄스 학원이 아니어도 문화센터나 동네 모임에서 접할 수 있어서 자, 뭐 갱년기로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하는 분들이라면 셔플 댄스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 김완선 씨의 토끼춤을 보면서 아주 그 젊은 그 당시 세대들이 큰 반향이 일었었는데 1990년에 발표된 이 노래에 맞춰서 토끼춤으로 무대를 장악했었던 김완선 씨. 이 노래 제목에 요것이 우릴 보고 웃지잖아요. 네, 광대를 뜻하는 단어. 이게 오늘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는데 노래 제목이 안에 그 정답이 나와서 이렇게 소개할게요. 김한선입니다. 정답은 우리를 보고 웃지.

정답이 너무 반복돼서 오늘은 그냥 정답 드림송이었네요. 자, 원곡은 이제 김한선 씨의 히트곡이지만 오늘 들은 버전은 아이유 꽃갈피에 담겨있는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였어요. 피에로 맞아요. 분장은 우는 분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은 고은정님입니다. 아이고 관절이 받쳐줄런지 모르겠지만 살금살금 리듬을 타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그래서 조금 무리했다가 네, 며칠 몇 주씩 근육통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자, 스킨케어 받으실 분 중에 3590님 초등학교 아니라 국민학교 때 학예회 때 요 노래로 같이 춤을 췄던 기억입니다. 학예회란 말도 오랜만인 것 같고 네, 소소하지만 축하드리고요. 꽃바구니 예약 때문에 일찍 출근한 꽃집 사장인데요. 아침부터 오늘 아침 오프닝부터 들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평소에는 한 10시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그래서 퀴즈도 참여해봅니다 하셨는데 1954님께도 스킨케어 세트 그 외에도 1101 송윤화 장은현님 소소하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노래도 이 노래 어디 갔지? 얘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노래죠. Backstreet Boys입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0: 한명민님이 아 오늘 선곡들이 다 하트 받치네요라고. 근데 이 노래도 이때 3, 4부에 이 노래 어디 갔지에 등장해도 예 전혀 어색하지 않을 비주였습니다. 누구보다 널 사랑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문자를 처음 보내신다는 두 분이 계신데요. 윤상님 목소리에 아직도 설레는 50대라고. 아, 오늘 좀 갈라져서 좀 송구한데 저의 대학 시절 생각나서 늘 잘 듣고 있다고 안부 전합니다. 0615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이 등교시키고 한숨 돌리고 잘 듣고 있는데 문자는 처음 보내봐요. 오늘 우리의 생일이라 서프라이즈 선물과 미역국 밥상 차리느라 정신없는 아침을 보내고 한숨 돌리며 듣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단팥빵 세트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8763님. 그리고 아까 그 아이들은 모의고사 보고 있지만 네, 수험생 맘 다섯 분 속초 간다고 사연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수험생 엄마인데 오늘 모의고사인 줄 몰랐어요. 어쩐지 평소보다 늦게 오고 오늘 일찍 등교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웠구나 라고. 이런 집도 있어요. 예, 엄마가 걱정한다고 뭐 성적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자,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김현정님은 우리 집 푸들 바람이 좀 시원해져서인지 산책 가니까 더 걷재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걷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들어와서 물을 한 바가지를 드시네요. 라고. 강아지 물 마시는 소리 그것도 ASMR 돼요. 찹찹찹찹찹. 아침부터 아주 네 알뜰한 시간을 보내셨네요.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7757님은 저도 수험생 엄마인데요. 모의고사인 줄 몰랐다는 분 덕분에 웃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집 막내가 수능을 보는데 이게 첫째 때부터 벌써 몇 번의 모의고사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인지 무덤덤합니다. 아, 이제 막내까지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파이팅입니다. 자, 2부 마지막 곡은요. 미국 출신 DJ 3명이 모여서 만든 그런 프로젝트 팀입니다. 치트 코즈 그리고 데미 로바토가 피처링을 했어요. No Promises. 이 노래 듣고 3부에 바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

0: 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2차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3: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6: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선 트렌드
5: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6: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5: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휴가 떠나기 바로 전주에 주말에 스펠링상으로는 분명히 더블인데 우리 조아름 작가님이 스위스 출신 일렉트로닉 듀오 듀블이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이 팀이 그 팀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90년대 초반에 국내에서도 이 노래가 엄청 인기를 얻었던 그 팀이 맞더라고요. 더블이라고. 네, 그냥 미국식 발음으로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던 스위스 출신 듀오 더블의 Captain of Her Heart라는 노래가 바로 이 팀의 엄청난 히트곡, 미국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곡이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튼 스위스, 거기는 듀블인가? 하는 얘기 때문에 이 곡을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 온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지만 한 번도 안 들려드렸던 곡이어서 이 노래 들으시면 반가워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더블입니다. Captain of Her Heart.

네, 더블 참 묘해요. 네, 캡틴 오브 허 하트. 아, 오늘 같은 날 피아노 소리부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중간에 삐리리리 무슨 악기인가요 하셨는데, 이게 색소폰 소리랑 피아노 이외에는 어떤 소리를 말씀하시는지 아무튼 마음에 드시는 거죠. 9065님, 저는 똑같이 피아노 멜로디를 쳐도 박자가 묘하게 그 길이랑 끊어치기랑 이런 것들이 단순 단선율을 이렇게 연주를 해도 그 손끝에 맛이 느껴지는

0: 피아노가 화려하지 않은 솔로라도 인상적인 곡이었습니다. 노래 뭐 가수는 말할 것도 없고 대구 매천동에 49세 이현석입니다 라고 네 현석님도 새싹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형편되실 때 이제 강제성이라고는 1도 없으니까 라디오라는 거는 네, 가끔씩 생각나실 때 잊지 말고 들어와 주세요. 0907님이 이현석님이었군요. 자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이 노래 어디 갔어? 오늘 얼마나 많은 곡들이 등장을 할지 기대해 주십시오. 당진시청, 키움증권, 오뚜기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브라운스 안마의자, 에어비앤비,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버웨이와 함께할게요.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1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2: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자꾸 이비가 짬뽕.
14: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3: 1일 1짬뽕 오케이?

김정국 씨가 워낙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 노래 어디 갔어에서 듣기에는 좀 이른 거 아닌가 싶어도 벌써 스무 살이 훌쩍 넘은 노래 김명희님이 신청하신 한남자였습니다. 한남자가 있어 부자 오빠네요. 한남의 자가 있 그쵸, 한남동 비싸죠. 자 띄어쓰기 하나로 아버지 가방과 아버지 가방 이렇게 되는 거죠. 엑스맨에 당시에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7727님 그렇구나. 옛날에 MT 갔는데 복학한 선배랑 새벽 동틀 무렵까지 같이 술 마시고 해 뜨는 거 보러 갔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저한테 고백을 했었어요. 지금은 남편이에요. 뭔가 다른 사연으로 갈 것처럼. 네. 5430님. 야, 그러면 이거 우리 어떤 사람 A의 비록 마라맛 사연을 지향하고 있지만 한번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또 사연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이 노래 어디 갔어? 계속 여러분들의 추억이 담겨 있는 노래들 신청도 받고 들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고윤덕, 박대성님이 신청하신 노래가 뭐냐면요. 아담, 세상에 없는 사랑인데 사실 아담도 세상에 실재하지 않는 가수였죠. 사이버 가수. 초등학교 때 광주 광철터미널 6교에서 우연히 샀던 테이프 아담 노래였거든요. 그러고 보니 예전엔 6교 위에서 뭘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맞아. 야, 진짜 우리 수영 작가님 나이가 나오네요. 6교 위에 병아리. 병아리도 있고 뭐 채소도 할머니들 이렇게 예 파셨던 것 같기도 하고. 6교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6교가 뭐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갑자기 6교 생각나네 진짜. 병아리. 자 이어서 그러면 고윤덕, 박대성, 김명희님까지 신청하셨던 아담의 노래 듣죠. 세상에 없는 사랑.

너무 애절해가지고 사이버 가수인데 인간보다 감정적인 세상에 없는 사랑 아담이었는데요. 창법이 여러 남자 가수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신다고 유현일님은 박명수님하고 비슷한 것 같다고 그쵸 약간 8640님처럼 DJ DOC의 김창열씨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위에는 이런 창법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승철씨도 있고 저는 아담 실제로 이 노래 부른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라고 8445님 그것도 벌써 20년 전인 것 같네요. 실물도 사실 멋진 분이셨는데 라고 아담이 그러니까 지금이야 목소리도 이제 뭐 컴퓨터로 다 재현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 비주얼만 컴퓨터로 제작을 하고 실제로는 다 뒤에서 그 보이지 않는 가수가 노래를 했었죠. 럼블피쉬에서 객원 멤버로 활동한 적이 있는 박성철, 그때 활동명이 제로였는데 네, 그런 그분이 아담이었나? 아담이 통신선을 모뎀으로 이사하던 중에 집주인이 전화기 들어서 통신회선 끊겨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이라고. 아니 아담 바이러스 걸려서 사망했잖아요. 소속사에서 나름 서사를 탄탄하게 준비했었어요. 라고. 5515님. 진짜? 난 처음 듣는 소리인데. 아 맞대요. 어우 너무 잔인해. 어떻게 노래도 이렇게 어? 내가 지금 비가 돼서 너의 어깨에 적시는데 너는 날 모르고 그러는데 무섭다. 사망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송예리님이 저 90년생인데 좀 다른 풍이지만 저의 애창곡 신청해 봅니다. 야 그쵸 제이의 어제처럼 이 노래도 20년이 훌쩍 넘었고 왜 지난주에 우리 라떼 차트쇼 우리 이원석 씨랑 꾸며드릴 때 타임아웃 부를 때 앞 타임아웃 들려드릴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 프로듀서 심상원 씨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심상원 씨가 정말 메인 프로듀서로 멋진 곡들을 발표를 했었고 이 제이가 그걸 멋지게 살려냈던 어제처럼 우리 송예리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설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8: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오늘 아침 이제 4부 계속해서 오늘 이 노래 어디 갔어 진행해 드릴게요. 광고 전에 들었던 어제처럼 제 노래방 애창곡인데 라디오에서 한 번도 못 들었고 늘 찾아서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7177님. 그 시절 저의 핸드폰 벨소리였습니다. 그땐 벨소리 내가 원하는 부분만도 지정할 수 있었는데 어제처럼 딱 요 부분으로 하고 싶어서 몇 번씩 녹음했던 추억이 떠오른다고 이선아님. 뭐 통화 연결음 뿐만 아니라 벨소리 뭐 이런 것들 한참 유행했었죠. 네. 미니홈피 설정음악도 도토리 돈 쓰고 용돈이 남아나지 않던 또 그런 시절. 이어서 이번에는 장르가 팝으로 넘어와요. 하도 또 이 노래는 뭐 어디 갔어 할 만하면 들려오는 곡이 아닐까. 네, 스팅의 레옹 OST에서 또 큰 사랑을 받았던 Shape of My Heart 준비했습니다.

Westlife의 I lay my love on you. 너에게 나의 사랑을 눕힌다. 인가? 사실은 이 곡 신지현 님이 Backstreet Boys 노래 As Long As You Love Me 들을 때 중학교 때 요 노래하고 Westlife하고 번갈아 들으셨대요. 그래서 저도 As Long As You Love Me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노래 어디 갔어 해서 충분히 어울린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일단 미국을 대표하는 청년들 Backstreet Boys 그리고 Westlife는 아일랜드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또 그런 팀으로 비슷한 때 다 큰 사랑을 받았고요. 이런 곡들이 또 음악 프로듀서 입장에서 기억나는 거는 이제 8비트로 약간 뭐 벌써 1년? 뭐 이런 노래처럼 약간 뭉툭한 스네어가 툭 하고 떨어지는 그 당시에 이런 톤을 얻기 위해서 음악 프로듀서들이 굉장히 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생각이 납니다. 그 와중에 또 이제 베이비페이스라는 프로듀서가 자신의 음악은 스네어가 8알이다 뭐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혹시 음악, 특히 팝음악에서 스네어의 또 중요성을 일깨웠던 시절이 있었고요. 저는 전주만 들으면 웨스트라이프, 백스트리트 보이스, 마이클 런스트락 절대 못 맞출 거예요 라고 그 감성이 그 통하는 하나로 통해지는 그 감성이 있죠. 네, 성규 씨 말처럼. 자, 이번에는 아까 Lay My Love 이게 그냥 당신께 바칠게요에 그 눕힌다가 아니라 그냥 너에게 나의 사랑을 바친다의 네, 은유적 표현이라고 하셨어요. 아유. 영어로 노래 공부하신 분들 특히 내한 공연 있을 때 가서 그 어려운 랩마저 따라해서 에미넴을 거의 마음속으로 눈물 짓게 한 우리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 공연하다 삐쳐가지고 근데 한국에서 공연할 때 자기 랩을 그냥 온 관객이 다 따라하니까 그 에미넴마저도 우리가 무대에서 울려버린 예. 머리에 하트까지 했었잖아요 그때. 네. 자 이번에는 이게 98년도 노래라는데 제가 URI라고 하면 이걸 우리라고 읽어야 되나? 4966-7277님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알듯 모를 듯해서 지금 당장 들어.

서영은의 완소 그대였습니다. 이때도 우리 말 엄청 줄였죠. 완전 소중, 안습, 뭐 안구의 습기, 볼매, 볼수록 매력. 자, 아무튼 서영은의 노래였고요. 아까 그 UNI, 제가 URI의 노래, 어? 제목 아는 것 같은데 그랬는데 One and a Two and a... 거기서 완전 알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시고 남현주, 김경희, 최희원님, UNI는 이번 주 핫티스트 송이 될 수도 있겠어요 라고. 네,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4부 함께하고 계세요.

0: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듣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이 노래 어디 갔어 할 땐 또 유난히 시간이 후루룩 가는 느낌이에요. 노래 한 곡으로 그 시절 좋았던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시간,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당분간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 기억 속의 곡들을 끄집어내 주실 때까지. 끝곡도 대단했죠. 뭐 빌보드 최장수 1위 뭐 이렇게 수식이 되는 곡. 0364님이 신청하신 대표 신청자로 오늘 끝곡 보이즈 투맨의 End of the Road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SF9 영빈입니다. 가끔 지인들과 타임머신 얘기를 하면 저는 과거로 안 돌아간다고 답합니다. 나름의 성과와 성장이 담긴 이 길을 다시 걷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께서 만약 돌아간다면 지금의 제 나이로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치관이나 생각이 확립되기 시작한 때라면서요. 미래의 제가 더 나은 생각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매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아있는 느낌으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에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
2: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직 오전 11시밖에 안 됐는데 혹시 벌써 한숨 나는 일이 있으셨을까요? 그럴 때 과학으로 증명된 좋은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눈을 마주치거나 마당을 뛰어놀고 새끼를 돌보는 영상을 딱 15분만 봐도요. 혈압과 맥박이 안정되고 불안한 마음도 가벼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거창한 게 힐링이 아니죠. 귀여운 눈 맞춤, 소소하게 웃음 지을 일이면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될 겁니다. 좋은 음악도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시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 띄워드리면서 9월 2일 수요일 브런치 카페 시작해보겠습니다. 2023님께서 오늘 가을 분위기 나는 패션이군요 해주셨고, 2904님 락발라드가 나왔다, 가을이다 이거야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저는 지금 어제까지는 제가 그제였나요? 민소매 옷을 입고 와서 계절을 가늠하지 못하겠다고 우리 청취자분이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시고 문자를 주셨었는데, 오늘은 뭔가 가을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트렌치코트를 입고 왔습니다.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주말 혹시 계획 짜셨을까요? 이번 주말이 원주에서는 콘서트 풍년입니다. 방금 오프닝곡으로 띄워드렸던 김경호 씨를 비롯해서요, 김종서, 조항조 콘서트가 원주에서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열리는데요. 저희가 협찬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김경호, 김종서, 조항조님의 콘서트 티켓 협찬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선물로 이렇게 당첨자분들 추첨해서 드리기에는 혹시 원주랑 멀리 사시는 분들께서 당첨이 되시면 오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희망하시는 분들 한해서 선착순으로 문자를 받으려고 해요. 우선 김경호님의 원주 콘서트는요, 오는 9월 5일 토요일 이번 주입니다. 오후 3시와 오후 6시 30분, 이게 두 번 있고요. 김종서는 9월 6일 일요일 오후 1시에 콘서트를 하고요. 조항조는 9월 6일 오후 6시 30분에 일요일에 원주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 세 분 모두 원주시청 백운 아트홀에서 콘서트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 선착순으로 샵 1133, 샵 113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1인 2매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분 당첨할 예정이고요.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일정 가능하신 분들 중에서 이 세 분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면 지금 제가 일정을 전해드렸잖아요. 좋아하는 가수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추첨을 해보고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전에 당첨자분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도 다시 안내 드릴게요.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을 들으니까 김경호 나오면 김종서 노래도 듣고 싶다는 분이 계셨어요.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와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1: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15: 경복.
16: 기업이 잘 되는
15: 경복.
16: 잠재력을 전문가로
15: 경복.
16: 4호선 캠퍼스
17: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5: 경복대학교.
0: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왔고요. 지금 콘서트 티켓 안내를 하니까 문자가 정말 밀려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 안내 드린 대로 공정하게 선착순으로 이렇게 당첨자분들 선정하겠습니다. 당첨자가 아니죠. 선착순으로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 각각의 가수분별로 선착순으로 제가 뽑은 다음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각각 10분이 아니라 이 3분 콘서트 티켓을 합쳐서 총 10분이고 1인 2매여서 총 20분이 콘서트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기회가 돌아가지 않지만 제가 선정을 한 다음에 잠시 후 방송 중에 안내 드리고 문자로도 안내 드릴게요. 아까 김경호 나오면 김종서 노래도 듣고 싶다면서 아름다운 구속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0817님의 신청곡 아름다운 구속 지금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듣고 왔습니다. 7812님, 아름다운 구속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다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 연극 배우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는 뮤직 퀴즈 극장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의 저희의 연기와 꽁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노래 들어봐야 되는데, 지용님께서 너튜브에서 이번 주말 원주가 핫하군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그러게요. 이번 주말에 콘서트가 3개나 열리다니. 굉장히 핫하네요. 김경호님과 김종서 노래까지 들었으니까, 이분 노래도 빠지면 섭섭할 것 같아요. 조항조의 사랑 찾아, 인생 찾아 듣고 오겠습니다. 예, 들으시는 동안 오늘 오전 함께하고 싶은 노래도 있으시면 샵 1133, 샵 1133번으로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럼 사랑 찾아, 인생 찾아 듣고 올게요.

네,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조항조님의 노래까지 함께했습니다. 2904님께서 근데 문자창 터졌죠? 장난 아닐 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지금 문자창이 새로 고침할 때마다 계속 밀려와가지고 제가 잠시 후에 중간 광고 나가는 동안 얼른 선착순으로 당첨자분들을 적어봐야겠습니다. 신청곡 하나씩 만나볼게요. 3521님 박지윤의 하늘색 꿈 듣고 싶다 하시면서 요즘 약간 우울한데 이 노래 듣고 힐링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왜 우울하실까요? 이제 9월이고 가을인데 우울하면은 이 서늘한 날씨에 우울하면 더 슬플 것 같아요. 하늘색 꿈 띄워드릴 테니까 우울함 얼른 극복하시길 바랄게요. 박지윤의 하늘색 꿈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박지윤의 하늘색 꿈 듣고 왔고요. 0129님, 최근 드라마 나의 아저씨 봤는데 감동 주었던 주제곡 듣고 싶다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이 나의 아저씨 드라마 아마 보시면서 뭉클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듣고 오겠습니다. 손디아의 어른 띄워드릴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 이번 주말 원주에선 콘서트 풍년이 열리는데요. 김경호, 조항조, 김종석 콘서트 티켓을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까 1부 시작하자마자 이번 주말 김경호, 김종석, 조항조님의 콘서트가 원주 배구 나트홀에서 열린다고 안내드리면서 선착순으로 티켓 드린다고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요. 정말 한 100분 넘게 문자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티켓을 총 10장만 받아가지고 아쉽게도 모든 분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제가 다음에는 더욱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협찬을 많이 받아오겠습니다. 그럼 당첨자분 먼저 발표를 할게요. 그리고 문자로 제가 잠시 후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님 이번 주 토요일이죠.

2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콘서트에는 3430님, 9344님, 김경호님 저녁 6시 30분 콘서트에는 3468님, 3942님께 드리고요. 김종선님 일요일 콘서트에는요. 2904님, 8176님, 0310님, 2596님, 조항조님 일요일 저녁 6시 반 콘서트입니다. 9850님, 1678님 총 10분께 1인 2매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안내 드렸고요. 혹시나 못 들으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중으로 안내사항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급하게 막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갓길에 차 세워두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 참여 많이 많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협찬 더 많이 많이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당황해서 말을 조금 버벅였네요. 네, 계속해서 신청곡 하나 더 만나보고 저희는 뮤직 퀴즈 극장으로 넘어갈게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오겠습니다.

네, 9099님의 신청곡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듣고 왔습니다. 지금 문자 오는데 7543님께서 당첨은 안 되셨는데요. 노래 틀어주신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좋은 하루 되시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7543님도 또 7543님 포함해서 우리 프렌치카페 가족분들 다 좋은 하루 맞이하시길 바라겠고요. 2904님께서는 김종선님 아직도 무대 위에서 날아다니는 요정 같다고 라이브 폼이 어마어마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오늘 이번 주에 김경호, 김종서, 조항조님 콘서트 가시는 분들께서는 그 라이브 폼, 어마어마한 라이브 폼 한껏 느끼고 오시고 또 후기도 다음 주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뮤직 퀴즈 극장 지금 출발해 볼게요.

0: 네, 브런치 카페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는 뮤직 퀴즈 극장 출발할게요. 일석사조를 느낄 수 있는 재미죠. 꽁트 듣고 문제 풀고 노래도 듣고 선물도 챙기고 네, 오늘도 뮤직 퀴즈 극장 염지웅 배우의 명품 연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염기라고 할까요? 염지웅 배우의 명품 연기. 네, 그럼 뮤직 퀴즈 극장 바로 출발할게요. 염지웅 배우와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염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0: 왜 오늘은 그거 짱구 할아버지였나요? 그거 안 해주세요.
1: 아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요. 아유 염기가 뭐예요?
0: 염지웅 배우의 염기.
1: 이런
0: 애드립이었어요.
1: 아 애드립이요? 아 네 좋네요.
0: 아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꽁트 바로 출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오늘 꽁트도요. 꽁트 들으시면서 이 꽁트가 어떤 노래에서 만들어진 꽁트인가 생각하신 후에 정답송과 그 정답송을 부른 가수 맞춰주시면 네. 저희가 추첨 통해서 당첨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선물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이미 우리 10분 추첨을 했는데 이번에는 선착순 아니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추첨을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꽁트 네. 캐릭터 좀 소개해 주세요.
1: 아, 네. 저는 한석규입니다. 한석규 선생님을 맡았고요. 네. 김나연 아나운서는 이 타짜 영화 타짜에 나오는 정마담을 맡았습니다.
0: 네, 그 정마담 역을 김혜수 배우가 하는 거 맞죠?
1: 네,
0: 타짜에서 그 엑스파일 컨셉인가요, 이것도?
1: 아,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네.
0: 알겠습니다. 지난주 엑스파일 반응이 꽤 좋았던 것 같아요.
1: 아, 예, 네. 맞아요. 아, 그 DM 개인 메시지로 정말 많이 왔어요.
0: 아, 진짜요?
1: 퀄리티가 너무 좋다고.
0: 오.
1: 네.
0: 염지웅 배우 팬분들이 진짜 많이 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럼 오늘 꽁트 바로 출발해 볼게요.

0: 아,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손님. 아유,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유, 오늘 헤어와 메이크업 풀세트로 예약하셨어요. 아유, 어쩐 일이세요?
1: 오늘 친구 결혼식 가는데 전남친이 온대요. 고니를 아냐고요. 제 전남친이에요. 그럼 신경 좀 써주세요.
0: 아유, 어머나. 아유, 오늘 제가 혼신의 힘을 발휘해서 세팅해드려야겠네요. 아니, 근데 두 분 어쩌다 헤어졌길래 결혼식에서 만나요? 이런 인연도 참 얄궂다. 얄구죠.
1: 고니는 한 화투판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고니는 내가 아는 최고의 타짜거든요. 우연히 판에 찾아와 사랑만 남기고 갔어요.
0: 아 맞다. 아 고객님 타짜셨지. 아 차차차 제가 깜빡했네요.
1: 맞아요. 제가 이대에 나온 여자라서 화투 겨우 끊었지만 그땐 고니에 대한 마음보다 화투에 대한 사랑이 더 컸어요.
0: 아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우시겠어요. 아 오늘 너무 이쁘게 하시고 가서 다시 사귀게 되는 거 아니지 몰라. 참나.
1: 그런데 세월에 변해버린 날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특히 메이크업에 신경 써주세요. 피부 표현은 물광. 여기 턱에 쉐딩 가득 넣어주시고요. 여기 애교살 꽉꽉 채워서 그려주세요.
0: 네. 여기 이렇게 쉐딩 들어갑니다. 휙휙휙. 아 턱선이 정말 아 날카로워졌어요. 아 아따가 베일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1: 아직 모자라요. 여기 눈을 스모키로 해서 눈매 쫙 정수리까지 끌어올려 주세요. 그리고 콧대도 좀 뾰족하게 세워주시고.
0: 아 근데 그렇게 그리면 너무 사나워 보일 텐데 괜찮을까요? 이 전남친과 이 재회하려는 거 아예 아닌가요?
1: 아 오늘 따질 게 있거든요. 왜 나 홀로 남겨두고 연락 한번 없었는지. 오늘 제대로 따질 거거든요.
0: 아니

0: 아니, 다 지난 일을 따져서 뭐 하려고요? 다 추억이죠.
1: 아니요, 고니가 화투판에 경찰에 들이닥쳤을 때 저 혼자만 남겨두고 창문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화장 좀 진하게 해주세요. 오늘 꼭 그놈을 잡고야 말겠어요. 쏠 수 있어! 아, 저는 오늘 염지웅 배우를 빛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무난하게 갔습니다.

0: 33번으로 정답송과 정답송을 맞춘 가수, 정답송을 부른 가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첨 통해서 정답자분들한테 선물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조금 제 생각에 뭔가 저도 이 꽁트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전 정답송을 모르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 모르실 수 있겠지만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답송을 모르고 꽁트 대본을 봤는데 네. 이걸 딱 연기를 하면서 이 노래 아니야? 라고 생각드는 대본이 있어요. 오늘은 조금 제가 예상이 가요.
1: 예상이 갑니까?
0: 네.
1: 오늘은 그러면 힌트를 조금 어렵게 드렸어야 했는데
0: 오늘 힌트 송 뭐죠?
1: 오늘의 힌트송은 볼빨간 사춘기에 고쳐주세요 입니다.
0: 조금 쉬운 것 같은데요.
1: 너무 쉽게 드렸어요.
0: 네. 볼빨간 사춘기에 고쳐주세요. 오늘 뮤직퀴즈 직장의 힌트송입니다. 들으시는 동안 샵 1233으로 정답송과 정답송을 부른 가수 맞춰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띄워드릴게요.

0: 네, 오늘 뮤직 퀴즈 극장의 힌트송 볼빨간 사춘기 고쳐주세요 듣고 왔는데요. 이 수요일은 염지웅 배우 고생하는 날 아니냐면서 3430님이 그래도 어색하면서도 케미가 맞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은근 케미가 맞다는 말을 좀 많이 들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주변에서도.
0: 진짜요? 네.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 문자로 정답을 많이 맞춰주고 계신 것 같아요. 광고 듣고 와서 정답자분과 함께 이 정답송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튜브에서 고정선님께서는 이 염주웅 배우 한석규 배우와 생긴 것도 조금 닮았다. 아, 아닌 것 같은데요. 감히 한석규 배우는 농담이고요.
7: 염석규입니다.
6: 네, 염석규라 하시죠. 3512님, 네. 김나연 아나운서는 정마담이 아니라 김나연인데요. 이렇게 또 해주셨고. 또 2460님, 김마담 연기짱 해주셨는데 네. 정마담 연기짱이라고 했으면 완전 칭찬 같은데 네. 김마담 연기짱도 칭찬으로 받아도 될까요?
7: 아, 그럼요. 마지막 대사에서 네. 이 그 연기 잘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6: 아, 그래요?
7: 네. 이 쏠 수 있어에서. 아, 되게 잘하셨어요.
6: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뮤직퀴즈장을 퀴즈극장을 할 때면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정답송 얼른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 정답이 한 군데를 몰리긴 했지만 네. 윤종신의 너의 결혼식이라고 0520님께서 보내주셨어요.
7: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 내용이.
6: 그렇죠.
7: 하지만 오답입니다. 쉽습니다.
6: 아, 쉽습니다. 예. 그리고 0102님께서 찍어봅니다.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
7: 어. 오답입니다. 그 가사를 좀 생각해봤는데
6: 어떤 포인트에서 고추 잠자리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네. 오답입니다. 아쉽지만 네. 그 오늘의 정답송은 뭔가요?
7: 아, 오늘의 정답송은요. 네.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6: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오늘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네. 어렵다는 분들도 안 계시고.
7: 그렇군요.
6: 2022달기님께서 너튜브에서 네. 염지웅 배우는 화장 진하게 한 분이 좋아요? 아니면 내추럴하게 한 분이 좋냐고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7: 저는 내추럴한 사람이 좋습니다.
6: 그러면 쌩얼도 예쁜 사람이 좋다는 거네요.
7: 아니 그게 아,
6: 아니. 욕심이 많네요.
7: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사랑을 하면 누군들 안 예뻐 보기. 입에 네, 침을 바르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6: 네, 염지웅 배우 진심 지금 들으셨고요. 시간이 없어서 아쉽지만 네. 당첨자분들 발표하면서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왁스에 화장을 고치고 맞춰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대학생 때 서울로 상경하고 자취하면서 많이 들었던 노래라고 추억들을 떠오른다고 해주신 4694님, 4693님. 그리고 이 노래는 오래전에 싸이월땡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프로필에 지정해둔 노래시고 오래 많이 들었는데 오래됐지만 그 시절이 그립다고 해주신 0891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4693님, 0891님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7: 네.
6: 염지웅 배우와도 아쉽지만 네. 오늘 뭔가 시간이 후루룩 지나갔어요.
7: 네. 너무 바쁘셔가지고.
6: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1부에서 또 당첨자분들 발표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네. 염지웅 배우와는 다음 주를 또 기약해보면서 여기서 네. 인사 나눠볼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염지웅이었습니다.
6: 네. 지금까지 염지웅 배우와 뮤직키즈장 함께했고요.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0,000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MBC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후입니다. 요즘 SNS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숨죽이고 지켜보는 네 자리 숫자가 있습니다. 오래된 애니콜 폴더폰 하나를 들고 130일이 넘도록 매일 비밀번호를 하나씩 눌러보는 영상인데요. 내 생일, 가족 생일, 최애 아이돌 생일은 물론이고요. 0000부터 9999까지 다 틀려서 요즘은 특수문자 별표랑 우물정자를 조합해서 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스마트폰이면 본인 인증, 이 페이스 아이디 같은 거 한 번이면은 1, 2초 만에 풀릴 비밀번호지만 그 단단히 잠긴 폴더 휴대폰 속에 갇혀있는 유물 같은 이 옛날 사진과 추억을 꺼내려고 수개월째 도전을 이어가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굳이 저렇게까지 해? 싶지만 그 미련할 정도로 엉뚱한 집착에 빠져들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오늘은 열리겠지? 오늘은 제발 열려라! 하면서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비밀번호가 언제 풀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 답을 함께 기다려주는 것 자체가 은근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낭만은 불편함의 다른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비밀번호 하면 이 노래 들어야죠. 예,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윤하 비밀번호 486.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9: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이 폴더폰 하나를 들고 1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예, 현재까지도 매일 비밀번호를 하나씩 눌러보는 영상이 최근에 몇만 명이, 예, 몇만 명의 사람들이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 경험 한 번

요즘은 있으실 텐데요. 예전에 뭐 폴더폰이나 슬라이드폰 썼을 때 비밀번호 뭐로 했더라 해서 정말 막 내 휴대폰 뒷번호, 생일, 뭐 엄마 생일, 아빠 생일, 또 강아지 태어난 날 다 동원했는데도 안 풀렸을 때 그때 식은땀 흐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은 페이스 아이디라고 해서 뭐 1, 2초면은 그냥 잠금 해제가 되지만 예전에 썼던 휴대폰을 어떻게 또 충전을 시켜서 그때 찍었던 사진들 앨범 한번 들어가 볼까 했지만 비밀번호에 막혀서 아 그냥 됐다 뭐 화질도 안 좋을 텐데 뭐 하고 다시 그냥 뭐 어디 서랍에 넣어두셨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는데요. 충전을 어떻게 좀 시켜서 전원은 들어오네 하고 봤더니 비밀번호가 절대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때의 내가 너무나 어렵게 설정해 놨던 고작 숫자 네 자리이긴 합니다만 풀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로 이 영상에서는 뭐 생일, 가족 생일, 최애 아이도 생일을 다 동원을 이미 했고요. 0000부터 9999까지 다 틀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특수문자죠. 별표랑 우물정자 특수문자까지 조합한 버전을 이렇게 또 계산을 해서 누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시청자들이 언제 이 폴더폰이 풀릴지 다들 뭔가 월드컵 응원하는 심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 영상이 뭐라고 그렇게 많이들 봐 하지만 또 내일이 되면은 설마 오늘 풀리는 거 아니야? 요 심정으로 다들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SNS에서 이렇게 넘기다가 알고리즘에 딱 떠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미련한 이 엉뚱한 집착이긴 합니다만 이런 불편함이 이 낭만을 찾게 하는 낭만을 찾는 과정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또 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또 9월 2일 수요일에 출석 체크해주고 계신데요. 3855번님께서도 출첵 해주셨고 또 그리고 1419번님도 한 주의 고비 수요일입니다 하시면서 또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또 4356번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시원합니다. 오늘도 후디 목소리 들으며 등산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또 등산하시면서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군요. 또 지금 비가 좀 내렸기 때문에 바닥이 산길이 좀 미끄러울 텐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리고 2904번님께서도 진짜 사이트마다 이 기준이 달라서 비밀번호를 똑같이 해놓을 수도 없고 기억이 안 나서 몇 번 틀리면 이상한 접근이네 그러고 슬프다고요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요게 그 웹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곳은 뭐 대문자랑 소문자도 섞고 특수문자도 섞어라 라고 하는 반면 어디는 그냥 뭐 숫자하고 문자만 조합해서도 오케이 해주는 데도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의 나만의 비밀번호를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는 잊지 않기 위해서 휴대폰에 있는 메모장 거기다가 웹사이트 또 비밀번호 이렇게 쫙 거의 뭐 수첩처럼 정리를 해놨긴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뭐 반년에 한 번씩 변경해주세요 이런 알림 뜨면은 다시 또 메모장 들어가서 수정하고 그렇게 하니까 좀 그래도 관리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이런 비밀번호 관리하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문자창이 열려있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또 오늘 주제인 이 비밀번호 관련해서 옛날 휴대폰에 뭐 사진을 보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런 비밀번호와 얽힌 이야기들 들려주시면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공지를 해드렸고 이틀 전에 월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아마도 이렇게 또 공지를 해드리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 학부모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실 또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건강한 부모 또 행복한 아이를 위해서 공감과 소통을 배울 수 있는 실천형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9월 5일. 예, 9월 5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네요. 9월 5일이면은 이번 주 토요일. 토요일부터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되고요. 장소는 춘천시 공지로 커먼즈 필드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요 강의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요. 춘천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밑으로 쭉 내리시면 행복을 찾아가는 길 포스터가 있을 겁니다. QR코드 찍으시고요. 또 신청서 작성하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그 강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인 점 참고하시고요. 강의료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초중고 자녀를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들 이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라고 하니까요. 또 아이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또 부모가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 관련된 내용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요거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나 그런 것들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관계자와 또 이야기를 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오의 희망곡도 일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노래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신성우 씨의 또 최대 히트곡, 명곡이죠. 서시와 그리고 또 토이의 곡인데 성시경 씨가 함께한 세 사람 준비했습니다. 두 곡을 띄워드릴게요.

토이 성시경의 새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4252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후디, 오늘도 출첵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가을이 오나 보네.

요 하시면서 또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이제 정말 춘천 지역이 최고 기온이 다음 주까지도 예보를 보니까 30도를 넘진 않더라고요. 한 25에서 한 26 이 정도면 또 행복하죠. 사실 30, 한 3, 4까지 왔던 올라갔던 올 여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25, 6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또 그리고 1189번님께서도 출석 체크 보내주셨고 2904번님께서는 후디 제이다 제이. 저는 그냥 매번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해요. 매번 써놓는 게 더 쉽겠네요, 진짜. 보내주셨는데 이게 참 근데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하면은 은근 스트레스잖아요. 이게 아이디도 찾고 아이디 찾았으면은 다시 또 그 아이디 입력해서 비밀번호 찾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적어놓는다. 요 방법을 택한 것 같은데 근데 제이가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메모장 꺼내서 다시 적는 것도 그것마저도 스트레스일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또 오늘 각자 그래서 편한 방법대로 하면 뭐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누군가는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 130일이 넘도록 달려가고 있다는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부 함께 하셨고요.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이승환의 사랑하나요? 띄워드리고요. 저는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2차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8: 에어컨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실외기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열어둬야 하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외기 윗부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하며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사용으로 사고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에서 201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9월에 꼭 가봐야 할 추천여행지 두 곳을 발표했는데요. 아름다운 호수와 별빛 페스타, 독서대전 등 풍성한 문화축제가 열리는 로맨틱한 도시 이곳과 웅장한 설악산 산행의 시원한 바다, 맛있는 닭강정까지 즐길 수 있는 맛과 힐링의 도시, 이곳이 그 주인공입니다. 강원도의 대표 가을 여행지인 두 지역, 과연 어디일까요? 1번 청양과 예산, 2번 춘천과 속초, 3번 영양과 구미.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한국지리를 그래도 학창시절 때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 예, 꽤나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첫 번째 힌트 송은요, 소보의 닭갈비 골목. 예, 첫 번째 힌트 송으로 들려드립니다. 1번 청양과 예산, 2번 춘천과 속초, 3번 영양과 구미. 자, 강원도의 대표 가을 여행지인 두 지역, 과연 어디일까요? 정답을 보내주시죠.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소보의 닭갈비 골목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에서 201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9월에 꼭 가봐야 할 추천 여행지 두 곳을 발표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와 별빛 페스타, 독서대전 등 풍성한 문화축제가 열리는 로맨틱한 도시 이곳과 웅장한 설악산 산행의 시원한 바다, 맛있는 닭강정까지 즐길 수 있는 맛과 힐링의 도시 이곳이 그 주인공인데요. 강원도의 대표 가을 여행지인 두 지역, 이 두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청양과 예산, 2번 춘천과 속초, 3번 영양과 구미. 자, 정답 아시는 청취자분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보기들이 그래도 정답과 이 오답 보기 두 개가 있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지역들이어서 예, 그래도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당첨자 두 분 선정해서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힌트송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힌트송이 또 닭갈비 골목이라는 노래였잖아요. 다른 지역, 예, 그 두 지역 중에 다른 지역은 한 지역은 닭강정이 또 유명합니다. 문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닭강정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또 준비한 힌트송 아이보리 코스트의 닭튀김, 예, 준비했고요. 노래 흐르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보리 코스트가 부릅니다. 닭튀김.

아이보리 코스트의 닭튀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 2번 춘천과 속초였습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에서 201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서 9월 추천여행지 두 곳을 발표했는데 춘천과 속초가 또 선정이 됐네요. 그래서 9월에 또 이렇게 날씨가 조금은 선선해지는 시기에 여행 또 나들이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또 런치 퀴즈 전해드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5123번님 정답은 2번 틀리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네요. 정답 맞춰주셨고 그죠? 보기가 뭐 청양과 예산, 영양과 구미 너무 쉬웠죠? 또 그리고 4404번님, 4208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주시면서 강원도 원주에 사는 사람입니다. 너무 좋아요. 속초랑 춘천도 너무 좋습니다. 보내주셨고 7812번님께서는 소보의 아이보리 코스트까지 오 여기에 확실한 힌트송 또 모던 다락방의 노래 추가 어떤가요? 로컬 가수님들 노래 라디오에서 들리면 너무 반가워요 하셨는데 그쵸 또 이렇게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또 출신 우리 가수분들의 노래를 들려드리면은 또 이렇게 강원도에서 듣는 그 맛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또 반갑기도 하고. 또 그리고 6904번님, 8231번님, 0630번님께서도 2번 보내주셨고요. 0139번님 오늘 처음 보내주시면서 춘천과 속초, 여름휴가를 속초로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속초시장 들어갈 때는 빈손이었다가 나올 때 닭강정부터 무침회 두 손 가득 사들고 바닷가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또 가고 싶네요 보내주셨거든요. 그러셨군요. 저도 7월 마지막 주에 여름휴가를 다녀왔었는데 속초로 또 저도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가서 예, 그냥 배가 조금 부른 상태여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두손 가득 예, 너무 더웠는데도 그냥 줄을 서서 사게 되더라고요. 냄새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뭔가 그냥 자꾸 구미를 당기는 음식들이 슥슥 지나쳐 가다 보니까 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또 속초 시장 아니에요?

0: 뭐 상박이군요.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0241번님께서는 또 춘천 닭갈비 막국수 맛있고요. 속초는 닭강정 맛있어요. 놀러 가고 싶네요. 또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1905번님 강원도민이라 맞추지 않을 수가 없는지라 문자를 보내봅니다. 정답은 2번요.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세요. 보내주셨고 그리고 6699번님, 4372번님, 1020번님도 2번 보내주셨고요. 4815번님께서는 또 강원인의 자존심으로 또 2번 선택합니다. 올 가을 속초와 양양 그리고 설악산 가보려고 일정을 조정하고 있어요. 또 춘천의 닭갈비 골목도 가보려고요. 하시면서 또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2065번님. 속초에서 닭강정 사서 차 안에서 하나만 먹고 집에 가서 먹어야지 했는데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다 먹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보내주셨는데 아 요거 못 참아요. 저도 그 차에서 이렇게 사서 이동해서 먹어야지 했는데 차에서 그냥 한 판을 다 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여기 하나 딱 넣으니까 아 그냥 따뜻할 때 먹을까 해서 다 먹어치웠던 못 참습니다. 이게 참기 힘들어요. 또 그리고 7488번님, 6774번님, 8309번님께서도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5932번님, 5205번님도 2번 또 3179번님, 1043번님, 8135번님께서도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 밖에도 오늘의 정답인 춘천과 속초 많이들 반가워하시면서 또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충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모던 다락방의 첫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자, 런치 퀴즈 당첨자 두 분 발표할 시간인데요. 당첨자는 4356번님 그리고 013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잠시 후 또 3부 4부에서는요. 수요일 코너 상식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 퀴즈 헌터 강현 리포터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 마지막 곡으로는 김현철 이소라의 그대 안에 블루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0: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0: 더 뉴 클렌저.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재밌고 유익한 상식 퀴즈를 풀고 상품을 사냥하는 시간, 퀴즈 헌터. 정오의 희망곡 수요일 코너 퀴즈 헌터 시간입니다. 퀴즈 헌터 출제자죠. 강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또 9월 2일 수요일에 함께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오늘 3부 첫 곡으로 또 아이유 씨의 바람꽃 듣고 왔거든요. 2904번님께서 와, 선덕여왕 OST다. 아, 이때 정말 비담에 미쳐가지고 김남길님 보러 가고 그랬는데 킥킥킥 보내주셨어요. 이 3부 첫 곡이 또 강현 리포터의 어찌 보면 또 신청곡이었는데.
1: 그렇죠. 제가 요즘에 자기 전에 이 노래를 한 10번 정도 듣고 자거든요.
0: 오.
1: 이걸 들으면 마치 제가 비담을 만나고 있는 것 네. 같은 기분이 들어요.
0: 아, 보셨어요? 선덕여왕을?
1: 아, 그럼요. 저 이때 진짜 이거 기다려서 봤어요.
0: 아, 그래요?
1: 기다려서 봤고 그 제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진짜 안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0: 이 노래요?
1: 이 노래를 잊고 있다가
0: 아, 잊고 살다가?
1: 잊고 살다가 왜냐면 드라마는 너무 오래전에 봤으니까
0: 아, 너무 옛날 드라마죠?
1: 근데 그 너튜브에 이 선덕여왕의 서사와 그 비담 입장에서 담은 그 뮤비를 봤어요. 팬분이 만드신 거. 이 노래가 삽입이 됐었는데 와, 이걸 막 이입하게 되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0: 아, 드라마를 이때 당시에 본방사수를 재밌게 하셨나 보다.
1: 장난 아니었죠. 진짜 아, 저는 비담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0: 네.
1: 어디 있을까요? 비담?
0: 비담이요?
1: 아, 얼굴까지 비담인 분.
0: 얼굴까지 비담인 분?
1: 성격도 예. 비담인 분.
0: 부담이다.
1: 아, 부담스럽다.
0: 너무 부담스러운데.
1: 너무 부담스럽다.
0: 아니, 이 그 선덕여왕이 2009년도 드라마로 기억하는데 17년 됐거든요. 17년.
1: 저 그럼 7살.
0: 7살?
1: 네.
0: 아, 7살 때면은 기억이 날만 하다.
1: 7살은 예. 보죠.
0: 7살은 본방사수 할 만하네요.
1: 본방사수 할 만하고 예. 저희 할머니 제가 그때 저희 친할머니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0: 네.
1: 할머니랑 같이 봤어요.
0: 같이 본방사수를.
1: 네. 그래서 같이 본방사수 한 거 두 개가 선덕여왕이랑
0: 네.
1: 제빵왕 김탁구.
0: 아.
1: 저희 할머니께서 계속 이제
0: 예.
1: 그 축구왕 김탁구라고 계속 말씀하시던
0: 예.
1: 그 맨날
0: 뭐,
1: 이거 틀어봐라 하시면 이렇게

0: 살고 네. 그랬던.
1: 아 그럼요. 그때가 정말 드라마가 잘 나가는 드라마는 시청률이 40에서 50%까지 갔잖아요.
0: 있었죠. 그런 되게 네. 재밌는 드라마들이 있었어요.
1: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사람들 두 명 중에 거의 한 명이 봤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0: 그러니까 다음 날 이렇게 친구 만나면 이거 결말 얘기하고.
1: 단팥빵 엄청 울면서 먹더라. 뭐 그런 얘기하고 다음 날 등교해서.
0: 뭐 네. 미시리 이랬다더라.
1: 미시가 그랬대.
0: 그런 거 했죠.
1: 예, 네, 뭐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시청률 한 그래도 10%만 돼도 뭐 축하 파티하고 박수치고. 예.
0: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이랑 옛날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1: 많이 달라졌죠.
0: 지금은 워낙 콘텐츠들이 많으니까
1: 예.
0: 뭐 한계를 공유한다 이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그 드라마 그 시절에 딱 유명한 드라마 있으면 그걸로 종영할 때까지는 쭉 갔죠.
1: 그렇죠. 그 시간대에 3사 드라마가 경쟁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시간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대에 심지어 뭐 스페인 드라마까지 경쟁을 뭐 할 정도로 왜냐면 땡플릭스 들어가면은
0: 다 있으니까
1: 다 있어요.
0: 그래도 너튜브에도 너무 많이 올라오고
1: 맞아요.
0: 요즘 또 웹드라마도 많아서
1: 그러니까요. 아 강일 리포터가 또 연기에도 좀 잘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0: 연기요?
1: 뭐, 예.
0: 어떤 연기?
1: 그냥 뭐 비담을 좋아하는 역할 뭐 그런
0: 아 미실? 저 미실 예,
1: 잘하실 것 같은데
0: 미실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오프닝 때 비밀번호 얘기를 좀 했어요 웹사이트나 뭐 휴대폰 이런 비밀번호를 저희가 가끔씩 잊고 아 그래서 뭐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주로 메모장에 적어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강은 리포터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0: 저는 거의 한계로 통일인데
1: 네.
0: 가끔 이거 뭐 통일이
1: 안 될
0: 때가 있어요.
1: 기준이 달라서.
0: 네네. 그럴 때는 뭐 저희 강아지 이름을 넣거나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희 강아지가 세 마리잖아요.
1: 그러네.
0: 그러니까 조합도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 찾기,
1: 네.
0: 비밀번호 찾기 VIP예요.
1: VIP다.
0: 어제도 제가 그 토익 학원을 등록을 했거든요.
1: 예.
0: 두 달 전에 등록을 했는데 어제가 첫 수업이었어요.
1: 아 그랬어요?
0: 근데 그 모바일 학생증을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그 어플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냐고
1: 네.
0: 가입했죠 당연히.
1: 네.
0: 2주 만에 까먹은 거예요.
1: 아이고야.
0: 적어둔 적도 없고.
1: 네.
0: 그래서 그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이디 찾기, 네. 비밀번호 찾기, 인증번호 받기.
1: VIP시구나.
0: 아 VIP예요. 저는 그 제 핸드폰 그 결제할 때도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1: 오.
0: 그 비밀번호도 올해만 10번 바꿔.
1: 진짜요?
0: 10번, 네.
1: 어우.
0: 왜 10번 바꾸냐면요.
1: 네.
0: 제가 처음에 했던 거를 다시 하고 싶어도 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비밀번호로만 재설정을 할 수 있어요.
1: 예, 예.
0: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고 그럼 또 다시 비밀번호 찾기 새로 만들기.
1: 아이고야. 적으셔야겠는데?
0: 그래서 아, 근데 그 적는 게 참 안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적는 저도? 것도 스트레스가 되니까.
0: 저도 참 저예요.
1: 아, 강현 리포터도 참 강현 리포터다.
0: 네.
1: 그렇군요. 여기 VIP가 계셨구나.
0: 네, 제 접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지금 9월이니까 몇 번을 더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0: 뭐 한 네 번, 다섯 번?
1: 강아지 이름들 요긴하게 쓰시는구나.
0: 아, 그럼요. 예. 뭐 예를 들어 뭐 메이 2002 이런 거.
1: 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0: 아 이건 한 8번째 비밀번호였어서.
1: 아, 다 썼던
0: 네.
1: 거기 때문에.
0: 괜찮습니다.
1: 비밀번호를 일회용으로 쓰시네.
0: 아 그 달의 비밀번호로 쓰고 있어요.
1: 아, 그 달의
0: 네.
1: 추천 비밀번호.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코너로 돌아가 보면요. 또 재미난 상식 퀴즈를 강을 리포터가 또 세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또 문제별로 저희가 푸짐한 선물도 보내 드리니까요.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퀴즈 헌터 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시죠.
0: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최근 연구진이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 사용된 물감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동물성 악요뿐만 아니라 뜻밖의 식재료 흔적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것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것을 물감에 사용해 물감의 점성을 높이는 용도로 활용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는데 요즘도 많이 사용되는 이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1: 무엇일까요? 1번
0: 참깨.
1: 참깨. 2번
0: 흑임자.
1: 흑임자. 3번
0: 콩입니다.
1: 콩. 자, 고대 이집트의 벽화 사용된 물감 관련된 퀴즈인데 자, 문제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죠.
0: 네, 최근 연구진이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 사용된 물감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동물성 악역뿐만 아니라 뜻밖의 식재료 흔적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것에서 기름

0: 빵을 짜고 남은 것을 물감에 사용해서 물감의 점성을 높이는 용도로 활용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요즘도 많이 사용되는 이 식재료는 무엇일까요?
1: 무엇일까요? 1번
0: 참깨,
1: 2번
0: 흑임자,
1: 3번
0: 콩입니다.
1: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힌트 있을까요? 힌트?
0: 힌트 송을 먼저 힌트송. 말씀을 드릴게요.
1: 네.
0: 오늘의 힌트 송은요. 예성의 문 열어봐인데
1: 네.
0: 보통 어르신들께서 아기들 놀아줄 때
1: 네.
0: 열려라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1: 와, 막, 힌트 뭐 이렇게
0: 안
1: 잘 준비한다.
0: 예. 안 열리는 거 있을 때.
1: 아, 뭐 열려라
0: 뭐 이렇게
1: 뭐 이렇게 약간 마법 주문처럼
0: 그쵸.
1: 외치곤 하시죠.
0: 그런 거를 저도 어렸을 때 뭐 병따개 같은 거,
1: 네.
0: 문 같은 거 안 열릴 때 힘으로 네. 그렇게 한번 외쳐 주시고 힘으로 이렇게 열어 주셨던.
1: 아, 거기 한번 외쳐 봐 하면은 또 이렇게 쑥 열어 주시잖아요.
0: 아, 그거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1: 열려라.
0: 땡.
1: 뭐 땡땡 뭐 네. 땡땡 이렇게 해서
0: 그쵸.
1: 기억납니다. 예.
0: 그걸 한번 힌트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 아, 힌트송 참 잘 준비하신다.
0: 아, 오늘 첫 번째 거 좀 성공인가요?
1: 네. 성공.
0: 아, 감사합니다.
1: 자, 1번 참깨, 2번 흑임자, 3번 콩 정답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힌트송 예성의 문 열어봐 Here I am 듣고 오셨습니다. 자 퀴즈온터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요 1번 참깨였습니다.
0: 참깨. 와 고대 이집트 벽화에 참깨가 사용이 됐나요?
1: 네 이게 기원전 약 1425년 전부터 서기 400년까지 제작된 목관이랑 무덤 벽화, 채색 석회암 같은 유물들을 조사를 했대요. 근데 거기에서 뭐 동물들의 뼈를 이용한 그런 단백질도 발견이 됐는데 참깨 DNA가 발견됐다 그래요. 근데 이 참깨는 색깔을 내기보다는 좀 물감의 점성과 또 그런 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기름으로 아마 넣지 않았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추측이 있다고 합니다.
0: 참깨에서 기름을 좀 짜고 남은 것들
1: 네.
0: 그걸 사용해서 물감에 또 활용을 했군요.
1: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0: 음식인데 이렇게 또
1: 참깨가 들어간 물감 냄새가 좋지 않았을까?
0: 고소한 냄새가
1: 너무 고소하지 않았을까?
0: 그러니까요.
1: 궁금합니다.
0: 예, 정답은 1번 참깨였고요. 4208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주시면서 참깨 맞춰주셨고 6763번님, 0630번님, 2992번님도 참깨라는 녀석이 참 대단하네요 하시면서 정답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1: 네, 그리고 4815번님 정답 1번 참깨 하시면서 고소한 냄새 좋죠. 지금 한창 수확철 아닐까요? 쉬워서 아마 경쟁률이 세겠죠 하셨는데 이 문제가 쉬워서 이 선물 경쟁률이 셀 것 같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세 문제가 있으니까요. 계속 한번 도전해보시면 네. 그래도
0: 아니 힌트를 잘 주신 것 같아요. 열려라 참깨
1: 진짜 장난 아니죠.
0: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1: 너무
0: 동심 속에서 빠져서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하시는 건가?
1: 그게 아니라 좀 저는 막 이게 뻔한 거를 하기가 싫은데 네. 또 이렇게 말하기가 무서운 게요.
0: 예?
1: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0: 뻔할까 봐.
1: 네. 너무 무서워요, 지금.
0: 제가 한번 살짝 봤거든요.
1: 어떤가요?
0: 꽤 뻔한데요?
1: 자, 제법
0: 뻔한데.
1: 그럼 운이 좋았던 걸로 넘어가는 네. 걸로 하고.
0: 아, 농담이고요. 근데 워낙에 또 이게 고심하는
1: 그쵸?
0: 티가 납니다.
1: 그렇죠.
0: 예. 또 그리고 7811번님께서도 또 김광규 님의 열려라 참깨라는 노래도 있다라고 또 보내 주시기도 했고 또 212번 님, 또 7269번 님께서도 참깨입니다. 그 시대에도 참깨가 있었다니 좀 의외네요. 처음에는 콩인 줄 알았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주세요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강을 리포터님 목소리가 오늘 가을 여신 같다 보내주신 7811번님의 문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세상에
0: 근데 오늘 약간 좀 차분한 느낌인데 좀 의도한 겁니까?
1: 목소리가요? 아니 외모가?
0: 아니 목소리가
1: 목소리가
0: 네
1: 아니요?
0: 그래요?
1: 이게 괜찮으신가요?
0: 괜찮다 뭐 그게 아니라
1: 곤란한 질문
0: 굉장히 곤란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 평상시에 그런 강열 리포터의 뭔가 통통 튀는 바이브에서 약간은 좀 성숙해진 느낌인데
1: 그 제가 여기 춘천 네. 와서 저희 어머니랑 영상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0: 예.
1: 그 좀 시간이 남아서
0: 네.
1: 그래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야 너 오늘 너무 좀 애가 막 발음도 뭉개지고 네. 좀 말하는 게 너무 좀 떠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0: 네네.
1: 너 좀 저 수정해야 될 것 같다.
0: 네.
1: 그래서 제가 그걸 의식하고 그런가 봐요.
0: 그래서 그러셨구나.
1: 네.
0: 아니 확실히 이게 그 보통은 가족의 피드백이 제일 투명하면서 도움이 될 때가 있긴 한 것 같아요.
1: 투명하고 네. 정말 냉철하고
0: 맞아요, 맞아요.
1: 좀 아프고 그래요.
0: 아프죠.

0: 따갑고.
1: 아,
0: 아, 근데
1: 그쵸.
0: 그래서 오늘 약간 차분한 느낌으로 오셨구나. 또 우리 청취자분도 바로 캐치를 또 하셨고, 1043번님께서는 또 사진과 함께 지금 참깨 수확 중인데요. 자꾸 비 내려서 야속한 농부 아내입니다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수확 중이신 것 같은데.
1: 와, 근데 제가 참깨가 이렇게 생긴지 몰랐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아셨어요?
0: 저 알았죠.
1: 아,
0: 예.
1: 여기 지금 딱 저만 모르는 분위기인데, 아, 근데 이렇게 막 길게
0: 예.
1: 이런지 몰랐어요. 여기서 이렇게 털어서 깨가 나오는 건가 봐요.
0: 예.
1: 오늘 또 배우고 갑니다.
0: 예,
1: 아니,
0: 많이
1: 같이 모르는 걸로 하고
0: 저도 잘
1: 싶었는데,
0: 몰라요, 근데.
1: 아니, 이렇게
0: 네.
1: 모르셨어요? 그럼
0: 오,
1: 가니까,
0: 네.
1: 어우, 알았던 걸로 하고 싶다.
0: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일단 3부까지는 가을 여신 이미지로 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쭉쭉 가시길 바라겠고. 자, 당첨자 한 분, 두분 선정했거든요. 당첨자는 6874번님, 그리고 5078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죠. 자, 3부 마지막 곡 흐르고 있고요. CLC의 궁금해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2: 네.

0: 인싸.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선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0: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2: 정오의 희망곡 수요일 코너 퀴즈헌터 4부 문을 열었습니다. 강현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퀴즈헌터 이제 두 번째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번에도 선물 또 저희가 전달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한번 또 풀어보시죠.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네, 24절기 중에 더위가 그친다는 뜻의 처서가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과거부터 이때가 되면 여름 내내 기승을 부리던 이것의 기세도 한풀 꺾인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처서가 지나면 이것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까지 생겼는데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2: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3: 매미.
2: 매미. 2번
3: 파리.
2: 파리. 3번
3: 모기입니다.
2: 모기. 자, 이 문제는 그래도 나름 조금 쉬운 느낌.
3: 그래도 예. 좀 한번 들어보신
2: 맞아요.
3: 그런 느낌입니다.
2: 라디오 제가 오프닝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3: 오.
2: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문제만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3: 네, 24절기 중에 더위가 그친다는 뜻의 처서가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과거부터 이때가 되면 여름 내내 기승을 부리던 이것의 기세도 한풀 꺾인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처서가 지나면 이것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까지 생겼는데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2: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3: 매미.
2: 매미. 2번
3: 파리.
2: 파리. 3번
3: 모기입니다.
2: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얼른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힌트송을 또 이번에 준비를 하셨는데
3: 아까 그것 때문에 공개하기가 조금 두렵긴 네. 한데
2: 아, 근데 확실히 힌트송이 뭔가 적절한 것 같아요.
3: 아, 매번. 그래요?
2: 네.
3: 그럼 좀 그 자신감을 가지고 네. 두 번째 힌트송 공개해보겠습니다.
2: 네네.
3: 네, 오늘 두 번째 힌트송은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간지러워입니다.
2: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투바투.
3: 아, 이거 예. 투바투라고 읽나요?
2: 아, 저도 몰라요. 일단 줄여본 건데.
3: 아, 어 예. 놀래라.
2: 투바투라고 근데 하시는 것 같던데요?
3: 그럼 투바투의 예. 간지러워.
2: 예, 간지러워. 예, 간지러워라는 힌트송 띄워드리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자, 노래 지금 들려드릴게요.

0: 힌트송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간지러워 듣고 오셨습니다. 4208번님께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투바투라고 불러요. 줄여서 부릅니다. 보내주셨거든요. 투바투.
1: 투바투. 제가 또 예. 투바투 하면 생각나는 게 옛날에 이게 투바투를 TXT라고 쓰더라고요.
0: 네네네.
1: 저는 그걸 모르고 처음에 뭐 너무 좋은 노래가 있어서 소개해주고 싶어서 친구한테 야 너 TXT 노래 알아?
0: TXT
1: 그랬다가 예. 진짜 크게 한번 뭐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0: 무슨
1: 친구가.
0: 놀이공원 기구 같다?
1: 그래서 TXT 그 뒤로 제가 네. 정말 풀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이렇게 아, 얘기를 하는데
0: 그래서 신경 써서 오늘 또 플레임으로 그쵸. 하신 거구나.
1: 근데 또 투바투군요.
0: 예, 투바투.
1: 또 하나 배워갑니다.
0: 오늘 뭐 상식 퀴즈를 준비해 오시는데 더 배워가네요.
1: 그래서 1번에서 하나, 네. 2번에서 하나 배워가거든요, 예. 지금.
0: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요, 3번 모기였습니다.
0: 아, 이 또 처서가 지나면은 모기 입이 비뚤어진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정답은 모기였죠.
1: 네, 그 저는 이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나름 생태적인 근거가 있다고 해요.
0: 오호.
1: 모기가 변온 동물인데 기온이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대사 활동과 비행 능력이 급격하게 저하된다고 하거든요.
0: 15도요?
1: 네.
0: 아.
1: 근데 또 처서 무렵에 야간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내려가면 모기 신진대사가 좀 둔화돼서 기세가 꺾이는 현상을 좀 입이 삐뚤어진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0: 실제로 과학적이네요.
1: 근데 이게 예. 나름 생태적인 근거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0: 그냥 짧게 얘기하면은 처서 지나면은 그래도 이 모기들의 컨디션이 좀 저하되고
1: 컨디션이 예. 악화를 겪는다.
0: 폼이 떨어진다.
1: 폼이 떨어진다.
0: 예. 폼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1: 아.
0: 잡는데 그러면 훨씬 좀 수월하죠.
1: 애들이 그렇게 막 정말 7월 그때처럼
0: 네. 폼 좋을 때
1: 폼 좋을 때처럼 그게 막 그러지 않더라고요. 와, 막 그, 벽지 모양으로 숨고 이런 거.
0: 그 모기들 폼 좋을 때는 그 카모플라지라고 그러죠. 위장 능력도 있어서
1: 와,
0: 카멜레온이에요.
1: 진짜 막 네. 커튼 사이
0: 같은
1: 벽지.
0: 비슷한 색 와. 싹 들어가고
1: 이 단체 교육이 요즘 네. 되고 있는 건지
0: 단체로 제 생각에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1: 아.
0: 이제 6월 말 7월 초에 딱 이제 하산하는 것 같아요.
1: 그 수련을 마치고
0: 수련 마치고 내려와서 그리고 지금 폼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많이 또 박수 쳐서 잡아야죠.
1: 그렇죠. 근데 요즘에 다시 네. 모기가 막 나와요. 분명히 처서가 지났는데
0: 지금 근데 오히려 기온으로만 봤을 때는 폼 떨어지긴 이른 것

0: 같아요. 아직은.
1: 아이고.
2: 15도로 하셨잖아요.
1: 15, 20도 안팎 정도?
2: 근데 지금 제가 이 춘천 지역의 기온이 27도거든요.
1: 아, 폼이 좋을 때구나.
2: 폼이 물이 올랐을 때예요. 득점왕도 아.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서
1: MVP
2: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모기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4488번님도 4208번님도 처음 보내주시면서 모기 맞춰주셨고요. 또 그리고 또 4356번님께서도 지금 산에 모기 엄청 많아요. 또 보내주시면서 많다고 또 알려주셨네요. 그리고요.
1: 네, 또 8637번님 모기 하시면서 근데 아직 풀숲에나 산엔 모기가 많더라고요. 네. 피부도 많이 붓고 그래서 여름이 지나가는 중이라 다행입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저 오랜만에 야구장 갔는데 네. 모기가 있더라고요.
2: 많죠.
1: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의 뒷자리 남자분께서 아예 모르는 사이거든요.
2: 네.
1: 이렇게 툭툭 치시는 거예요.
2: 예.
1: 근데 그 저를 친 게 아니라 제 어깨에 있는 모기를 잡아주신 거예요.
2: 어? 플러팅 아닙니까?
1: 아, 플러팅이었어요?
2: 그리고 뭐 멘트 없었나요?
1: 네.
2: 그냥 툭툭툭 해서 그럼 뒤를 돌아봤을 거 아닙니까?
1: 돌아보니까 목을 예.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2: 아, 그냥.
1: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예. 다시 경기를 봤는데 플러팅이었어요?
2: 아, 그냥 이렇게 손으로 보여주셨어요? 잡은
1: 네,
2: 거?
1: 네, 잡은 거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2: 아메모사 마페처럼 그렇게 보여주신다고?
1: 이렇게 진짜 손바닥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셨거든요.
2: 그래요? 그래서 서로 대화 하나도 없이 그냥 다시 뒤 돈 건가요?
1: 그냥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하고?
1: 그분 심지어 감사합니다의 대답도 안 하셨어요.
2: 그래요?
1: 제 생각에는 네. 모기 잡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지 않으셨을까?
2: 그런 사람도 있어요?
1: 있지 않을까요?
2: 그래요? 제 생각에 플러팅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위 생판 남인데 그렇게 모기까지 잡아준다고?
1: 취미가
2: 어깨에 있는데?
1: 취미가 모개를 잡는 거일 수도.
2: 모개?
1: 아, 뭐. 저 당연히. 예, 예. 아, 플러팅? 아, 진짜 생각도 예. 못 했는데.
2: 그렇군요. 확실히 아. 또 야구장에서 그런 일이
1: 재밌었습니다.
2: 있을 정도로. 모기는 일단 많다라는 점.
1: 모기 많습니다. 요즘에 예. 장난 아니에요.
2: 4674번님. 어제 남편과 영화 관람했는데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너무 속상하네요. 위로해 주세요. 보내주셨는데
1: 아이고.
2: 야, 이거 참 스트레스입니다. 이러면
1: 지갑 예. 저도 잘 잃어버리는 것 같긴 한데 예. 이게 또 지갑 같은 경우에는 선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2: 많죠.
1: 그럴 때 잃어버리면 와 진짜 너무 속상해요.
2: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땐
1: 그분께 다시 가셔서
2: 네
1: 기회가 왔다.
2: 다시
1: 나에게 다시 선물해줄 기회. 신상 지갑을 네. 쫙 한번
2: 그 표정으로 말씀하세요?
1: 이렇게 웃으면서?
2: 네.
1: 아니죠.
2: 좀 이렇게 침울하게?
1: 이렇게 막 울듯이.
2: 아, 울듯이.
1: 울기 직전. 내 네. 눈물은 아직 안 떨어지고.
2: 연기죠. 근데.
1: 아니, 진짜 미안하죠.
2: 아, 미안해서.
1: 아, 진짜 미안하죠. 왜냐면 이게 네. 비싼데.
2: 아, 근데 표정이 방금 너무 밝았어서.
1: 아, 지금 잠깐 생각했어요.
2: 네.
1: 아, 내가 지갑을 사면 지금 뭘 사야 될까? 뭘 추천해드릴까? 뭐 이런 예. 거.
2: 아, 근데 속상하시겠습니까?
1: 장난이고 진짜 네. 속상하죠. 지갑 사실 안에 중요한 것도 많이 들어있는데.
2: 이게 보통 그 연애할 때나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진 같은 것도 하나 정도 이렇게 넣고 다니시긴 하잖아요. 지갑에.
1: 그렇죠. 사진도 네. 넣어 다니시고 뭐 카드 같은 거 재발급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2: 그러니까.
1: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2: 예, 속상하실 텐데 그래도 이미 잃어버린 거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새로운 사진을 넣어놓고
1: 새로운 예. 사진과 새로운 카드 지갑 이렇게 예. 하셔서 올해 더 좋은 일이
2: 맞아요.
1: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또 그리고 1118번님 4444번님 6213번님께서도 보내주시면서 모기도 모기인데 저는 몸에 열도 많고 땀도 많은 편이라서 정말 힘듭니다. 겨울만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답니다. 후디랑 또 강을 리포터는 어느 계절을 좋아하시려나 또 질문 주셨거든요.
1: 저는 진짜 진심으로 여름을 좋아했어요. 작년까지. 하지만 제가 작년까지 여름을 좋아했던 것은 올해 여름을 겪지 않아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2: 올해 유독 힘드셨구나.
1: 네, 올해 너무 힘들었어서 땀이 많으시다고 하셨잖아요.
2: 네.
1: 제가 땀이 진짜 많아요.
2: 아, 그래요?
1: 다한증이 있거든요.
2: 아, 그럼 밖에 거의 못 나가셨겠다.
1: 또 그렇진 않은데. 네.
2: 그래서 그렇진 않아요.
1: 네. 손에
2: 대화하기 쉽지 않네.
1: 대화 쉽지 않죠. 저도 네네. 아까 참깨 네. 아시냐고 물어봤을 때 모르세요 해서 쉽지 않았어요.
2: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끊고 네.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당첨자는 4208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아, 저희가 또 이렇게 스몰 토크하는 동안 시간이 얼른 세
1: 많이 번째 지났습니다.
0: 문제를 바로 만나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네, 6.25 전쟁 당시 군번도 계급장도 없이 전쟁터를 누빈 민간인들이 있었습니다.

0: 한약과 식량을 나르고 내려올 때는 부상병을 후송하기도 했는데요. 미군은 이것의 모양이 알파벳 A를 닮았다고 해서 이들을 A프레임 아미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전쟁터에 숨은 영웅들이 사용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0: 지게.
1: 지게. 2번
0: 달구지.
1: 달구지. 3번
0: 가마입니다.
1: 가마. 자, 이렇게 또 전쟁터를 누볐던 또 민간인들의 이야기인데, 자, 문제만 짧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0: 네, 6.25 전쟁 당시에 전쟁터를 누빈 민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사용해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서 탄약과 식량을 나르고 내려올 때는 부상병을 후송하기도 했는데요. 미군들은 이것의 모양이 알파벳 A를 닮았다고 해서 A프레임 암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당시 전쟁터에 숨은 영웅들이 사용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0: 지게.
1: 지게. 2번
0: 달구지.
1: 달구지. 3번
0: 가마입니다.
1: 가마. 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지금 정답이 또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정답이 맞을까요?
0: 오, 다들 예. 알고 계시는데요?
1: 지금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힌트송도 하나 들려주시죠.
0: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송은요. 방탄소년단의 등골 브레이커입니다.
1: 등골 브레이커.
0: 제가 직접 이거 한번 민속촌 가서 해봤거든요.
1: 아, 이거 체험 이제 꼭 있죠?
0: 네. 생각보다 진짜 등이 너무 아파요.
1: 그죠? 네.
0: 아니, 너무 아파요. 너무 딱딱하고 너무 아파요.
1: 아, 이렇게 한번 강일 리포터가 체험을 해봤는데
0: 네, 쌀가마 이렇게 올려서 하는 체험을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 아마 알파벳 A 모양 닮았다는 거 듣고 좀 힌트가 됐을 것 같긴 합니다.
1: 그러니까요. 느낌이 옵니다. 1번 지게, 2번 달구지, 3번 가마. 자, 문자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한 분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부릅니다. 등골 브레이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종우의 희망고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퀴즈헌터 마지막 문제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요?
2: 정답은요 1번 지게였습니다.
1: 지게. 와, 6.25 전쟁 당시에 전쟁터를 누볐던 민간인들이 지게를 또 나르면서 누볐군요.
2: 네, 그 6.25 전쟁 당시에 흰색 무명 옷을 입고 지게 탄약과 식량을 싣고 밤낮 없이 산악지대를 오르셨다고 해요. 와. 그래서 이들을 지게 부대라고 불렀었는데 많은 분들이 희생되시고 또 열심히 해주셨지만 군번이나 계급장이 없이 참전했던 탓에 이렇게 후에 인정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요 알파벳 A를 닮았다고 해서 또 A프레임 아미라고 또 부르기도 했다는데요. 네. 정답은 1번이었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지게와 얽혀있는 지게하면 생각나는 또 우리 청취자분들만의 추억들 얘기해주고 계세요. 뭐 아버지가 태워주셨었는데요.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하신 또 5123번님부터 해서 2992번님도 할아버지 지게 타고 놀았었다. 이런 추억들 보내주셨는데 당첨자를 또 바로 발표할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당첨자 한 분입니다. 당첨자는 4252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역시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강을 리포터와는 더 인사를 나눠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2: 아, 오늘도 제가 그래도 좀 난이도를 중하에 맞춰서 또 가져와 봤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오늘 퀴즈 재밌다고 해주셔서 저도 막 뿌듯하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퀴즈 가져오고 또 모기 조심하시고요.
1: 모기.
2: 좀 아직 폼이 좋을 때니까 주무시기 전에 모기향 꼭 틀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퀴즈 가지고 돌아올게요.
1: 네. 강을 리포터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눌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수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 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참 성격도 급합니다. 9월이 시작되자마자 라디오마다 가을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을은 아직 저쪽에서 올까 말까 하고 있는데 사람들 마음이 하루라도 빨리 가을을 만나고 싶은 거겠죠. 가을이 온다고 해도 사는 모양은 딱히 달라질 게 없는데도 내내 기다리고 오면 반겨주니 가을은 참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좀 가을 대하듯이 좀 대해주세요. 와, 안영미 왔다. 반겨주시라고요, 좀. 9월 2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웨스트라이프의 Hello My Love 듣고 왔습니다. Hello, 저는 여러분들 Love 2시에 데이트 안영미.

0: 합니다. 뿌뿌뿌뿌이고 똥따또 설따똥따또
1: 좀 이뻐해 달라고요. 예? 없는 재롱이라도 이렇게 부려야지.
0: 허큐 히그히그
1: 저 왔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여나 오늘이라도 들으신 분들 주변에 홍보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 근데 올 여름이 좀 유독 덥고 그리고 너무 습했어. 덥기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습하기까지 하니까 이 불쾌지수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딱콩이도 새벽 4시만 되면은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만이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덥고 습해서 그런가 봐.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 많이 기다려지긴 하는데 중요한 건 가을의 길이도 짧아졌다는 거죠. 무슨 찍먹하듯이 잠깐 안녕 가을 왔다 안녕 가을 갈게 약간 이런 식이니까 이게 더 희귀템이 돼서 더 기다리게 되는 그런 건가 봐요. 아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 가을이 오긴 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선한 가을은 아직은 오진 않았다. 아직은 좀 습하고 좀 덥다. 자, 가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여름도 잘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대는 여름을 잘 보내주려고 오늘 시간 싹 비워놨어요. 과연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잠시 후 2부에 알려드릴 거고요. 그 전에 저에 대한 애정 표현하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려면 하시면 무료로 글 남길 수 있어요.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2시에 데이트 도와주시는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Four 2027.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3: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리센느의 데자뷰 듣고 올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리센느의 데자뷰 듣고 왔고요. 아, 1191번님. 헐, 언니 언제 들어왔어요? 하도 안 와서 정치 경제 채널 듣고 있었는데 아 드디어 오셨군요. 아 너무 안 오셔서 체감상 아 둘째 돌 지난 줄 알았어요. 암튼 다시 와서 좋다 좋다 너무 좋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제 라디오를 안 들으시고 정치 경제 채널을 듣고 계셨다고요? 너무 너무 극과 극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 저랑 좀 비슷한 텐션에 그런 라디오를 들었던 게 아니라 안영미 안 하네. 아 하긴 저희 라디오가 또 어떤 라디오입니까? 다들 뭐 안영미가 하니까 아 뭐 좀 저급하겠다라고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데 아니거든요. 식자층 분들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런 1191번님 같은 분들이 많이 들으셔. 그러니까 식자층 분들이 아 안영미 거 아니면 아 그러면 이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담? 아 저기 정치경제 채널로 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저희 방송이 그런 방송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소리로 안영미 라디오 듣는다고 자랑하셔도 돼요. 예, 쉬쉬하면서 듣지 마셔요. 2915번님 연차인데 집에 있으려니 아내 눈치가 보여서 만화 카페에 왔습니다. 저는 만화카페에서 혼자 만화책 보면 짜장라면 먹는 게 소확행이에요. 영미님의 소확행은 뭔가요? 아 그래 저도 이럴 때가 있었죠. 진짜 만화카페 가고 남편이 제 남자친구였던 시절 아 같이 그 만화방에서 먹는 그 라면이 왜 그렇게 맛있었던지 그렇게 소확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제 소확행은 그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뭔지 알아요? 내 애를 재웠잖아. 이제 자유시간이잖아. 남의 애기를 본다 또? 내 인별그램이랑 너튜브의 알고리즘이 다 애기들 깐난쟁이들 그런 영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남의 애기 보면서 또 웃어. 그 미소지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행복해라. 하면서 또 잠들어. 참 아이러니해요. 자 6425번님 여기 소확행 누리시는 분이 또 계셨네.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톱에 젤 네일 받으러 가요. 제 나이 45세인데 여태 저 꾸미는 데는 관심을 못 썼더라고요. 아 이게 뭐라고 이리 설렐까요? 호호 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 진짜 왜냐하면 저도 다른 사람들이 막

에이라트 했다 그러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아직까지도. 왜냐면 네일아트 받으러 그곳을 예약을 하고 그곳을 성큼성큼 걸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그 머리하러 가는 것도 이것도 소확행일 수 있는데 그것 또한 큰맘 먹고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유가 없어져. 그래요. 이렇게 우리 하나하나씩 꾸미는 맛 좀 즐겨보자고요. 저도 요즘에 꾸미는 맛에 빠졌습니다. 지금 제작진들이 와 근래 들어서 가장 빵 터졌다. 자 어디를 꾸미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안영민 대체 어디를 꾸미는 걸까? 4795번님. 사무실 4명이서 근무하는데 3분이 교육 출장 휴가 가셔서 오늘은 저 혼자 동네 목욕탕 혼자 쓰듯 텅 빈 사무실을 지키고 있답니다.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일도 하기 싫으네요. 아 농땡이 부려도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 알게 뭐야. 아 혼자 있는데 좀 누리세요. 어떻게 누린다? 2시에 데이트를 크게 틀어놓고 음악 나오면 거기에 맞춰 춤도 추시고 제가 또 웃긴 얘기하면 같이 또 크게 또 웃어주시고 이러는 게 소확행이죠. 예, 누리세요. 한껏 누리세요. 오늘 하루 정도야 뭐. 자, 티 안 나게 농땡이 부리는 거 좋은 거 역시 노래 듣기 맞죠.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려드려야 자 우리 두댕이가 혼자 춤도 초제끼면서 즐길 수 있을까. 자 영케이의 Shut the Door 들려드릴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영케이의 셔터도어에 이어서 알파드라이브원의 본다이어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8998번님. 난임병원에서 배아 수정시키는 배아연구원인데요. 제 친구가 제가 일하는 병원에 시술하러 와서 진짜 고르고 골라서 이식을 해줬거든요. 오늘 친구 임신 결과 확인차 피검사를 했는데 어머나! 임신이라고 결과 나왔어요. 우와 대박사건. 친구는 아직 모르는데 연락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 거려요. 이따가 친구 진료보고 나오면 아주아주 축하해주려고요. 와 박수 쳐드릴게요. 어머 와. 그리고 중요한 건 친구가 엄청 든든하겠다. 내 친한 친구가 배아연구원이야. 아 뭔가 좀 든든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렇게 또 신경을 써가지고 해줬다고 하니 아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자 7017번님 영면이 저희 아들 두돌이어서 가족들과 생일파티 했어요. 우리 아들 건우 2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많이 많이 사랑한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이뻐라 우리 건우 생일이었죠요. 그래 그냥 아이들을 낳잖아요. 다른 거 없어. 뭐 그 어떤 꿈도 없어. 그냥 우리 애들이 안 아프고 안 다치고 그냥 건강하게만 그렇게 그냥 자라주면은 그냥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그거 말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축하해요 우리 건우. 최대용님. 어제 좀 설레는 일이 있었어요. 아는 누나랑 술을 먹었는데요. 제가 힘든 일이 있어서 하소연을 했더니 그 누나가 하는 말이 야! 다 데리고 와. 아 누가 우리 대용이 힘들게 했어. 내가 다 혼내줄게 하는데 와 박력 있는 누나의 모습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래 아유 세상에 남사친 여사친이 어디 있으며 아는 누나랑 아는 동생이 어딨냐. 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지. 이 그린라이트죠 뭐. 이게 그렇다니까. 서로 호감이 없으면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만나지도 않아요. 예, 왜냐면 시간 아깝거든. 돈도 아깝거든. 예,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지. 더군다나 또 이 누나가 또 너무 또 멋있게 다 데리고 와. 우리 대웅이 누가 힘들겠어. 이러니까 또 아, 어머. 누나. 멋져.

기대고 싶다. 누나 좋아.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그래서 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연하 남들이 저렇게 쫓아다니고 그랬었어요. 멋있다고. 누나가 누나 너무 예뻐. 9507번님. 저 내일 소품샵 개업하는데 잘할 수 있겠죠? 어떤 마인드로 일해야 하나요? 멘탈이 약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에요. 내일이 개업이라니 아 두렵습니다. 힘 좀 주세요. 별거 있습니까? 마인드 컨트롤 할 것도 없어. 보세요. 본인 가게잖아요. 내가 주인이야. 에? 주인이 왕인 겁니다. 내 맘대로 문 닫고 싶으면 닫을 수 있는 거고 열고 싶으면 열을 수 있는 거고 손님 맞이하려면 맞이할 수 있는 거 내 마음이에요. 예, 내 거다. 내 소품샵이다. 이 주인의식만 있으면 에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리 걱정하지 말어. 사람은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많으면 두려움도 많게 되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집어치우고 고민 고민하지 마. 아셨죠? 대박나시길 일어나십시오. 두 대 기운까지 넣었으니까 끝났어요. 예. 자, 이 분위기 이었어 기분 좋은 노래 나가도록 할게요. 어떤 노래? 바로 우리 효리 언니 효리 누님이죠. 이효리 언니의 You Go Girl 띄워드릴게요. Hey girl, hey girl.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2,000 두댕이가 보낸 신청곡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한국의 신청곡에서 시작된 오늘의 MUSIC 두댕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 소 미 오늘의 노래 주제가 되어줄 문자는요 7718번님 무려 두 달간의 방학이 끝이 났습니다. 초등학생 딸이랑 밤마다 함께 러닝도 하고 데이트도 많이 해서 그런지 전혀 아쉽지 않네요. 이번 여름 진심으로 굿 굿바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딸과 러닝하면서 들었던 노래 아하의 Take On Me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방학 정말 길죠.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짧다는 거. 자 오늘은 이 사연을 받았어. 이 여름 굿 굿바이로 보내줄 여름의 끝에서 듣고 싶은 노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718번님이 여름 방학의 끝에서 신청해주신 노래 아하의 Take On Me 듣고 올게요.

아하의 Take On Me 듣고 왔고요. 여름의 끝에서 듣고 싶은 노래 이번 곡은요. 9160번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제 끝나가는 여름 로지의 바다 가자 듣고 싶어요. 로지가 AI 즉 버추얼 인플루언서인데요. 오 그랬구나. 목소리가 청량 그 자체예요. 정말 좋아요. AI라고 말 안 하면 다들 모르지 않을까요? 여름 완전히 끝나기 전에 바다 가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오 전 처음 알게 됐는데 로지가 대한민국 가상 인플루언서 최초로 인별그램 팔로워 10만 명을 돌파했대요. 팬덤명은 오로라고. 와 지금 20여 년 동안 방송 생활한 저보다도 지금 팔로워 수가 많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AI한테 배 아파하기도 조금 자존심 상해. 야 진짜 이런 세상이 되었군요. 로지야 축하한다. 아 4395번님 벌써 입추도 지나고 곧 시린 겨울이 오겠죠? 매년 느끼지만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아쉬우면서도 또 다가올 코시린 겨울이 또 기다려집니다. 저는 매년 여름에 꼭 틀어놓고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바로 커피 프린스 1호점. 와 이거 맞아. 여름하면 이상하게 이 드라마가 땡겨. 틀어만 놔도 여름 향기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랄까요? 공감 가는 분들 많으실걸요? 더 멜로디에 랄랄라. It's love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와 저도 진짜 이 드라마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 희한해. 그 여름하면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어. 그리고 그 겨울하면 생각나는 드라마는 없나? 겨울 아 그래 겨울연가 있지. 그 눈싸움 하면서 그 최지원이 아 또 저랑 또 친하거든요. 지우 언니랑 또 배용준 씨랑 이렇게 또 키스하는 장면 그것도 거기에서 정말 신기한 게 최지우 언니가 눈을 뜨고 키스를 해요. 아직도 나는 좀 공포스러운 것 같아. 어떻게 눈 뜨고 키스를 할 수가 있지? 자 여름 냄새 물씬 나는 노래들 들어볼까요? 로지의 바다가자 그리고 커피프리스 1호점 OST 더 멜로디의 랄랄라 It's Love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9160번님 그리고 4395번님이 여름의 끝에서 듣고 싶은 노래들 로지의 바다가자 그리고 더 멜로디의 랄랄라 It's Love 이어서 아이유의 By Summer까지 들었습니다. 올여름 지금 당장 보내버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네요. 좀 많으네요. 3571번님 올여름이 인생 역대급 힘든 시기였어서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몸도 마음도 힘든 40대는 여름이 싫습니다. 아이유의 바이썸머 신청해요 라고 하셨고요. 9844번님도 아이유의 바이썸머요. 지금 애들이랑 학교에 남아서 모둠 활동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더위도 여름도 날려버리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을 빨리 날려버리고 싶은 게 우리가 옛날에는 뭐 여름이 그렇게까지 덥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그때는 낭만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름에 즐길 만한 뭐 계곡에 발을 담근다든지 아니면 무슨 정자나무 아래에서 정자에서 수박을 먹는다든지 이런 낭만이 있었는데 그 낭만이 사라졌어. 다 각자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핸드폰만 보고 밖에 너무 더워가지고 뭐 나가지 뭐 약속도 안 잡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한 우울증만 오고 그러니까 여름이 지긋지긋하고 싫은 거야.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만을 다시 찾아야 돼. 낭만 잃어버린 낭만 좀 다시 찾아봅시다. 핸드폰부터 다 때려 부셔버려야 돼. 부셔버리고 그 옛날처럼 이게 돌려가지고 전화 받는 거 있잖아요.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여보세요. 이거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낭만이 다시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야 여름도 행복해지지. 이건 저만의 이상한 잡생각이었고요. 자, 여름의 끝에서 듣고 싶은 노래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곡은 지금 출근 안 하고 쉬면서 듣고 계시다는 8716번님의 추천곡입니다. 여름하면 이 노래래요. 하현상의 하이웨이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두시데이트 안영입니다. 두데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뮤. 여름의 끝에서 듣고 싶은 노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 5422번님이 신청해 주신 후출씨의 여름조각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유쾌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미래선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새로운 코너예요. 두 데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 뮤. 솔직히 아직은 여전히 덥지만 여름의 끝에서 듣고 싶은 노래로 조금 이르게 여름과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또 어떤 노래들이 듣고 싶은지 광고 듣고 와서 계속 만나볼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8: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데이가 쏘어올린 뮤직 두쏘 뮤 여름의 끝에서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하고 있고요. 방금 들은 곡은 5973번님이 듣고 싶은 곡 여행스케치의 별이 진다네였습니다. 풀벌레 소리랑 전주 듣고 있으면 여름방학에 갔던 시골 할머니 댁이 생각이 나요. 마당에 모깃불 피워놓고 평상에 누워서 옥수수랑 참외 먹던 여름방학. 할머니 댁 다녀오면 가을이 성큼 다가오곤 했죠. 그래, 이런 게 낭만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잊고 지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상에 누워가지고, 우리 옛날에는 더우면은 밖에 나와가지고 모기장 쳐놓고 밑에 그 뭐죠? 장판 아니고 그 은박지로 된 거 그거 뭐죠? 돗자리. 이거 봐봐. 쇼츠만 보니까 이 언어가 이상해졌어. 무대력도 딸리고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돗자리 펴놓고 그렇게 잤었단 말이죠. 이게 낭만이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옆집에 인사하고, 아이고 철순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우리 수박 샀는데 이거 좀 같이 먹어요.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여름이고 가을이고 사실 가을이고 겨울이고 다 싫은 거야. 불청객이야. 우리 2시에 데이트 듣는 동안에는 낭만을 조금 우리 한번 없었던 낭만 한번 찾아봅시다. 하긴 라디오 듣는다는 것 자체가 낭만이에요. 그쵸? 자, 두쏘뮤 여름의 끝에서 듣고 싶은 노래 이번 곡은 9506번님이 보내셨어요. 주제가 한여름이면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신청해서 시원하게 듣고 싶었을 텐데

그다음에 끝자락엔 해변가에 걸터 앉아 잔잔한 노래 들으면서 듣고 싶네요. 이상순의 다시 여기 바닷가 신청합니다. 센스 있다. 플러스 50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노래지만 싹쓸이냐 이상순이냐 요 차이점이었군요. 그래 맞아요. 이상순 오빠 노래 들으면서 뭔가 이 해변가에 걸터앉은 기분 요것도 낭만이죠. 2732번님 보이밴드 문차일드를 기억하시나요? 아우 기억하죠 당연히. 테이프 늘어지게 들었던 노래가 한 곡 있어요. 여름 해변만 떠올려도 이 멜로디가 생각이 나요. 태양은 가득히. 아 맞아 이 노래도 내가 잊고 있었다. 엄청 들었었는데. 자 여름 바닷가에서 듣고 싶은 노래들입니다. 이상순의 다시 여기 바닷가 그리고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듣고 올게요.

주세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상순의 다시 여기 바닷가 그리고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에 이어서 2698번님이 여름의 끝에서 듣고 싶은 노래 화사의 굿굿바이까지 듣고 왔습니다. 나를 그냥 짓밟고 가. 똑같죠? 자, 이번에 문자도 보내셨어요. 이번 여름에 3년간의 시드니 생활 정리하고 들어와서 셋째를 낳았습니다. 우와! 친정집에서 한 달 지내다가 저희 전셋집으로 이사하고 날씨 적응까지 하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이번 여름과는 아름답게 영원히 굿 굿바이 하고 싶네요. 화사 노래 신청이요 라고 하셨는데 와 시드니에서 생활하시고 어떻게 아 그곳에서 임신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나가신 건가? 셋째를 낳으신 건가? 어머 세상에나 아, 너무 힘드셨겠다 진짜. 아이들 데리고 또 그 시드니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이 낳자마자 또 이사도 하시고 정말 그래요 정말 빡센 여름 보내셨네요. 아 그래서 이번에 좀 여유로운 가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데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뮤 여름의 끝에서 듣고 싶은 노래 함께하고 계시고요. 4377번님 여름 끝자락인데 저는 왜 여름 이야기가 듣고 싶죠? 24개월 되는 늦둥이가 있어 휴가를 못 가서 그런가 봐요. 아 에메랄드빛 바다 보고 싶다. 저 지금 항공권 예매하렵니다. 아직 안 늦은 것 같아요.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면요 어디도 못 가요. 그러니까 간다고 해도 못 봐요. 제가 딱둥이 가졌을 때 저희 엄마랑 같이 이제 딱콩이랑 같이 바다를 보러 갔었거든요. 지금이 아니면 못 보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가도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바닷가고 또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만 봐야 돼. 바다고 뭐고 없어. 계속 모래만 봐. 아이한테 바다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바다 안 봐요. 모래만 봐요. 모래 놀이만 한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아무 짝에 소용없으니까요. 뭐 아이들 애기 때부터 바다 구경 시켜주려고요 하면서 바닷가 가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기억도 못해요. 기억도 못하니까 나중에 애 좀 크면은 맥주 한 캔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4377번님 여름 완전히 가기 전에 진짜 꼭 여행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 띄워드릴게요.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두 데이가 쏘아 올린 뮤직 두 소뮤 여름의 끝자락에서 듣고 싶은 노래 0141번님 8299번님 8776번님 6765번님 등등등등등등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한 노래입니다.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삐우삐우삐우 듣고 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당신의 밤은 우리의 낮보다 뜨겁단가? 그 노래와 뭐 버금가게 약간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드는 노래다. 그쵸? 정상훈 씨가 왔을 때도 그랬다면서요. 왜 볼품이 없냐고. 왜냐면 뜨거운 여름밤이잖아. 뜨거운 여름밤이 갔으니까 또 아휴 그치 뭔가 공허하죠. 5216번님 저 정말 올여름 뜨겁게 보냈습니다. 유럽 여행 다녀왔거든요. 그랬더니 남은 건 볼품없게도 카드값뿐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유럽 여행 다녀오셨어요? 부럽다. 부러워.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너무 부러워. 그리고 유럽은 저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들으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재밌게 잘 다녀오셨나 모르겠네. 아유, 재밌었으면 됐어. 카드값 그거. 아유, 됐어. 그런 건 보지도 말어. 좋은 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어. 이 와중에 7194번님. 아니, 여름 끝이라뇨? 전 아직도 너무 더운데요? 여기 제주는 10월까지는 계속 무더울 예정입니다. 제주 사는 두댕이 드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여름, 이 덥고 습한 여름 좀 빨리 보내고 싶어가지고 아예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아예 인사 필요 없고 가세요. 예, 멀리 안 나갑니다. 예, 계속 이렇게 떠밀고 있는 거지. 안 가고 있어. 지금 문 대고 있다고. 진상 손님 마냥. 안 가고 있어요. 눈치도 들을 게 없어요. 자, 여름의 끝자락에서 듣고 싶은 노래. 여전히 더운 분들이 겨울송들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성격 급하신 분들이 계셔. 저도 약간 성격 급한 편이거든요. 7774번님. 프로미스나인의 하얀 그리움 듣고 싶어요. 너무너무 더웠던 여름이 빨리 지나가고 겨울이 빨리 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해 봅니다. 아휴, 근데 참 이게 간사의 사람들. 여름엔 지긋지긋하니까 겨울 노래 틀어달라 그러고 또 겨울 되잖아? 너무 추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옴짝달싹 못하고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차라리 따뜻한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또 갑자기 여름 이야기 틀어달라 그런다. 이러니까 지금 이게 계절도 혼선이 와가지고 에라가 났잖아요. 갑자기 이상해졌어. 자, 가을 오기도 전에 겨울 기다리시는 분들 또 계십니다. 9557번님. 전 핑클의 화이트가 듣고 싶네요. 겨울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라서요. 지금 아이 모유수유 중인데 아이가 잘듯말듯 하면서 안 자는데 이 시기도 겨울 되면 끝나겠죠? 요럴 때 환장해. 아, 이제 잔다 잔다 잔다. 아, 이제 이 시간에 빨리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아니면 내가 밀려놨던 빨래라도 하고 아 뭐라도 빨리빨리 해야지 머릿속에 탁탁탁탁 해놨는데 딱 내려놓으려고 하는 순간 눈딱 뜨면 이제 그 순간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예, 이제 아이 키우려면 많은 걸 내려놔야 됩니다. 7774번님과 9557번님의 애타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겨울 노래 두곡 나갈게요. 프로미스나인의 하얀 그리움 그리고 핑클의 화이트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여름의 끝에서 듣고 싶은 노래 두 계절을 건너뛰었어요. 프로미스나인의 하얀 그리움 그리고 핑클의 화이트 듣고 왔고요. 다시 뜨거운 여름으로 돌아와 볼게요. 9998번님 16년 전 찌는 듯이 더웠던 여름 끝자락 딱 이맘때쯤이었어요.

있어요. 여덟 번째 앨범을 들고 나타나신 서태지 형님. 어머나. 앨범에 청량한 바다가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실제로 뮤직비디오는 모아이 석상으로도 유명한 맞아요. 이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 오빠지 뭐. 우리 테이지 오빠가 이렇게 감이 좋아. 센스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들으면 이게 16년 전 노래인지 20년 전 노래인지 몰라. 왜냐? 앞서가거든. 너무 좋아요. 자, 그럼 9998번님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서태지의 모아이.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두시에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하게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뮤. 오늘은 여름의 끝에서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 곡은 이 노래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1170번님 여름 끝자락엔 이 노래죠. 이문세 가을이 오면. 아직 체감상 겨울도 한참 먼 이야기 같지만 어느 순간 단풍이 들고 눈도 내리겠죠? 그 전에 이 노래 함께 듣고 싶어요. 참 영미 DJ 문세님 회사에서 만났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만났죠. 만났죠. 우리 문세 선배님께서 아 이번에는 가글을 안 하셨더라고. 근데도 좋은 냄새가 늘 풍기셔. 늘 항상 키스할 준비를 하고 계신 우리 문세 오라버님께서 저한테 환영의 멘트와 함께 아유 그래 빨리 와야지. 아니 그동안 스페셜 DJ들이 너무 잘했어. 왜들 그렇게 프로답게 잘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빨리 오길 잘했어 라고 해주셔서 네 빨리 오길 저도 잘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죠. 자 우리 1170번님이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릴 거고요. 아 그리고 5973번님도 좋은 가을아 어서 와라 하면서 요 같은 노래 또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문세 선배님의 가을이 오면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쏘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에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FM4U.
6: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출출한 마음에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마땅히 먹을 게 없어 멍하니 서 있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장 보는 걸 미루다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이나 휑하니 비어있는 칸들이 유독 눈에 들어오게 되죠. 우리 마음의 상태도 어쩌면 바쁘다는 핑계로 제때 챙기지 못한 냉장고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내 에너지는 끊임없이 꺼내쓰면서 정작 나를 채워주는 다정한 휴식은 미뤄두기 일쑤니까요. 오늘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분 좋은 온기와 소소한 즐거움을 채워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찰리 푸스,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 이 느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제 이제 좀 녹음으로 전해드리게 돼서 생방송으로는 우리가 이틀 만에 만나 뵙게 되는 거라 예, 조금 되게 좀 새로운 느낌이랄까요? 매일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루틴대로 항상 여러분을 뵙다가 또 다른 어떤 사이클로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 예, 또 새롭게 느껴집니다. 냉장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무탄이 어머나 냉장고 한 번씩 정리하면서 날짜 지난 양념류 버리는 짜릿함이란 오늘도 잘 부탁해요 리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약간 이 날짜 지난 양념 보면 되게 아깝지 않아요? 아깝고 아 요게 있었는데 또 샀네 이런 것도 있고. 탱크님은 냉장고 문을 자주 열고 나는데 그때마다 우리 아내의 자상함과 배려를 엿볼 수 있어서 감사함을 느낀다. 아, 참 진짜 좋아하는 떡과 샐러드 같은 먹거리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네요. 아내분께서 이제 가족들의 취향을 다 알고 하나하나 칸칸마다 이건 우리 남편 거, 이건 우리 성윤이 거, 이건 내 거 이렇게 아유 진짜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낙화님, 리디 냉장고가 가득한데 먹을 게 없어요. 속빈강정. 하지만 오바리에서는 아주 풍성한 가을날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답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저도 오늘 오프닝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텅텅 빌 때도 있고 좀

0: 이제 장을 조금 봤다 싶으면 이걸 어떻게 먹지 싶은 애들만 또 있어요. 바로바로 꺼내 먹을 수 있는 애들은 없더라. 그렇게 쌓여가다가 또 아까 무타님처럼 날짜 지나면 버리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허하고 심심하다 싶을 때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듯이 여러분 하루 동안에 오후가 되면 뭔가 좀 허하고 이제 퇴근할 때 됐는데 약간 좀 몸이 근질근질하고 일은 대충 좀다 마무리가 됐고 하시는 순간 오후의 발견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오늘은 조금 유독 더 즐겁고 힘차고 좋은 노래들로 함께할게요. 어제 생생하게 못 만났으니까. 사용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창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오시면 생방송 중에는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죠. 검색창에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요즘 여러분 당기는 음식 뭐가 있으신지 한번 남겨볼까요? 9월도 됐고 느낌적으로는 가을도 됐고 날씨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선선한 가을이 될 것 같지만 가을엔 또 이제 먹을 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1년 내내 하지만 유독 더 하게 되는 9월입니다. 오늘 퇴근했는데 냉장고 속에 이 음식 있으면 참 좋겠다. 혹은 요즘 지금 당기시는 음식 있으시다면 같이 나눠보죠.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 있을게요. 신청곡도 잊지 마시고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 이야기 만나볼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5: 유후.
4: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5: 연두리.
4: 잘 부탁드립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아치님 모셨습니다. 뭔가 허전했던 하루가 지나고 다시 이틀 만에 유튜브로 만나네요. 물론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시간이지만 다시 영상으로 만나는 두 시간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익스 잘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들은 것 같죠, 여러분? 전곡 띄워드립니다. 익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아치님.

어머 간절함이 좀 느껴지는데요. 마지막 잘 부탁드립니다 해서 아치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신청곡 익스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어떡해요 교구쟁이 악마님 다이어트 중이시래요. 이제 그만해요 하셨는데 큰일 났네. 지금 냉장고 얘기 계속 할 건데 어떡하죠? 대전 오바리님께서는 가을하면 집 나간 며느리도 다시 오게 한다는 그 전어 회를 말씀해 주셨어요. 전어. 네, 이제 집 나간 며느리는 전어 구이 냄새에 돌아오고 우리는 지금 싱싱한 회가 당기고 여기에 맑은 물을 한 잔 걸쳐주면 야, 대전 오바리님 이렇게 또 드세요? 맑은 물 드세요? 오. 안 그래도 오늘 저녁을 뭘 먹을까 엄청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을 좀 일찍 먹어가지고 약간 조금 이제 출출한 상태가 됐거든요. 3시 좀 넘어서부터 벌써 배가 고파서 심지어 이제 오프닝 냉장고 얘기까지 하니까 대체 뭘 먹을까? 그런 생각에 살짝 저의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미션을 한번 나눠봤거든요. 전어회 벌써 나오나? 얘는 근데 사실 무쳐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회로도 맛있고 너무 맛있죠 진짜. 아니 탱크님도 싱싱한 회가 오늘은 퇴근하고 지금 냉장고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또 우리 남편의 마음을 일일이 속속들이 다 아시는 우리 아내분이시니까 혹시 몰라요. 마음을 딱 캐치해내고 싱싱한 회 한 접시가 냉장고에 지금 숙성되고 있을지 모른다. 맛있겠네요. 낙화님은 리디 음식을 얘기하니까 지금 현재 찹쌀떡을 드시고 계시대요. 그럼에도 매콤한 코다리찜이 먹고 싶어요. 찹쌀떡을 드시고 계시니까 매콤한 게 당기지. 특히 코다리찜에 들어있는 잘 졸여진 무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도 회식이어서 생선찜 먹었는데 짤짤하게 졸여지다? 짤짤하게 졸여진 이 감자랑 무가 너무 맛있는 거죠. 완전 밥도둑. 남는 건 뱃살뿐. 만난 거 먹는 건 참 즐거운데 뱃살 생각하면 우울해져요. 하지만 늘 그렇듯 먹는 게 역시나 승기합니다. 근데 이거 빼면 진짜 너무 우울하지 않아요? 너무 좀 서글프고 즐거움이 없달까? 그냥 뭐 먹을까요? 생각만으로 사람 되게 도파민 나오잖아요. 뭐 먹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 포기하지 말고 그 이제 뱃살이나 살에 대한 걱정은 운동으로 뺀다. 건강하게 살찌겠다라는 생각으로 낙화님 우리 먹을 거는 포기하지 말자. 아 그리고 3430번님도 아니 오늘 회 얘기가 많네요. 연어 냉장고에 연어 숙성해 놓은 걸로 아 이미 있어요. 연어 초밥 해 드신대요. 세상에 이거 덮밥도 맛있겠다. 그냥 밥 요만큼 올리고 연어 이만큼 큰 거 해가지고 한 입 크게 네. 무순 딱 올려서 드시면 너무 행복한 저녁이 되지 않을까요? 아 생각나네요. 4478번

사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싹분이신데 여행 마치고 이제 본가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동해에서 1박 2일 짧은 여행하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이틀 내내 흐리고 비만 오더니 고속도로 올라오니까 이제서야 햇볕이 빼꼼 나옵니다. 일출도 못 보고 사진도 안 예쁘다고 아쉬워하니까 엄마는 오히려 덥지 않아 좋았다 하시며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시네요. 엄마 나도 오랜만에 둘이 시간 보내서 좋았어. 앞으로도 좋은 곳 많이 다니면서 사이좋게 지내요. 사랑해. 사이좋게가 중요하지. 네, 모녀는 다닐 때 사이좋게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태연의 위켄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유리.

태연 위켄드 전해드렸습니다. 와, 반가운 분이 오셨어요. 형구 씨. 세상에. 여러분, 우리 형구 씨가 문자를 남겨줬어요. 진짜 생 첫 방문. 생 새싹. 네. 아, 근데 번호를 한번 바꿨죠, 형구 씨. 그 전에 보낸 적이 있었나? 제가 지금 그 형구 씨가 혹시나 맞는지 번호를 검색했잖아요. 맞네, 우리 형구 씨가. 잘 지내시죠, 모두? 오늘부터 전신을 몇 주에 나눠 검진을 받습니다. 치과와 내과와 안과를 계획하고 있다. 근데 오늘 치과 다녀오셨대요. 근데 이가 무척 시리답니다.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한테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먹고 싶습니다. 그런 게 사람 마음이지. 꾸덕한 초코케이크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말이에요. 치과에서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나오니 오후에 발견 스리 누나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보호자가 마치 기다린 것만 같습니다. 모두 건강 많이 힘들었구나 우리 형구. 아, 치과, 내시경, 안과 다 힘든 거다. 그렇죠. 안과는 그래도 좀 모르겠다. 안과 어떤 검사를 받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치과와 내과, 내시경 제일 힘든 걸 이제 앞쪽에 몰아서 계획을 하고 계시고 이제 치과 큰 산 넘었습니다. 우리 형구 씨. 근데 뭐 어디가 안 좋아서 받으시는 건 아니고 이제 아 좀 한번 받을 때가 됐다 싶어서 다녀오신 거죠. 네. 그러길 바라고 건강 잘 챙기시고 근황은 이제 인별그램에서 가끔 또 확인하고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요. 이제 누나가 또 이제 든든하게 이 시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아픈 마음 시린 이 잘 추스리고 귀가하시길 바랄게요. 언제 한번 오셔야죠. 우리 오바리들에게 또 인사도 하시고. 고맙습니다. 안부 남겨주셔서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노마드님 벌써 가을이라고 전어회가 나왔더라고. 드셨네. 여기 드셨네. 제가 벌써 나왔나요? 했는데 아 진짜 얼리버드다. 사진까지 굳이 줘야만 했냐? 줘야만 했겠죠. 자랑해야죠. 근데 너무 곱게 누워있다. 많이도 있네요. 엊그제 삼배치굴도 드셨고 전어회도 드시고 생새우 회까지 드시고 약간 이쪽 계통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생쪽, 날것 쪽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인데 부디 말만 살찌길 바랍니다. 모두의 바람이죠. 얼 수 있는 파이어 September 듣겠습니다.

0: Earth, Wind & Fire, September였습니다. 우드로님께서 테일러 스위프트 버전을 원하셨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곡으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하, 큰일 났어요, 여러분. 한국호님께서 요즘 입맛이 통 없으시대요. 이게 무슨 일이죠? 뭔가 요즘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통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살은 안 빠지고 이건 뭘까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음식 생각이 안 납니다. 세상에, 이제 오늘 잘 오셨다. 다른 우리 오바리들이 이야기하는 음식들을 좀 떠올리다 보면 집 나간 식욕도 돌아올 겁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먹어야죠. 체력이 바닥납니다. 한국호님. 아치님께서 예전에 인천 사시던 매형이 명절에 쪄오신, 아, 되게 귀한 음식 같지 않아요? 명절에 가족들이 다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직접 쪄오신, 예, 여기서부터 되게 귀한 음식 같죠? 엄청 큰 랍스터의 집게발, 그 두툼한 속살이 갑자기 생각난다. 그거 딱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면 끝나지. 예. 집게발이 제일 맛있죠. 힘들어서 그렇지. 예, 살을 발라내는 게 참으로 힘들어서 그렇지 제일 맛있다. 폭하지도 않고 약간 촉촉하면서, 예, 수분감도 있고 탱글탱글한 맛있겠네요. 정집사님은 9월이면 대하가 당긴다. 까는 게 귀찮지만 소금구이 먹죠. 아, 드실 줄 아시는 분도 오셨습니다. 대하 먹어야죠. 네. 이렇게 색깔이 이제 진한 빨간색으로 물들어갈 때, 아, 너무 행복해지지 않나요 그 순간? 큰일 났습니다 진짜. 예. 사계절 내내 생각나는 음식이지만 9월에 유독 떠오르는 음식들 나누고 있어요. 식욕 폭발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2부 순서 음악과 음식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MBC FM for you.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2: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다이어리 헤븐 띄워드렸습니다. 여우의 여신님은 오늘 동반 외출이라 함은 남편분이랑 다녀오셨다는 얘기죠. 동반 외출. 아니 무슨 되게 뭐랄까 되게 공적인 느낌이 좀 나요. 임진각 다녀오셨다고. 아우 자연으로 나오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조금 전에 방송 직전에 이제 집에 도착하셨다고. 아, 계속 이제 날이 좀 굳었잖아요. 비가 오다 말다 갰다 흐렸다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오늘 야외 다녀오시는데 드라이브 할 맛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하늘도 이 정도면 뭐 화창하다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국종쌤께서는 둘째 따님이 지금 수시 접수 앞두고 있어서 저 우리 아이들 또 부모님께서 더 바빠지시죠. 이때는 늦게 주무셨대요. 12시 넘어서 이제 일어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내분이 뭐 한 말씀 안 하세요. 대부분 좀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안 일어나? 안 나가? 약간 이렇게 별일 없으셨기를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아 하양늑대님 오셨어요. 하양늑대님 뒷얘기가 없는 건 혹시 예 지금 좋은 결과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노래까지 만들어서 같이 으쌰으쌰 응원했는데 금요일에 예 뭐였죠? 오늘은 너와 소바 금요일 너와 소바는 어떠셨는지 뒷이야기 궁금해요. 하양늑대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썬스타님 오셨어요 여러분. 리디 저 지난주에 면접 본 거 떨어졌습니다. 아 드라마에서만 보던 면접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보도 없고 준비도 없이 간 거라 기대를 안 했어요. 털어버리고 일자리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god의 보통날 틀어주세요. 이 약간 그 참 반반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준비하면 또 너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준비한 걸 다 보여줄 수 있을까?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다 보여주고 와야지 하면 막 어깨 힘도 이만큼 들어가고 긴장을 또 그만큼 하니까 결과가 생각보다 또 달리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긴장 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잖아요. 아, 참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반반 준비는 좀 하고 긴장

긴장은 좀 덜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긴장의 시간을 잘 버티고 오셨고요. 다음 기회에 우리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을게요. 선스타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G.O.D. 보통날.

있는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 주물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 목숨을 걸고 어떤 일 들면서 밥값 얘기 시간이 가는지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이제 자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며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

9월의 신청곡 중에서 우드로님이 주신 다양한 9월 노래 중에서 나탈리 임브롤리아 Come September 띄워드렸습니다. 옛 이름 중에서 4월이, 4월아, 5월이도 좀 있었나? 9월이도 있었어요? 4월이는 좀 익숙한데. 그때도 참 좋은 달이었으니 그랬겠죠. 저도 좋아하는 달입니다. 우드로님. 9월. 뭐랄까, 한여름에 막 그때 다들 진짜 막 치열하잖아요. 그냥 원래 우리는 참 치열한 삶을 사는데 날씨까지 치열해지니까 심리와 기분과 체력적으로 모든 게 막 다 항상 피크의 달에 있다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 이제 9월이 되면 뭔가 확 여유가 생겨서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달입니다.

뭔가 좀 쉬어가는 달이랄까? 아, 하양늑대님께서 여러분 소식 전해주셨어요.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동료들한테 오늘 토닥토닥 많이 받았어요. 위로해주지 말아주세요. 라고. 네, 아우, 우리 그럼 또 깔끔하게. 인연이 아닌 거죠. 예, 소방 그릇 먹고.

0: 안 됩니다. 우리는 하양 늑대님
1: 파이팅이란 단어도 안 쓰게요. 위로해드리지 않습니다. 우린 쿨하니까. 밤카스테라님, 리디 저 퇴근해요. 근데 집에 가면 할 일이 그득하겠죠. 아, 어디로 도망갈까요? 갈 곳이 있다면, 있다면 가자. 수요일입니다. 가자, 가자. 찾아서 가자. 4877번님께서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가을맞이 물건 정리하는데요. 새로 쌓아놓고 또다시 빼고 반복적인 노동입니다. 근데 갑자기 먹는 얘기하니까 급 배가 고파져요. 말랑말랑한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송편 먹고 싶네요. 어떤 송편 좋아하세요? 저는 팥송편 좋아해요. 콩도, 설탕 깨도 좋아하지만 팥이죠, 송편은. 아까 이제 9월 얘기하면서 아,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생각을 혼자 머릿속으로 했거든요. 송편에 그만 무너졌습니다. 흰 팥이 들어간 송편. 말랑말랑한. 아, 명절이네요, 정말. 명절에 앞서 우리가 공개방송이 준비가 돼 있어서 우회 발견 생일이잖아요. 12번째 생일. 그래서 명절 주간이어서 아, 뭐 여러 변수들이 또 있겠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또 여러분을 뵈러 이동 스튜디오 준비합니다. 9월 22일 화요일. 평일이기도 하고 한낮이잖아요. 4시면. 생방송으로 여러분 특집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동 스튜디오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보여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9월 22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MBC 강원 영동, 강원 특별자치도 강릉시 가장로 267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하늘님, 아, 어딘가에 또 계셨군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제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변진섭 새들처럼 신청곡 띄워드려요.

0: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충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274번님께서 오랜만에 신청곡 주셨어요. 이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리센의 Pretty Girl 띄워드리고요.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정 광고 심의 필요해.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제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3부 첫 곡. 오늘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한 4번 정도 바꾼 것 같아요. 올려뒀다가 바꿨다가 바꿨다가 U2의 원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3부 첫 곡부터 가을 내음 진하긴 하네요. 사나이 U2. 유투의 활동 침체기 팀원 간의 불화도 있었던 시기 리더인 보너가 팀원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만들었던 노래. 아치님께서 짧게 정리해 주셨네요. 원. 우리는 하나이기에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노래. 우리는 하나지만 서로 다름을 이해해야 된다. 하나이지만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성숙해지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성숙해지자. 모든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U2의 뭐 멤버들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뭐 사랑도 그렇고 사랑하니까 너랑 나랑은 똑같아야지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0: 살아가는 게 세상 이치겠죠. 유튜브 원 3부 첫 곡이었습니다. 9시에요 땅콩님. 가장 녹아야죠. 방송국 마당에서 신나게 놀고 싶어요. 꼭 될 수 있기를. 온 영혼과 행운을 다 쓸어 담아 해볼게요. 제발 땅콩님. 기다리겠습니다. 9월 22일 예, 화요일이에요. 생방송 시간에 저희가 이동 스튜디오를 스튜디오 진짜 실내 스튜디오 말고 회사 밖으로 가서 주소는 같습니다. 회사 마당에서 이동 스튜디오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 평일이기도 하고 여러분께 많이 와주시면 여러분께서 많이 와주시면 참 좋겠지만 예 좋겠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당연히 너무 좋죠. 와주시면 9월 22일 또 공교롭게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씨와 두용 씨는 시간이 된다. 매주 화요일 항상 시간을 비워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붙잡았죠. 시간 되지? 9월 22일 다음 씨 두용 씨도 함께하고요. 우리 오바리들도 함께할 거고 또 우리 스태프분들을 드디어 야외에서 같이 또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겠죠? 12번째 생일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요? 정집사님, 감사해요. 고민하신 보람이 있어요. 첫 곡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정집사님께서 8월에 쉬는 날이 많았잖아요. 리디, 그래서 매출이 안 좋을 줄 알았지만 진짜 한 7년 만에 최저 매출을 찍으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9월에 반등할 거라 믿어요. 아내는 주문이 적으면 놀아서 좋고 많으면 돈 많이 벌어서 좋다는데 저는 왜 그 마인드가 안 될까? 이거 약간 좀 태생적인 거 있어요. 저도 정집사님 같은 성향이거든요. 없는 걱정 막 사서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 그래서 주변에 이런 아내분 같은 성향의 분이 꼭 있어야 돼요. 얼마나 참 천생연분입니까? 그 혼자 생각하면 계속 이제 그 생각에 빠져들지만 아내분께서 옆에서 이렇게 또 생각을 바꿔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조금씩 우리 물들어 보자고요. 9월엔 놀랍게 리디 9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10월에 인사드려요. 이런 문자 오지 않을까 지금 걱정입니다. 정집사님. 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3, 4부 순서 여러분 사용과 신청곡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123번님께서 요즘 날씨가 나뭇잎들도 요즘 날씨며 나뭇잎들이며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을 하면 이 노래가 생각나요. 가을을 느끼며 노래 듣고 싶습니다 하셨거든요. 이 노래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3, 4부는 여러분 가을 하면 생각나는 노래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곡들 신청 받을게요.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가을을 느끼며 들을 수 있는 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광고 듣고 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디벤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잡나?

오해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큰일 났네요. 오늘 지금 제가 가을 하면 떠오르는 곡,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을을 느끼고 싶다 하는 곡을 신청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떡하지? 오늘 뭐 멘트 없이 쭉 노래만 갈까요? 너무 좋은 곡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오랜만에 또 소식 전해주신 분들 계시고 참 반갑습니다. 한 곡 한 곡 천천히 만나보죠. 당연하죠. 선물도 준비되어 있죠.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먼저 첫 곡은 5123번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같이 가을을 느껴볼게요. 이적, 걱정 말아요, 그대.

안녕하세요. 친구 같은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가을과 어울리는 목소리라 생각돼요. 김동률 다시 시작해보자. 송비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지금 류림의 목소리. 아, 그럼 그렇지. 역시 가을하면 김동률 생각나는 분들이 또 계셨네요. 덕분에 류림 목소리 들으며 다시 한번 티켓팅의 열의를 다져봅니다. YG라이프님께서 노래가 나가자마자 문자가 도착했어요. 가을은 김동률의 계절이죠. 그 중에서도 잔향, 왈츠의 은은한 울림이 남는 곡. 며칠 있다 이제 콘서트 티켓 오픈이 돼서 벌써부터 떨리신다고. 티켓팅 준비 중이신 우리 오발 가족분들 모두 파이팅! 다시 열의를 다져보자. 이 노래로 대신할게요. 다시 시작해보자. 김동률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신청해주신 송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요. 아, 달콤설탕님께서 노래들이 가을가을하네요. 낙엽들이 우수수 떨어질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막 시작인데. 다음 곡 이어갈까요? 이번에는 찾았어요. 6004번님께서 가을하면 잔나비 노래 생각나요. 가을밤에 든 생각.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틀어주실 거죠, 리디? 너무 좋다. 주소 주세요, 성함과 선물 보내드립니다.

0: 리디, 이렇게 좋은 노래들 선물 주시면 깊은 가을날에 어떤 노래들도 선물 주시려고 기호강하면서 벌써 걱정입니다. 별별 걱정 다 하는 아줌마. 나도 모르게 미소 지으며 듣고 있어요. 아, 녹네요, 녹아. 귀도 녹고 내 마음도 녹고. 낙화님, 큰일 났네. 또 깊은 가을이 되면 예. 또 좋은 곡들, 그 시기에 또 맞는 곡들이 또 대기 중이죠. 매일 들어도 끊임없는 노래들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에 6004번님 덕분에 저희도 너무 좋은 노래 함께 했어요. 자, 4부 순서 계속 이어갑니다. 문자창 열어두고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우리 가을 노래 함께 나눠요.
1: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3: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4: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미래상 트렌드.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설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어머, 유튜브 노래 안 나가고 있었죠, 여러분? 아, 제가 빠졌네. 군기가 빠졌네. 선곡을 지금 하다가 우리 문자와 채팅창을 또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음악을 잊었네. 이거 또 정적도 괜찮잖아요? 우리 유튜브로 찾아주신 오바리들? 약간 고요함이 또 필요하기도 하다, 가을에는. 동의해주세요. 네. 까망이님께서 이러다가 오발 끝나면 가을 타고 드라이브 하러 가야겠습니다. 가을 타고 드라이브. 오, 너무 멋진 표현이다. 아니, 지금. 아, 이제 9월 막 시작됐는데, 지금 10월 말 11월 초에 신청하고 싶으신 노래를 벌써 정해두신 거예요, 오드로님? 아, 진짜.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네, 제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꼭 기록해두셨다가 꼭 주세요. 그리고 아, 죄송해요, 우리 오바이들. 아, 소리 안 나세요. 휴대전화 고장 난 줄. 죄송합니다. 네. 진스맘님 오셨어요. 리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가 바빠요. 리디 목소리 듣기도 힘들다니까요. 이럴 땐 노래로 힘든 마음 위로해야 하는 거 아시죠? 알죠. 아, 알죠. 네.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일단 오늘 들을 수 있을지. 네. 이번 곡은 굉장히 뚝심 있는 분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8167번님. 아침 6시부터 지금까지 MBC 라디오만 들으면서 일합니다. 오늘 하루 라디오에서는 가을을 맞는 노래들만 하루 종일 들려요. 근데 사연은 리디한테만 보냅니다. 정말요? 8167번님. 여러분 번호 기억해 주세요. 혹시 저희 FM4U 들으시다가 8167번, 강원도에 사시는 8167번이라는 DJ AB에서 이런 번호가 이제 나오면 제보해 주십시오. 가을가을하니 저도 신청해 봅니다. 다시 돌아온 가을을 맞이하며. 오케이. 아니, 이 우리 8167번님께서 여러분 가끔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막 출석 체크를 해주시는 분은 아닌데 가끔 이제 사연 주시면서 청해주신 노래가 유일해요. 단 한 곡, 스페이스 A의 어게인이라는 곡을 저희 오후 발견에서 시종일관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되게 이 노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스페이스 A, 어게인. 만나볼게요.

와, 스페이스 A 어게인. 8167번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시종일관 이 노래만 정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타이밍 적절하게 항상 남겨주십니다. 어머, 제목은 생소했는데 노래 들으니까 알겠어요. 애절한 목소리가 가을과 딱입니다. 꽃담님 오셨네요. 좋다 좋다, 너무 좋다. 노래 딱 좋다. 목청껏 불러봅니다. 부캐 김혜수님.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인재신남님 오셨어요. 댕댕이랑 산책하다 보면 밤송이가 점점 속이 차오르는 걸 봅니다. 조금 있으면 벌어지겠죠? 비비의 밤양갱 신청합니다.

인제 신남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였는데 이 사연이랑 너무 귀엽지 않나요? 댕댕이랑 산책할 때 밤송이가 점점 속이 차오르는 걸 보시면서 이 조금 있으면 벌어질 밤을 떠올리시며 비비의 노래 청해주셨습니다. 해바라기2님, 리디 좋은 노래 들으니까 곧 다가올 가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네요. 귀요강 잘하고 있어요. 찾아주셨고. 메탈키드님, 오바리들 각자의 취향이 담긴 신청곡과 사연을 들으며 쭉 듣고 있어요. 때로는 이런 관전자 모두도 좋습니다. 아, 참고로 오늘 우리 집 큰아들이 집에 와요. 당연히 우리 아내님의 컨디션은 최상입니다. 오늘 저녁도 아, 진수성찬 만찬이 예상됩니다. 아이 참, 우리 메탈키드님 좋아하시는 것도 종종 드셔야 돼.

되는데 말이에요. 타키다니 좋아하시는 게또 아드님들 좋아하시는 거겠죠. 맛있게 드시고 오늘 저녁. 네. 아드님들이 또 이렇게 자주 오시니까 그래도 텀이 길지 않게 느껴질 것 같아요. 비어있는 공간이.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땅콩님께서 우리 아까 어게인 노래 들을 때 제가 듣고 나서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했잖아요. 저는 싫어요. 지금 남자가 더 좋아요. 그래야죠. 땅콩님은 당연히. 당연히 그래야지. 저는 아직 괜찮거든요. 6047번님, 가을하니까 생각난 노래예요.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가을빛 물든 언덕에. 들꽃 따러 왔다가 들으면서 상상해 볼까요? 조용필입니다. 고추잠자리. 6047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아, 오늘 마지막 곡에서 두 번째 곡이죠? 한계령 준비했습니다. 양희은의 목소리로 준비했는데 낙화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가을하면 늘 한계령에서 보는 곱게 물든 단풍이 생각나요. 20대 끝자락 남편이랑 썸 탈 때 10월 마지막 날 한계령 휴게소에서 첫눈이요? 10월 마지막 날? 우와! 첫눈 맞으며 커피 한잔 하던 때가 생각나요. 이 추억으로 남편 사랑하며 삽니다. 저 약간 초겨울 느낌인데요. 양희은 한계령 띄워드립니다.

0: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저 23년생 아이언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5: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4: 4호성 캠퍼스
5: 경복.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3, 4부 순서는 우리 가족분들이 청해 주신 가을 느낌의 곡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곡은 여러 경쟁률을 뚫고 제가 선곡했어요. 최유리 씨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진영 씨랑 같이 부른 버전을 못 전해드리고 있었거든요. 물론 음원이 나오진 않았지만 방송 심의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눌게요. 이 노래 되게 청해 주셨던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최유리, 진영, 생각을 멈추다 보면 함께하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6: 야, 시원하다.
5: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7: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재미없게 영어를 배우던 세대들은 디테일하면 저절로 소매업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영어 단어만 무작정 달달 외우다 보면 실생활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 알면서도 꿀먹은 덩어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리테일 바이블 2030에선 이 단어가 공간과 소비를 읽는 새로운 공식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리테일은 제조업체나 도매상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뒤 소비자에게 되파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중요한 것은 무엇을 파느냐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그것을 찾느냐, 왜 거기까지 가느냐, 왜 거기에 오래 머무느냐죠. 리테일의 무대가 매장 밖으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는 시대. 지금은 모든 것이 리테일이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일부러 올 이유가 있는가? 리테일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배철수의 음악 캠프도 늘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비싼 상품은 사람의 시간이라는 걸 늘 명심하려 합니다. 자,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피터 가브리엘, 빅 타임 들었습니다. 피터가 음악 아주 독특하게 하시는 분이죠. 예, 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기도 하고요. 예, 제네시스의 보컬리스트였다가 솔로로 독립하면서 또 80년대에도 아주 좋은 곡도 많이 발표했고요. 그다음 뭐 월드뮤직 쪽도 가셨다가 예, 아주 다양한 음악을 하셨습니다. 피터 가브리엘, 빅 타임. 예. 출근 버스에서 아저씨와 시작을 같이 하다니 와 오늘도 힘낼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황준성 씨. 왜 6시만 되면 MBC 라디오로 회기 본

능하는가, 그리고 백캠의 채널을 고정하는가, 이것 또한 리테일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6시만 되면 MBC 라디오로 오신다는 건 다른 시간에는 뭐 다른 방송을 들으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신다는, 뭐 제가 상관한 일은 아닙니다. 예. 한원욱 씨 고맙습니다. 자, 피터 가브리엘의 빅타임 첫 곡으로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키움증권 IS동서, 도드라만돈,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 후엔 티맵 대리에서 함께합니다. 아니, 뭐.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사람들마다 예,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다르죠. 아마 100사람 모아놓고 물어보면 다 다르게 다 대답할 거예요. 네. 자, 프린스의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들었습니다. 5652번으로 제주에서 보내셨네. 아, 감사합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5053번으로 문자를 보내셨는데 처음 보내신 것 같은데 대학원생이시군요. 아니, 대학원생인가 아니면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학원 수업을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구름 뒤에 가려 퍼지는 노을빛을 보며 아이 노래까지 어우러지니 너무 좋네요. 저한테 고맙습니다 아저씨 하신 거 보니까 대학원생일 아니지 대학 교수들도 저한테 아저씨라고 할 제가 그 정도 나이는 됐죠 이제. 아 그러네. 5053번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3651번 또 김범씨 나일스 바클리 크레이지

네, Call So Loud의 Jump For My Love. Love Actually 사운드트랙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포인터 시스터즈 곡을 커버한 겁니다. Jump For My Love, Girls Aloud. 798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들으신 음악은 나스 바클리 크레이지. 예.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안녕하세요. 한국어 배우려고 여기 왔어요. 한국분들 안녕하세요. 철자대로 읽으면 티안밍후? 티안밍후? 뭐 이렇게 읽으면 되겠는데 이런 이름은 이게 뭐 베트남이나 태국 분들 이름 아닌가? 아 티안밍후 씨 어디서 오셨어요? Where are you from? 아 예전에 갑자기 생각났다. 90년대입니다. 90년대 제가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 편지나 엽서로 신청곡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으로. 그 편지들 진짜 많이 왔죠. 그때 엽서하고.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정도 됐나? 하여튼 팩스를 많이들 사용하면서 팩스로 신청곡하고 사연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팩스로 받으면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때. 그때도 그 문명의 정말 신기술. 야, 팩스. 어? 팩시밀리 쫙.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오잖아요. 근데 그때 어디 서울 근교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던 태국분이 팝음악을 좋아하신다 그러면서 가끔 신청곡도 하고 사연도 보내고 그러셨던 분이 이름은 제가 잊었습니다. 잘 계시겠죠? 예. 한국에서 돈 많이 버셔가지고 외국에 다시 고향에 가셔서 잘 살고 계신 걸로. 아니면 또 여기서 한국분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한국에 뿌리를 내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났네. 티안밍후 씨 네, 반갑습니다. 야 요거 재밌는데 김지희 씨가 아저씨라고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아까 낮에 인공지능 AI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AI가 저한테 배철수 아저씨 방송도 들으러 가라 말하더라고요. 제가 뭐 미니 메시지든 또 AI한테든 배철수 아저씨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얘 똑똑하네, 이놈. 뭐 라디오 얘기 같은 걸 하셨는 모양이죠? 아니면 팝송을 좋아한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가. 그러니까 얘가 미리 알고, 아니, 그러면 백캠으로 가야지. 예. 똑똑해, 역시. 예. 자, 남보라 씨가 총해주신 음악입니다. 뮤즈의 슈퍼매시브 블랙홀.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미래산 트렌.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이제 강한 비구름은 다 빠져나갔고요. 지금은 남부지방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이어지겠고 내일도 곳곳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내일도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과 충북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제주에는 또 바람이 심하겠는데요. 순간 초속 15m의 강한 바람 예상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여전히 폭염특보 발효 중인 곳이 많은데요. 내일도 광주 33도, 부산 31도로 후텁지근하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968년 MBC 라디오 극본 공모에 저 눈밭의 사슴이로 당선한 방송작가 김수연은 연기자들에게 깐깐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기억된다. 작가는 자신의 대본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심지어는 쉼표 같은 문장 부호까지 모조리 지키도록 지시했다. 점 3개만큼 쉬라고 써 있는 걸 점 4개만큼 쉬었다가 불효령을 맞았다는 연기자도 있었다. 그래서 감독과 작가가 있는 자리에서 하는 대본 리딩에 참석하는 연기자들은 마치 입시생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많이 긴장했다고 한다. 김수현 작가만큼은 아니었지만 자신도 그

저는 배우들이 대사를 잘 소화해내는지 제 의도를 잘 살리고 있는지 감시하는 일에 혈안이 되었었죠. 전 작가로서 영화 촬영 현장에 계속 상주하면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명배우들의 명연기를 보면서도 제 머리엔 제가 쓴 대사밖에 없었어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작가 톰 슐먼이 얼마 전 방한했을 때 한 말이다. 깐깐하고 까탈스럽게 배우들의 대사들을 지적하는 작가에게 지쳤는지 어느 날 피터 위어 감독이 그랬단다. 아, 부탁 하나만 할게요. 그 앞으로는 나에게 말하기 전에 속으로 10초만 세어줄래요? 어?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저는 이만 집에 갈게요. 아, 이거 그렇다고 상처받진 말아요. 내 말은 그냥 내가 거기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자는 뜻이죠. 진짜로 하나, 둘, 셋, 이렇게 10가지 세는 아, 10초면 됩니다. 철수는 오늘 즉문즉답을 피하며 10초만 세어본 뒤 말하기만 해도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진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 자리에서 꼬치꼬치 캐묻거나 그 자리에서 즉각 지적에 나서거나 하는 청문회장 언사들은 갈수록 피곤하게 다가온다. 사자성어 봉인즉설도 피해야 할 언어 생활이다. 여기저기서 들은 뜬 소문을 검증할 사이도 없이 즉시 퍼뜨리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평소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편이라면 10초만 세어보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즉답하지 않고 잠시 시간을 벌면 그 짧은 10초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지키게 도와줄지도 모른다.

네, 메리 제이 블라이지 노모 드라마였습니다. 야, 우리가 예전에 저 드라마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텔레비전 드라마 이전에 일단 라디오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엄청났죠, 뭐. 예. 그러다가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 쪽으로 옮겨오면서 드라마를 저 한 방송사에서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그러다가 또 뭐 베스트 극장, 그래서 또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드라마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엄청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야, 무슨 드라마 공화국이냐, 매일 드라마만 하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솜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드라마 공화국이라는 비난과 함께 드라마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OTT 시대가 되면서 한국 드라마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얻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게 다 뭐 문화의 힘이죠. 김구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얼마 전에 저 MBC 라디오에서 김구 선생님 그 다큐멘터리

같잖아요. 아, 그 괜찮습니다. 그 뭐 못 들으신 분 계시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자, 오늘 3, 4부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립니다. 예, 지금 막 신청하시면 돼요. 샵 8000번으로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이고요. 또 미리 게시판으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어. 와우. 야, 이 사진이 곧 8119번으로 사진 두 장을 보내셨습니다. 와, 아름답네. 지난번에 포르투갈 가족여행 한다고 사연 보냈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일정입니다. 온 가족이 백햄 35주년 티셔츠 맞춰 입었어요. 와, 이거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여행에서 많은 것을 해보네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약간 울컥. 암튼 배철수 아저씨 사랑합니다. 야, 제가 진짜 이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싶네요. 아니 근데 와, 이렇게 보기가 좋은가? 그 흰색 백햄 티셔츠로 다 네 분이 통일을 했는데 그 아빠, 엄마, 따님 두 분. 아, 진짜 저 아름다운 환상적인 가족이네요. 예. 여행 마무리 잘 하시고 예. 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0731번으로 43년 전 명동 음악다방에서 듣던 노래 다시 듣고 싶습니다. 43년 전? 43년 전이면 1983년인데 그렇죠? 1983년. 야, 이땐 저도 무지 젊었는데. 아, 이거 송골매 3집 나올 때 아니에요. 야, 좋은 노래 많죠, 3집에. 처음 본 순간. 빗물 이런 노래 있죠, 3집에. 고맙습니다. 예. 43년 전 명동 음악다방에서 듣던 노래. 에어 서플라이, All Out of Love.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0: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이승민 씨가 보내셨는데 아홉 살 딸이 천도선이 많이 부어서 열나고 기침이 심한데요. 평소에 배철수 DJ를 좋아하거든요. 신청곡 틀어주시면 기분도 와서 금방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나아야 할 텐데. 저도 뭐 지난주까지 감기로 진짜 고생했거든요. 자, 위키드 사운드트랙에서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신시아 에리보 Defying Gravity. 자,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And waited for you can have all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양화대교를 부른 가수 자이언티는 자신의 목소리와 얼굴, 음악 모두가 아주 못마땅했다지요. 목소리를 가리려고 코러스를 과하게 쓰고 늘 선글라스를 쓴 것도 눈빛을 감추고 싶어서고 무대 영상을 봐도 끔찍하게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싫었던 것들이 서서히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더랍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개성 넘치는 목소리고 선글라스는 스타일을 살려주는 상징이고 무대도 경험이 쌓이면서 세련돼지고 나의 미운 면모들 오히려 소중해지는 날이 꼭 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 없이 조용히 오기도 합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가면 집으로
1: 굿길이 베이글닷컴.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설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5: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ACDC, It's a long way to the top. 203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2031번으로 못 잡으셨는데 생애 첫 차, 자동차 등록증 오늘 받았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타는 동안 무사고이길 바랍니다. 예, 안전운전 하셔야죠. 근데 첫 차를 가지고 처음에 운전하면 한 1년 동안은 사고 안 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심조심하거든요. 한 1년 정도 하면 이제 운전에 자신감도 붙고 약간 까불다가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끝내 안전운전. AC/DC, It's a long way to the top. 요거 스크로브락 영화 보면 마지막에 쫙 이거 나오잖아요. 아, 예술이죠. 네. 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돼요.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3부, 4부, 음주엔 티맵 대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워킷, 모빌 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SK케미칼, 현대자동차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한.

이 음악을 듣고 1678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뷔페에 온 것 같은 노래예요. 네. 비틀즈 곡들이 진짜 많이 메들리로 엮여

있고요. 뭐 아티스트의 슈가 슈가도 있고요. 아하. 가끔 들으면 좋아요. 예, 스타선 45의 스타선 45. 권용현 씨 고맙습니다. 2761번으로 사진 한 장 보내셨는데 이 빵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이어폰으로 백햄 들으면서 작은 빵집에 들렀는데 아 글쎄 빵집에서도 백햄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와,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순간인지 그냥 반갑네요 하고 제보 감사합니다. 예, 요 빵들이 유난히 맛있을 거예요 또. 이 빵이라는 게 원래 서양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빵하고 팝송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예. 왜? 뭐 이상해요? 맞잖아요. 아니 스파게리나 뭐 이런 거 스테이크 먹으면서 팝송 듣는 거하고 김치찌개 막 이런 거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엽떡 이런 거 막 먹으면서 팝송 듣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7시 14분 22초 막 지났습니다. 아 1527번이에요. 9월이 되니까 아 이 노래 생각이 나네요. 크리스 리아 September Blue.

워싱턴 주니어. 야, 색소폰 소리 진짜 예술이죠. 노래는 빌 위더스, Just Two of Us 들었습니다. 0953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예. 이성애 씨가 지금 이 음악 듣고 와 전주가 너무 길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동안 전주를 못 듣고 살았구나. 간주도 후주도 정말 오랜만이나 좋네요. 가을 바람에 여유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와, 이거 사실 앨범 버전으로 들어야 돼요. 예, 와인라이트 앨범. 아, 물론 빌 위더스가 부른 싱글 버전도 있습니다만 아, 앨범 버전이 좋아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크리스 리아, 세프템버 블루였고요. 계절도 바뀌었고 이젠 저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때인 것 같네요 하고 박계영 씨의 Expose Seasons Change.

0: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W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나누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원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그래도 더위가 좀 덜했는데요. 습한 건 여전합니다. 지금 남부지방도 폭염특보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 있고 내일도 소나기가 지나면서 습한 가운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가 좀 덜해지겠는데요. 일단 당분간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동해안 지방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에는 소나기로 내리면서 충청 이남에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비 소식이 좀 잦게 들어있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남부지방의 기온 떨어지면서 낮 기온 30도 아래를 보이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제프 로운의 Good Luck, Baby 들었습니다. 이용신 씨, 예. 신청곡 감이 훅 떨어진 애청자입니다. 예. 감 좋은데 왜 그러세요? 예. 조금 있으면 이제 감도 날 겁니다. 자, 7시 34분, 35분 막 지났습니다. 강보경 씨가 아저씨 오랜만에 왔더니 선곡이 많이 대중적이 된 것 같아요. 예, 좋다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원래 대중적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가끔 뭐 지나치게 대중적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 농담이에요. 예. 아무튼 여러분이 가끔 들으시다가 아유 생소한 음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음악들도 다 히트곡이에요. 히트곡입니다. 예. 다만 예, 자기가 모르는 곡이 나오면 그게 낯설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히트곡이에요. 다. 그럼요. 자, 이인식 씨가 청해 주셨네요. 이인식 씨, 캐나다 밴드 러쉬, 탐 소여.

목소리 예술이죠. 예. 펄잼의 Even Flow. 예. 이 에디 베더 리드 보컬이 에디 베더거든요. 예. 90년대 말쯤에 미국에서 설문조사하면 미국에서 가장 섹시한 남성으로 꼽히기도 했어요. 펄잼의 Even Flow. 황인영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러쉬의 Tom Sawyer였고요. 예. 러쉬 음악 듣고 있으니까 아, 이 세상을 떠난 드러머 닐 피어트 생각이 많이 나네요. 지금 뭐 공연하고 있죠? 예, 새로운 여성 드러머를 영입해가지고 공연하고 있습니다. 1104번으로 내일 일본으로 2박 3일 출장 갑니다. 아, 아이가 4살인데 태어나고 처음 가는 출장이라 딸아이와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네요. 예. 아, 2박 3일인데요. 예. 잘 다녀오십시오. 예. Plain White Tees. Hey there, Delilah.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언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박혜승 씨가 형님 중국 옌타이에서 신청합니다. 고량주 좀 드셨나? 아유, 고량주 유명하잖아요. 연태 고량주. 자, 데이빗 보이 차이나 걸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SF9 영빈입니다. 가끔 지인들과 타임머신 얘기를 하면 저는 과거로 안 돌아간다고 답합니다. 나름의 성과와 성장이 담긴 이 길을 다시 걷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께서 만약 돌아간다면 지금의 제 나이로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치관이나 생각이 확립되기 시작한 때라면서요. 미래의 제가 더 나은 생각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매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아있는 느낌으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물방울 모양으로 한껏 부푼 무화과가 요즘 제철입니다. 생과로도 먹고 잼이나 타르트의 재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무화과를 즐겨 먹기 시작한 게 무려 11,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어느 대학 연구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11,400년 전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무화과 씨앗이 발견됐고 밀이나 보리 같은 작물보다 천년 앞서 재배된 거래요. 그 무렵이 인류가 농경을 시작할 즈음이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재배 과수라고 볼 수 있고요. 오랜 세월 동안 멸종하지 않고 꾸준히 사랑받아온 과일이라고 생각하니 무화과에겐 그 달콤함이 가장 강한 무기였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1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고막 소년단의 단거였습니다. 오프닝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재배과수 무화과 이야기했어요. 근데 좀 그렇게 생겼어요. 보면은 되게 오래되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어떤 생명체의 느낌이랄까? 아르마딜로 같은 거 보면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슈빌이라는 새도 좀 그렇고 무화과도 좀 그런 고대미가 좀 있습니다. 752님, 무화과 즙으로도 먹고 무화과 빙수로도 먹고 샐러드로도 먹고 요거트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어요, 무화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는 이게 무화과는 사과 귤처럼 친숙한 과일 느낌은 이상하게 없어요. 지금 이 세대 탓인가? 어릴 때 무화과는 항상 책 속에서만 등장했고 마트나 집에서는 잘 없는 과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무화과는 좀 먹을 때 무화과다 이러면서 먹게 되는 그런 과일인데 그렇게나 역사가 긴 과일이었군요. 자, 오늘 달콤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 부엉이들의 투표를 기다려야 하는 날입니다. 영업합니다 시즌4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선곡 대결 할 거고요. 이따 9시에 대결과 동시에 투표도 시작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의 수요일 저녁 풍경 별밤에 전해주세요. 지금 어디 있는지 뭐가 보이는지 어떤 소리가 난다. 누구랑 같이 있다. 혼자 있다 등등등. 신청곡도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놨고요. 별밤 1, 2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IS 동서, 아크메르 동탄,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벤슨 부은의 슈걸 스윗 듣고 오셨습니다. 4560님, 별밤지기님, 오늘도 야근 중입니다. 다음 주에 회사 심사가 있어서 요즘 퇴근 시간이 자꾸만 뒤로 밀리네요. 낮에는 정신없이 일하고 저녁이 되면 조용해진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와 씨름 중이에요. 그래도 이 시간 라디오를 켜놓으니 혼자 있는 기분은 덜하네요. 다음 주 심사까지 조금만 더 힘내서 가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이 시간에 또 듣고 계시는 모든 야근 중인 분들 같이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왜 옛날에 야근할 때는 다른 건물에 특히 이렇게 맞은편에 건물 회사 건물이 보일 때에는 거기에 불이 켜져 있으면은 되게 뭔가 위로가 됐었거든요. 근데 항상 켜져 있는 층이나 칸들에 빨리 꺼지면은 나도 빨리 퇴근해야 될 것 같고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상한 약간 전우회 같은 게 생겼었는데 강운성님 저는 지금 물속에서 별밤을 듣고 있답니다. 무선 방수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열심히 수영하며 대장부원 목소리 듣고 있어요. 저의 별밤 오타가요? 에 대한 충성심 칭찬해 주실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자는 어떻게 이 말로? 물 속에서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시기 전에 문자를 보내고. 근데 방수 블루투스 이어폰 있어요? 귀에 딱 이렇게 안 떨어지게 돼 있어야겠네요. 야 세상에 요새는 진짜 블루투스 끼고 뭐 어디든 갈 수 있는 거군요. 너무 신기하네요. 물속에서 제 목소리가 지금 나가고 있다니. 제 목까지 좀 수영해 주십시오. 제가 수영을 못하거든요. 9815님, 9월인데 부산은 아직도 너무 덥습니다. 우리 집 남자들 야구 채널 점령하고 저는 이어폰 꽂고 별밤 들으면서 독서 중이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거인팀 응원하시겠죠? 아닌가? 아무튼 아직 그쪽은 무더위가 머물고 있군요. 자, 이렇게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랑 신청곡 더 기다리고 있을게요. 15&의 티가 나나 봐 듣고 올게요.

15 엔드의 티가 나나 봐에 이어서 B2B의 그리워하다 듣고 왔습니다. 2992님, 우리 아내 꼬물이 65번째 생일이라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아내가 좋아하는 순대국도 먹고 요즘 핫한 피자 설기를 줄 서서 기다렸다가 사왔어요. 지금 먹고 있는데 맛있습니다. 이나님은 드셔보셨는지요? 야, 아주 킥이 많은 사연이에요. 여러분, 65번째 생일을 맞아도 누군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꼬물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리 꼬물이, 이렇게. 아니, 피자 설기가 뭐지? 했는데, 올기설기 만들어진 피자인가 했거든요. 백설기 위에 여러 재료를 막 올리는 게 유행인가 봐요. 백설기 위에 토마토 소스, 치즈, 피망, 햄 얹은 피자 설기, 말고도 밤 설기, 쑥 설기, 딸기 설기, 초코 설기, 콘 치즈 설기. 호라. 아니. 여기 딱 보는데 떡인데 피자군요. 그래요. 뭔가 또 왠지 모르게 굳이 저 둘을 엮어야 되나 싶긴 한데 우리 2992님 너무 이 다정한 사연 속에서 맛있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태클을 못 걸겠네.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 다들 부엉이분들 보니까 핫한 음식을 다 먹어보시는 것 같던데 저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만. 아무튼 거부감은 없기는 합니다. 예. 좀안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쵸? 4318님, 출산하고 처음으로 아기 재우고 밤 산책 나왔어요. 8개월 된 우리 아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며 행복한 시간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아이고, 약간 축하드려야 될일 아닙니까? 이제 드디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좀 긴장을 아기가 자주기 시작하는 거겠죠?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야금야금 늘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연수님, 저도 종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별밤 들으며 퇴근했어요. 집 앞에 주차했는데 좀더차 안에서 듣다가 올라가고 싶네요. 홀로 차 안에서 별밤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대한 보상과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고생 많았어요, 연수님. 이럴 때 되게 좀, 그래요. 이게 남의 사연으로 볼 때는, 아, 얼마나 지금 힘들었으면, 그럴 때가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요. 이렇게 집이 싫은 것도 아닌데 지금 그 어떤 생활감이 있는 공간도 싫고 약간 이 진공된 나만의 자리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조금 있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해방감을 주잖아요. 이게 되게 고단하고 사람들한테 치였을 때좀 이런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상 이런 시간을 가질 땐참 좋았는데 또 이게 부엉이 사연으로 보니까 아 오늘 너무 고단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쉬셨어요?

주면은 좋겠고요. 노래 듣고 다시 올 텐데요. 어제 발매된 마이클 부블레의 홈을, 이야, 마이클 부블레의 홈을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의 연준 씨가 리메이크했어요. 요 노래 홈 듣고 올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연준이 부른 홈 듣고 왔어요. 아, 이분 진짜 색깔이 너무 다양하네요. 세상 가장 쿨한 캐릭터의 뮤지션으로서 얼마 전 그 솔로 앨범 인상을 받았었는데, 야, 이런 또 깊이감 있는 매력도 있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이정민님, 저희 부부 강릉 살기 하면서 저녁마다 별밤 듣고 있어요. 이번 9월이면 강릉 살기가 끝나는데 김인아님 목소리로 마무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 이 강릉에 어떤 낭만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희 별밤 작가도 강릉에 별장을 지었더라고요. 이건 강릉이 아닙니까? 고성은 강릉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저 지역에 놀라우리만큼 무식해서요. 강릉이 좋은 곳인 거죠? 저 부끄러우니까 입으로 돌아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나는 지난 3년간 머리카락을 길렀다. 그동안 주변에서는 머리 좀 자르라는 직접적인 말을 못해서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라는데 어떠냐고 빙 둘러 말하기도 했고, 엄마는 청소할 때 힘드니까 제발 좀 자르라고 잔소리를 하셨다. 그래도 나는 꿋꿋하게 버텼다. 묶은 머리로 25cm 이상. 이제 됐다. 암 환우를 위한 맞춤 가발을 만드는데 내 머리카락 기부하는 일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가능하게 된 거다. 미용실에서도 이렇게 긴 머리를 한 번에 짧게 자르면 후회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아쉬움은 전혀 없었다. 긴 머리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시 자랄 거니까. 실은 이것이 세 번째 기부다. 그런데 그 전에 비해 이번에 마음가짐이 좀 달랐다. 집에 항암 치료를 받는 가족이 생기다 보니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을 잃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게 됐다. 그분들에게 가발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대신하는 물건이 아닐지 모른다. 거울을 보는 일,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할 거다. 거기에 내가 기른 머리카락이 도움이 된다니 오히려 후련하다. 이거 꽤 괜찮은 일이다.

최유리가 부른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안녕 들어간가요는 고윤아님 얘기였어요. 제가 시간을 들여 기른 머리카락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꽤 괜찮은 일이었어요. 아쉽기는 커녕 후련하고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쁩니다. 라는 사연인데 진짜 너무 훌륭한 사연인 게 이게 처음도 아니고 일단. 그리고 이런 분들은 계속 거듭해서 복리처럼 이 훌륭함이 막 더 늘어날 것 같은 게 머리를 길러지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계속 남을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누군지도 모를 그 어떤 타인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 기르는 마음을 거울 볼 때마다 새겨질 텐데 아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크리스마스 때쯤에 읽고 싶은 그런 사연이에요 진짜. 와 우리 유나님 지금도 듣고 계셨네요. 고유나님 등장. 늘 유쾌하게 등장을 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따스한 얘기예요 진짜로. 아 그래 맞죠. 이거 이런 기부가 있다라는 거 저도 듣기는 들었었는데 아 진짜 이렇게 여러 번씩이나 실천하고 계신다라는 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 겹을 세상을 돌다가 더더욱 커다란 무언가로 유나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진심으로 진짜로. 고유나님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하루가 무탈했는지 안부 묻고 그 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릴 거예요. 자, 계속해서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이런저런 얘기 또 신청곡 기다리며 카더가든 노래 듣겠습니다. 내일의 우리.

카더가든의 내일의 우리 이어서 윤마치의 Love is a Magic 듣고 오셨습니다. 홍수미님, 집으로 퇴근하는데 중간에 남편 차가 있길래 뒤따라갔거든요. 근데 남편도 제 차를 발견했는지 제 속도에 맞춰주네요. 지금 같은 라디오 듣고 있을 텐데 웃기네요. 어? 로맨틱해. 이게 사연이 재밌으려면 근데 남편이 제 차를 발견했는지 갑자기 속도를 내네요. 그건 아니, 나란히 퇴근하고 계시는 우리 수미님 사연이었어요. 이경남님, 아까 8개월 아기 재우고 나온 분 있었잖아요. 우리 아들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고3이 되어 오늘 모의고사 치고 힘이 다 빠져서 돌아왔네요. 보기 안쓰러웠어요. 어릴 때는 아프지 마라가 다였는데 어느새 공부해라가 전부가 돼버린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들 밥 먹이고 운동 와서 별밤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경남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 시절을 겪어서 아는데 제가 추측컨대 공부하느라 고단하고 힘든 그 상황이 주는 힘듦보다 부모 입장에서 그 시간을 지켜보는 게 저는 조금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약간 좀 고통스러움에 가까울 것 같은 건 부모님들 마음일 것 같고 사실 아프지 마라라는 게 공부를 하라고 막 그렇게 시키는 이유도 세상을 살아보고 나면은 또 이 공부로 얻어지는 많은 생각 근육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덜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기도 하니까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드님과 학부모 경남님께 응원의 의미로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트로이 시반 노래 듣겠습니다. 유트.

0: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수요일별 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고주연님께서 비 왔다, 더웠다, 시원했다. 날씨 변덕에 목감기 걸린 것 같아요. 두통도 심하네요. 이따가 대장봉 소장봉 선곡대결 잘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요즘 그리고 실내 온도랑 밖의 온도 격차 때문에도 아픈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아플 때 고민하면 안 되니까 일찌감치 그냥 저를 찍으시고 그냥 편하게 감상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노래 하나 듣고 3부로 올게요. 내래 5분 뒤에 봐.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

0: 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 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1: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 4 시작할 거예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음주 후엔 티맵대리, 환인제약,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해,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9: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0: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노래는 알리고
2: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1: 오늘도
2: 영업합니다. 시즌 4.
1: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이원석입니다.
1: 퐁! 아니 실제로 네? 지금 이

0: 이 상태, 소장부엉의 어마어마한 이 에너제틱함.
1: 네.
0: 이 원인, 이 요새 현상을 이혜진님이 네. 좀 얘기해 주셨는데 고세 또 5살 정도 훅 어려진 소장부엉 어서 오세요. 이러다가 진짜 아가가 되시는 건 아닌지 걱정될 정도여라고 하셨는데
1: 네.
0: 진짜 이러다가 요새 약간 그 화장실
1: 네.
0: 가리기 훈련을 할 지경이라고 약간 시간이 거꾸로 가다 가다 못해서
1: 5살 정도 훅 어려져 봐야
0: 아니 계속 좀 더 그때부터 뭐, 또 어려져서
1: 중년이고요.
0: 아 그래요?
1: 지금 소장부엉이 말씀하시는 거는
0: 전 대장부엉이요.
1: 아 대장부엉이 말씀하시는 예. 거는 아 지니까지가 소장부엉을 착각을 하네.
0: 아이고 이제 막 꼬마 잡으시네요.
1: 죄송합니다. 예. 그건 거의 3살, 2살 뭐 이때 얘기하는 거 아니시죠?
0: 아니 진짜 이러다가 한 연말쯤에는 네. 진짜 네 발로 기어들어오시는 거 아닌지 걱정이 돼요. 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방송해야 되잖아요. 그때쯤
1: 말도
0: 되면.
1: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0: 그 소장부엉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 느낌으로.
1: 아무튼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오늘도 또 어려지셨고요.
1: 아유!
0: 신은정 님이
1: 네.
0: 뭐라고 보내셨죠?
1: 대부 입덕해서 들으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언제 어떻게 입덕하셨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말이죠.
0: 은정님 입덕하셨을 때의 그 느낌이랑 지금 만난 느낌이랑 어떻게 느낌 차이가 어떤지도 궁금해요.
1: 잠깐만. 입덕의 계기가 만약 공연이었으면 많이 다를 수 있는데
0: 굉장히 많이 좀 낯선
1: 아, 입덕을 하셨다고요? 어떻게 언제 공연을 보셨을까요?
0: 솔직한 모습 보여주세요.
1: 최근에 공연이었으면은
0: 여기서 굉장히 좀
1: 고속터미널에서 했던
0: 거기려나요? 소장부엉?
1: 예.
0: 예.
1: 서초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에서 저를 보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0: 목소리 음이 갑자기 한 진짜 8도는 낮아지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은정님이 계시다라는 점 가끔가다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1: 네. 멋진 모습. 노력해 보겠습니다.
0: 약간 좀 킹받는데.
1: 킹받다니요?
0: 아니. 자, 근데 이거 네. 이 질문은 꼭 드려야겠어요. 대본에 써 있는데요.
1: 네.
0: 소장부엉님은 본인의 이목구비 만족도 100점 몇 정도 주실 수 있나요?
1: 저는 한 60 정도.
0: 그 정도면 저는 딱 건강한 정도인
1: 네,
0: 것 같아요.
1: 네,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0: 네,
1: 뭐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0: 그러니까 이 절반 이상으로 스스로 평가를 하는 정도가 네. 모든 면에서 저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1: 소장부엉, 대장부엉은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0: 아, 정말.
1: 고의가 아니에요.
0: 예, 네, 굉장히 긁히네요. 예, 제가 이제 서열에 연연한다라는 걸 이제 좀 느낍니다.
1: 어떠세요?
0: 저도
1: 네.
0: 65?
1: 65.
0: 그러니까 좀 컨디션 좋은 날 65. 근데 퇴근할 때
1: 예.
0: 엘리베이터에서 거울 볼 때는 약 55. 예.
1: 어디가 마음에 안 드세요?
0: 아니, 마음에 딱히 막 너무 안 드는 건 없는데.
1: 어디가 그럼 마음에 드세요?
0: 전반적인 느낌?
1: 느낌.
0: 조화가 나쁘지 않다.
1: 아, 나쁘지 않다.
0: 근데 좀 아쉬워지고 있죠, 여기저기. 하지만 그 또한 그냥 내 또래 평균으로 잡으면 또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1: 이런 질문을 근데 왜 하셨을까요?
0: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되게 특이한 질문이라 한번 여쭤봤고.
1: 뭔가 작가님이 요즘 많이 아쉬운 부분.
0: 스스로의 얼굴을 좀
1: 많이 만족하고 계신.
0: 너무 만족도가 높은가 보다. 저 이것도까지만 빨리 여쭤볼게요.
1: 네.
0: 소장부엉에게 저 얼굴이나 피지컬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사람 있는지. 저는 있잖아요. 피지컬 얼굴 말고.
1: 뭐요?
0: 저는 누구예요? 윤성빈 선수 또는 정찬성 선수 이런 분들.
1: 네?
0: 한 번만 그 몸에 들어가서 뛰고.
1: 아 진짜 엄청난 피지컬을 갖고 싶으신 거군요.
0: 한번 그러니까 체험해보고 싶어요. 그 운동 능력을.
1: 한번 살아보는 건 뭐 그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0: 대장부엉이라 그러려고 그러네 나도. 나 진짜 이거 위계지수에 큰일 났네. 소장부엉은 어때요? 없어요? 그런 사람? 가수일 수 있겠다.
1: 저 얼굴 저 피지컬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가수로 가수 가수 글쎄 뭐
0: 그냥 보고 아무도 없구나.
1: 아니 그게 저는 약간 이런 뜬구름 잡는 질문 자체를 안 좋아해.
0: 죄송해요. 역시 좀 아무래도 좀 묵직한 느낌 내주시고 계시는데 신은정님
1: 이게 됩니까?
0: 저는 근데 그런 상상 되게 많이 해요.
1: 아 그래요?
0: 나 저 몸으로 한번만 뭐 해보고 싶다. 이런
1: 저는
0: 거.
1: 그런 상상 자체를 네. 하지 않습니다.
0: 신은정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1: 저희 제주도 휴가 갔다가 남편과 아이 데리고 페스티벌 공연 봤어요. 너무 멋있으셨어요. 거기서 바로 입덕했습니다. 요즘 영상 보러 다니고 있어요. 히히히.
0: 히히히를 이렇게 읽어주시다니. 원래라면은 굉장히 철딱맞게 읽어주셨을 텐데.
1: 제주도에서 보셨군요. 제주도 네. 공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그럼 본때를 좀 보여주도록 합시다.
1: 아무튼 신은정님 지켜봐 주세요.
2: 참여 방법 알려줘요.
1: 잠시만요.
0: 아 너무 집중해 주세요 좀.
1: 알았어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나 씨와 제가 하나의 주제로 추천곡 세 곡을 준비해 옵니다. 하지만 마지막 추천곡은 승자만 틀 수 있고요. 대결에서 지는 순간 패자의 마이크가 꺼지면서 추천곡은 별밤 SNS에 자필로 올려야 합니다. 승패는 부엉이들의 투표에 달려 있으니까요. 원석 이나 중에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0: 정확한 집계를 위해 문자 투표만 받고요. 승자에게 투표한 분 중 1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오늘의 선곡 주제는요?
1: 사람이 가진 다섯 가지 감각 중에 청각을 담당하면서 이목구비 중 제일 앞에 등장하는 신체 기관입니다. 바로 귀.
3: 오라기.
0: 귀.
1: 귀. 아 이래서 앞에 이 질문이 있었구나.
0: 아,
1: 이목구비 뭐 얘기하면서
0: 다 연결이 있는 거예요.
1: 죄송합니다. 제가 그 깊은 뜻을 몰랐네요.
0: 네. 아. 이렇게 투덜투덜거리지 말아주십시오.
1: 네.
0: 자, 1라운드 첫 번째 곡 우리 이원석 씨.
1: 네.
0: 준비 되셨나요?
1: 제가 먼저 할까요?
0: 예예. 예.
1: 귀. 주제가 귀. 귀입니다. 귀. 예.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귀.
0: 귀요?
1: 예.
0: 귀신.
1: 귀신.
0: 너무 무섭고.
1: 좋다. 귀신도 일단. 나쁘지 않아요. 예. 저는 이 노래가 딱 떠올랐습니다. 귀로.
0: 아, 귀신을 왜 받아주나 했네.
1: 비슷한.
0: 그건 우리가 얘기한 이목구비 귀가 아니잖아요. 혹시 아니면 그런 뜻인가요? 혹시 이게 알고 보니?
1: 근데 귀로가
0: 내 귀로 들려온 소리 이런 느낌인가요?
1: 뭐 그런 의미를 제가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려고 지금 노력해보려고 하고
0: 가보시죠,
1: 있는 거죠.
0: 그
1: 귀로. 어디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귀로. 나얼의 귀로입니다. 나얼의 귀로.
0: 나얼의 귀로 들어가나요?
1: 아? 당황스럽네.
0: 아, 예, 예.
1: 자, 나얼이라는 가수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보컬리스트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0: 누가 있죠? 대표?
1: 뭐 김나박이라고 일컬어지는 아,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나얼의 음악을 무얼로 듣습니까? 귀로.
0: 저는 온몸으로 듣습니다.
1: 와, 이걸 또 비껴가려고 애쓰네.
0: 애써 봅니다.
1: 야, 대장부왕 정말 눈 이상하게 뜨지 마세요.
0: 왜요? 뭐?
1: 아무튼 이 나얼의 귀로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텐데 이 노래가 나온 지가 벌써
0: 너무 오래됐지.
1: 21년이 지났어요.
0: 세상에나.
1: 진짜 그런데 지금 들어도 아우. 너무 좋아요. 촌스럽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0: 그래서 궁금한 게 네. 나얼 씨 창법 느낌이 약간 음이 약간 늦게 나오는 그 느낌이 저는 살짝 느껴지는데 약간 아 요한 이렇게 그 느낌은 뭐 어디서 오는 건가요?
1: 노래 연습하세요?
0: 이렇게 이 느낌 뭐예요 이거?
1: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제가 분석하기로는 R&B 소울의 어떤 정서다.
0: 아 제가 좀 R&B가 있나 보네.
1: 락 보컬 중에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0: 없지.
1: 다 그냥 꽂죠 그 박자에. 근데 R의 리듬앤 블루스나 소울은 다 약간 뒤에. 아. 화려 이게 아니죠?
0: 아니지.
1: 화려한.
0: 와, 그래 그거 이거.
1: 네. 그렇게 그런 느낌을.
0: 아, 이거 것이죠. 되게 신기해요. 그 진짜 미세박인데.
1: 네. 근데 거기서 뭔가 애수가 느껴지는 거죠.
0: 애수.
1: R&B 소울에 애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블루스 느낌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아무튼 이게 21년 전에 나온 그 나얼 씨의 리메이크 앨범이에요.
0: 예스.
1: 이거는 제가 리메이크 앨범이나 리메이크 곡들이 수없이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정말 손꼽는 명반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정말 폭력적인 앨범이었어요.
1: 아,
0: 원곡을 다 빼앗아 강탈, 네. 수탈에 가까운.
1: 맞아요.
0: 다 가져갔어요.
1: 그래서 이 귀로가 아마 박선주 씨가 원곡이었을
0: 맞아요.
1: 거예요. 그죠? 물론 원곡도 훌륭했지만 나얼 씨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하면서 이 노래가 다시 재조명됐다. 저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차 안에서 또 이 방송 오는 길에 들었거든요.
0: 네.
1: 명차입니다, 명차.
0: 아, 그럼요.
1: 네.
0: 자, 이원석 씨 첫 번째 영어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얼의 귀로.

0: 이원석 씨 첫 번째 영화곡 나얼의 귀로 들었어요. 아 이거 너무 저로 하여금 예. 따라 부르고 싶게 만드는.
1: 그 나얼 씨 노래가 되게 어렵거든요.
0: 예.
1: 근데 딱 막 내가 부르고 싶어요. 되게 그죠? 맛있어 노래가.
0: 특히 막 꺾는 거.
1: 해보세요, 해보세요.
0: 사랑은 한 단은. 어? 이나얼 아, 그 김이나얼 아닙니까? 그 정도. 김이나얼.
1: 그래요. 김이나얼. 또 좀 약간 그런 저기 재주가 있으시네요.
0: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1: 포인트를 제가 최근에 좀 잡아치는.
0: 여러 가지 면에서 제 재능이 자꾸 이렇게 들키고 있어요.
1: 요즘 얼마 전에 네. 미미 씨 나왔을 나오셨을 때 무슨 난리가, 챌린지 영상 찍으셨더라고요.
0: 난리가 났죠 그것도. 네, 업계가 다 뒤집어졌더라고요.
1: 어디서요? 어디 업계?
0: 아, 아, 댓글 창에서.
1: 뭔가 예능 업계.
0: 박영은님도 보세요. 오. 하시잖아요.
1: MBC의 춤꾼으로 활동 중이시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0: 났어요. 자, 2809님 네. 원석.
1: 네.
0: 1차원.

0: 한국을 한 이완석 귀 엽다.
1: 아 이렇게 또 귀를 또 녹여내시네요.
0: 그렇게 감동받은 것처럼 받을 멘트는 아닌 것 같은데.
1: 어요? 귀 엽다라니. 제가 이걸 알았다면 귀여운 노래를 또 선택해 좀 해야겠죠. 근데 귀여운 노래 생상도 못했어요. 2800님 정말 창의적이시군요.
0: 알겠고요.
1: 알겠고요라니요.
0: 제 네. 첫 번째 영화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으면 네. 그게 약간 사운드나 믹스의 차이로 네. 귀를 좀 간질간질거리는 그런 느낌의 노래들로 가지고 왔는데요. 네. 보컬 자체가 그런 특색이 일단 있기도 한 분입니다. 성시경 씨의 두 사람 가지고 왔는데요.
1: 좋죠.
0: 성시경 목소리 자체는 굉장히 뭐 아무래도 뭐 1대 고막 남친 아니겠습니까?
1: 뭐 네.
0: 그러니까 뭐 지금 그 프로로
1: 이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0: 그 이후로 뭐 폴킴도 있고 좀 몇 분 계세요. 그렇죠? 고막 분들이.
1: 고막.
0: 예. 근데 이 노래가 가장 그 성시경 씨가 고막을 간지리는 그 느낌, 질감을 제일 잘 살려서 네. 이 노래 들으면 진짜 이 귀 속에 예. 성시경이 그 거대한 분이 정말 아주 작은 소리 요정이 돼서 들어와서 근데 두 명이야. 화음을 왜냐면 넣거든. 아. 여러 시경들이 들어와서
1: 3시경
0: 한 4시경 되는 것 같아요. 화음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작은 1mm짜리 성시경 씨들이 와서 1시경, 2시경, 3시경, 4시경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만드는 곡입니다.
1: 아,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정말
0: 약간 갈수록 더 느껴져요.
1: 그리고 이게 잘한다는 거에 뭐 관점이 어떻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목소리 자체가 이미 너무 사기고
0: 사기야. 아 그럼 좀 약간 사기 기질이 있다.
1: 아이 목소리가
0: 예예.
1: 좀 당황스럽네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다가 진짜 고막 남친 못 나가요.
0: 아 큰일 나죠. 예예 취소하고요. 자 성시경 요정들을 지금 부엉이들의 귀로 출장 보냅니다. 두 사람.

0: 저희 첫 번째 영업곡 성시경의 두 사람 들었습니다.
1: 좋네요. 진짜 동간동동 동간동 동간동 동간동동 동간동동
0: 동간동동이라뇨. 아 근데 진짜로 성시 이게 유난히 바짝 그게 바짝 붙어서 노래하는 사운드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매력적인 곡이었고요. 3765님께서 김이나님께 한 표 성시경의 두 사람 탁월한 선곡입니다. 우연히 듣게 된 첫 방인데 귀가 호강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3765님
1: 환영합니다.
0: 환영합니다.
1: 어서 오세요.
0: 자 이제 이원석 씨 두 번째 영업곡 소개해 주세요.
1: 제가 가져온 두 번째 영업곡 10cm의 폰서트입니다. 귀. 폰서트라는 제목의 노래를 처음에 제가 듣고 저는 이제 발표하기 전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야 되게 과감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0: 진짜 잘했어.
1: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이건 너를 위한 단독 공연이다. 그래서 말만 해 내가 다 불러주겠다. 뭐 이런 어떤 재미있는 상황이 설정돼 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노래가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 노래. 굉장히 리듬, 보컬 리듬이나 이 음역대가 굉장히 어렵고
0: 아 멜로디 그런 거야?
1: 과장되게 너를 위한 감동 이렇게 해서 진성한 과성을 오가는 이 창법 자체가
0: 그거랑 조금 전에 시연이랑 너무 차이가 첫 번째 건 거의 익룡이 배고프다고 아기 익룡이 뭐라 뭐라 하는 소리 같았어요.
1: 그래서 참 여기서 라디오 하면서 노래하는 게 이렇게 부끄럽죠.
0: 왜 그러시죠? 가수인데
1: 뭘 잘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요.
0: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1: 그래서 그냥 이렇게 뉘앙스만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는데
0: 알겠어요.
1: 아무튼 제가 이 노래를 가져온 것도 귀가 굉장히 간질간질하면서 즐거운 노래다. 그리고 이 노래가 2017년도에 10cm 정규 앨범 4.0의 타이틀곡인데 그 당시에 이 10cm 권정열 씨가 상황이 굉장히 좀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상황에 한번 거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1인 체제가 된 이후에
0: 아, 네네네.
1: 뭐 봄이전야도 나오고 뭐 좋은 상황이 있었지만 예, 결국 예. 20cm 4.0의 폰서트 이 노래를 통해서 일어났다 완전히.
0: 아,
1: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자리를 매겼다.
1: 그리고 이 노래에 관련된 영상이 또 바이럴이 되면서 막 따라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런 좀 좋은 계기가 된 노래다라는
0: 그렇군요.
1: 생각이 듭니다.
0: 좋습니다. 이 노래 4부 첫 곡으로 준비할 거고요. 계속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원석 이나 중에 한 사람 이름을 써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올게요.

0: 4만원 생산권리
1: 사업성도 함께해요.
0: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이원석 씨 두 번째 영업곡 10cm의 콘서트 들으면서 별밤 4부 왔습니다. 네.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 4 함께하고 있고요.
1: 네.
0: 박송희님 문자 소개해 주시죠.
1: 오늘은 거의 제 플레이리스트 특집인데요. 꺄! 제 최애곡들만 나오네요.
0: 라고. 이미 다 아는 노래만 왜 가져오냐 이런 의미일까요?
1: 네? 저만요?
0: 아닙니다. 죄송하고요. 시비를 한번 좀 걸어보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따라 지금 이원석 씨 네.

0: 이 지금 최근에 이제 막 팬 됐다고 하신 분들 많아요. 오. 아까 신은정이 계셨었잖아요.
1: 네네.
0: 또 계세요.
1: 9450님은 저는 무조건 원성님이요. 제 꿈에 너무 달콤하게 나오셨어요. 제 심장 터지는 줄 그때부터 팬이 되었답니다.
0: 어머.
1: 아, 꿈에 나온 이후에 팬이 되었다.
0: 근데 그거 이거 뭔지 모르세요?
1: 뭔데요?
0: 꿈에 나오면 그 네. 사람 때문에 되게 설레게 되는 거 있는데.
1: 아 그래요? 어,
0: 완전.
1: 저 꿈을 잘 안 꿔가지고.
0: 아 길몽이겠죠?
1: 지금 뭐 코스에서 이상한 소리 났는데.
0: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1: 뭐 이런 소리 났는데.
0: 숨 쉬다가 예, 비염이
1: 지금
0: 있어서.
1: 꿈을 꾸고 계시나요?
0: 아니요 아니에요. 예.
1: 김라니님은요. 저 서초 뮤직앤 아트에서 원성님 처음 뵀어요. 남편이랑 저희 아이는 통로줄에 앉아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저는 못하고 원성님 실물이 훨씬 더 멋지셨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지금 뭐 리액션 좀 해주세요.
1: 서초 뮤직앤아트가 그 서초구에서 하는 그 페스티벌이었는데 뭐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저희 집 제가 사는 집도 멀지 않은 곳에 있어가지고 네. 아까 동네에 어떤 그 파티에 초청 가수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0: 오, 근데 그렇겠다. 집 근처라.
1: 제가 거기서 공연을 하고 여기저기서 참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0: 와, 아무래도 그렇죠. 지인들이 많으셔서. 동네 친구들?
1: 그래서 좀 왔는 줄 몰랐는데 네. 아, 잘 보고 갔다고 후배들 막 연락 오고 친구 몇십 년 만에 친구가 연락 오고
0: 이야.
1: 심지어 제 옆집 사는 분도 공연 잘 봤어요 이러더라고. 엘리베이터 만났는데
0: 완전 굉장히 그 동네에 핫한
1: 이러다가 진짜 못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0: 진짜 큰일 났네. 서초동 코첼라네 이거 완전.
1: 그래서 굉장히 큰 페스티벌이었구나 라고 사뭇
0: 매년 좀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이곳은
1: 그러게요. 많이 좀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말이죠.
0: 이제는 더 이상은 그냥 자유롭게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닐 수가 없게 된 그런 사연 들어보았고요.
1: 하나도 나를 알아보지 않아. 너무 편하게 다녔단 말이죠 그동안.
0: 자 그렇다면 저희 네. 두 번째 영어곡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테마는 귀였고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운드적으로 여러분들의 귀를 좀 간지럽히는 그런 느낌의 곡들을 가져왔습니다.
1: 네.
0: 저희 두 번째 영어곡은 Darius라는 뮤지션의 Hot Hands.
1: 아, 이 뮤지션 진짜 오랜만인데?
0: 아, 역시 한때 좀 네. 특히 왜 그런 라운지 컴필레이션 앨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종류의 앨범에서 전 처음 접했었어요.
1: 아, 그래요?
0: 약간 그런 프렌치한 사운드?
1: 다리우스가 그랬나? 내가 아는 다리우스랑 좀 다른 다리우스.
0: 다른 다리우스 혹시? 이 다리우스가 저
1: 제가 아는 다리우스는 되게 그냥 진짜 그냥 팝의 느낌이었어요.
0: 아 그럼 아닐 수 있어요. 좀 완전 특이한 스타일이긴 한데 뭐 모르죠. 제가 다리우스의 막 모든 디스코그래피를 아는 건 아닌데
1: 네.
0: 제가 알기로는 약간 그 좀 다프트 펑크 이후에 좀 이런 좀 사운드적으로 개성이 좀 있고 근데 훨씬 더 다리우스는 섬세하게 잃을 데 없는 사운드와 그리고 이렇게 특히 이어폰을 듣고 들으면은 스피커로 들어도 그렇겠지만
1: 네.
0: 공감감이 엄청나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약간 진짜 이 노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사운드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곡들을 들을 때는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명상하는 것 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은 무슨 느낌인지 알 거고요. 굉장히 섬세한 사운드와 귀 속에 이렇게 공간이 넓었나? 이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 속으로 침투합니다. 이 노래 끝나면서 투표는 마감되고요. 원석 이나 중에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 이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막 그러니까 막 가사가 있고 네. 기승전결 있는 스타일 아니니까.
1: 다리우스 사람 솔로예요?
0: 그렇죠. 네, 솔로.
1: 솔로죠.
0: 인 걸로 알고 있어요.
1: 제가 아는 다리우스도 솔로거든요.
0: 그래요? 아, 그 다리 이 다리인가? 듣고 오겠습니다.
1: 테리우스 아니 다리우스 말이야?
0: 다리우스, 테리우스. 혹시 테리우스 헷갈리신 거 아니죠?
1: 아, 내가 아는 사람 테리우스인가?
0: 가리우스도 아니고요.
1: 아, 가리우스도 있었나?
0: 자, 들을게요. 네. 다리우스, 데리아스의 Hot Hands.

0: 저희 두 번째 영어곡이었죠. 데리어스의 Hot Hands 네. 듣고 오셨는데요. 김경민님이 딱 바이브 짚어주셨어요. 패션쇼 느낌 나요.
1: 맞네.
0: 패션쇼에서 좀 이런 음악 많이 나오죠.
1: 뭐 그렇죠, 그렇죠.
0: 이렇게 나를 막 앞뒤로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배 타고 있는 것 같고.
1: 딱 이게 워킹하기 좋은 템포. 아.
0: 모든 게 다 강단 꼬동 꼬동 약간 여기서 조금 가름이 다 되네요.
1: 이건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모델 워킹의 발걸음.
0: 끄당 끄당 끄당 이렇게
1: 저 이렇게 안 걷잖아요. 모델은 등등등등.
0: 다음 사연 좀 읽어주세요.
1: 죄송합니다. 9805님 이나 몽환적인 비트의 고급 라운지에 온 기분입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좀 나름대로 좀 도전적인 선곡이었는데 약간 이게 진짜 이 어떤 장소를 상상하게 만드는 네. 내 공간을 좀 다르게 만들어주는 류의 음악들이 정확히 근데 라운지 온 기분 정확히 느끼신 게 이제 그 라운지 음악들이라고 불리웠었거든요. 유고님 네. 이나 아우 좋다 전주부터가 합격 다리우스 막시무스 오디세우스 라고
1: 대장봉 오디세이 봤어요?
0: 못 봤어요. 재밌어요?
1: 와 봐야 돼요.
0: 집에 이거. 잘 도착해요?
1: 아 몰라요. 그거는 얘기할 수 없죠.
0: 아 그거는 스포 아니잖아요.
1: 아 이건 얘기하면
0: 마치 와 얼마 전에 진짜 엄청난 에피소드 있었는데 시간

0: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얘기해야겠다.
1: 진짜 이거는 또 보고 싶더라고요. 오디세이는.
0: 그걸로 보셨어요? IMAX?
1: 아 그걸로 못 봤어요.
0: 그걸로 안 봐도 충분하다면서요?
1: 저는 IMAX는 표는 구하기 쉽게 어렵던데요.
0: 구할 수도 없어.
1: 그래서 일단 봤는데 나중에 IMAX를 한번 더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0: 그 정도군요.
1: 갑자기 다리우스 얘기하다가.
0: 저는 호프도 못 봤는 걸요.
1: 호프.
0: 별로였나 봐요. 아니 뭐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는 있으니까.
1: 저는 뭐 재밌게 봤습니다.
0: 재밌었어요?
1: 네.
0: 좋습니다.
1: 네, 오디세이냐 호프냐 라고 얘기한다면 호프는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고 오디세이는 진짜 활 시위를 당기고 싶더라고요 정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고요. 조윤지님께서 두 분 다 회심의 마지막 곡이 뭘지 정말 궁금하네요. 하지만 한 곡밖에 들을 수 없다는 슬픈 현실.
1: 아 무슨 노래를 가져왔는지조차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냥 끝나고 그 노래가 흘러나올 뿐이고 패배자는?
1: 패배자 어차피 대장봉이 질 것 같으니까 그 마지막 곡 한 글자만 알려주세요.
0: 리.
1: 리?
0: 네.
1: 제목이요?
0: 네.
1: 노래 제목이 리?
0: 그러니까 예, 그게 들어가요.
1: 에?
0: 제목 중에 리가 있어요.
1: 아, 첫 글자가 아니고
0: 첫 글자이기도 해요.
1: 아 그래요?
0: 가수에도 들어가요.
1: 어 그래요? 그러면 또 팝송이겠네요. 뭔가
0: 왜요? 그럼 안 돼요?
1: 아니요 그냥
0: 리영희의 리본일 수도 있죠.
1: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0: 아니 뭐 북측의 노래를 가져왔을 수도 있죠.
1: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0: 자 아무튼 이제 결과 발표해야 돼요.
1: 네.
0: 패자 노래는 인별그램에 자필로 공개가 됩니다. 오늘의 승자 발표해 주시죠.
1: 자 오늘의 승자 과연 소장부엉 제가 2연승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지.
0: 치고 나가버려.
1: 오늘의 승자는 원석승. 제가 이기고 말았군요. 제 2연승 연승가도가 시작되었습니다. 0777님께서 누구든 내 귀에 캔디 하는 분 투표하려고 했는데 귀로가 너무 좋아서 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 귀에 캔디. 아 내 귀에 캔디를 제가 또 숨겨놨죠. 백지영 피처링 옥태견의 내 귀에 캔디 제 마지막 추천곡이고요. 이 노래는 뭐 눈으로 이 무대를 보는 것도 즐겁고 귀로 듣는 것도 너무 즐겁고 백지영 씨의 정말 그 멋진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귀라는 주제는 또 4개의 캔들 빼놓을 수가 없죠. 저를 뽑아주신 분들 중에 10분께 선물 드리고요. 패자 이나 씨의 추천곡은 별밤 인별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 백지영의 4개의 캔디 들으면서 오늘의 선곡 대결 마치고요. 제주에서 그리고 또 서초에서 혹은 또 꿈에서 저를 보고 입덕하신 분들 다음 주에도 꼭 와주세요. 저를 위해서 투표를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3: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봄이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1일 수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
1: 네.
0: 유건석 씨.
1: 네.
0: 이 들어오는 이 로고 음악에 네. 맞춰서 왜 춤을 추시는 거죠?
1: 아 저는 솔직히 마지막
0: 춤사위를
1: 음악에 제일 백미는 건반에서 이렇게 피아노 건반에 뗄 때 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0: 네.
1: 그 너무 저는 약간 쾌감이 있어요. 그
0: 쾌감이요?
1: 거기서 제가 약간 브레이크를 살짝 쳤죠 지금.
0: 아, 항상 다양한 소리로부터 쾌감을 느끼는.
1: 예, 건반을 누르는 것보다 뗄 때 쾌감이 있어요. 피아노는.
0: 어, 근데 거기에서 고수가 나뉘긴 하는데.
1: 아 그래요?
0: 어, 고수의 영역을 벌써 느끼고 계십니다.
1: 아, 고수라면은 피아노 치는 사람의 고수를 말씀하시는
0: 거예요? 그쵸 그쵸. 피아니스트.
1: 아, 그걸 들을 줄 안다는 건가요?
0: 들을 줄도 아는 것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타건을 하냐보다 언제 떼느냐. 아. 어떤 여음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1: 저,
0: 또 해버린 겁니까 천재성?
1: 저 가수잖아요.
0: 피아니스트 아니잖아요.
1: 이거.
0: 그렇다고 해요.
1: 이게 떼는 소리가 있어요.
0: 예예. 예. 네. 3764님 문자 좀 힘차게 읽어주세요.
1: 힘들고 긴 하루였는데 귀호강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코너 매주 기다려져요.
0: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좋은 노래들 많이 들려드리는 코너니까 항상 와주시고요. 저 오늘 끝곡으로는 잭슨5의 I Hear a Symphony 들으면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SF9 영빈입니다. 가끔 지인들과 타임머신 얘기를 하면 저는 과거로 안 돌아간다고 답합니다. 나름의 성과와 성장이 담긴 이 길을 다시 걷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께서 만약 돌아간다면 지금의 제 나이로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치관이나 생각이 확립되기 시작한 때라면서요. 미래의 제가 더 나은 생각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매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아있는 느낌으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 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2: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4: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5: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4: 에드블루 블루웨일.
6: 금성 ENC.
7: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끔 거울 보거나 내 말투를 듣다가 어? 나 누구 닮았는데? 하고 놀랄 때가 있지 않나요? 살다 보면 그렇게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좋아하는 사람의 표정, 수없이 들었던 노래의 분위기, 아끼는 문장의 온도 같은 것들. 좋아할 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마음에 담아둔 용량만큼 내 삶에도 흔적이 남게 되죠. 그래서 뭘 좋아하면서 사는지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사랑한 것들을 닮아가니까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힘껏 사랑하고 무엇을 닮아가고 있나요?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곡은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아이유의 팔레트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텔디 제로베이스원 김태래입니다.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죠. 가족이나 친구는 물론이고

0: 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닮아간다고 하는데요. 저는요, 가족 중에 엄마, 그리고 삼촌이랑 많이 닮았습니다. 삼촌, 약간 얼굴의 골격이나, 그리고 웃는 모습, 눈, 이런 부분은 정말 외가 쪽, 엄마나 삼촌을 닮은 것 같고, 머리의 형상은 저희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두 형, 두상, 두상. 네. 두상은 저희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내적으로는요,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좀 냉정하셔가지고, 저도 냉정한 성격을, 아니, 츤데레 같은 성격을 엄마에게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 팬분들께서도 저랑 점점 성격이 비슷해져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가끔 팬분들께 뭔가를 물어보면 팬분들께서 냉정하게 탁 정해주시고 하시는 모습이 제가 전에 조언해드린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0016님께서 저는 요즘 영화 오디세이에 푹 빠져서 그리스 신화를 파기 시작했어요. 신들을 닮아갈 수 있다면 이왕이면 짱센 포세이돈 같은 거를 하고 싶음. 텔디는 요즘 푹 빠져 있는 영화가 있나요? 저는요, 최근에 봤던 게, 저도 오디세이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고, 아, 맞다. 최근에 스파이더맨 했었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지금까지 본 스파이더맨 중에 가장 뭔가 감명 깊고 감성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1705님께서, 좋아하는 걸 닮아간다는 게 결국 추구미 아닌가요? 제 요즘 추구미는 통장에 5천원 있어도 5억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여유 있는 자세로. 근데 왜 슬프지? 텔리의 추구미는요? 라디오 DJ 추구미도 따로 있나요? 저의 추구미는요, 약간 엘레강스한? 우아한 느낌을 내고 싶은데, 아, 그거보다는 저의 오리지널리틱한 모습이 더 보기 좋은가 봐요. 그래서 약간 멤버가 조언해준 것처럼, 버터를 좀 빼고, 저의 목소리로 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편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편하게 들어주세요. 엘레강스. 이런 말을 잘안 쓰는데, 저희 집에서 많이 쓰는 말이어가지고, 부모님이 많이 쓰세요. 예, 네, 부모님 많이 쓰셔가지고, 저도 많이 쓰게 된것 같습니다. 엘레강스하게. 자, 계속해서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사랑하는 것들, 또 그래서 닮아가는 것들은 무엇인지 사연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오늘 방송은 목소리로만 먼저 들으실 수 있고요. 라디오가 끝난 후에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공개되니까 이따 복습도 꼭 해주세요. 잠시 후엔 매일 특정 시간 하루 일상을 공유하는 업데이트 코너부터 가봅니다. 오늘은요,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밤 9시에 뭐 하셨는지 간단하게 한줄 일상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와 3부는 역시 새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취향 집으로 함께할 예정인데요. 여러분의 취향을 함께 나누고 저희가 몰랐던 세계를 또 탐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은 손동표 씨와 함께합니다. 진짜 친한 친구의 만남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업데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1: 글래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1호!

같은 시각 다른 일상 그때나 지금 블로기 업데이트.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밤 9시입니다. 그때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셨나요? 먼저 저부터 공개할게요. 밤 9시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뵙기 위해 이쁘게 메이크업을 하면서 들기름 막국수를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로요. 이어서 6411님께서 집에서 닭발 먹으면서 김태래 친친 복습함. 와 진짜 저 닭발 너무 먹고 싶은데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서 닭발이 가장 살이 빨리 찌는 음식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다들 약간 콜라겐이라고 해서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닭발 먹으면서 살이 진짜 많이 쪘어가지고 닭발은 진짜 많이 빠졌을 때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맛있다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닭발 먹으면서 김태래 친친을 복습한 6411님 칭찬드리겠습니다. 3684님께서 밤 9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고르고 있었어요. 원래 아이스크림 할인점만 가는데 오늘은 술 한잔 해서 편의점으로. 오 약간 술 기운이 조금 느껴지는데 아이스크림 그래도 하나 사서 딱 시원하게 물고 들어가시면 뭔가 술도 깔끔하게 깰 것 같고 마무리가 하루의 마무리가 시원시원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가서 문자도 한번 남겨주시고요. 마무리 재밌게 친친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42님께서 퇴근하고 씻고 딱 그때 침대에 누워서 10분만 했다가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텔디 좀 건방지게 누워서 들어도 될까요? 아 건방지게요? 저도 친한 친구 자신감 있게 건방지게 한번 해볼 테니까요. 건방지게 누워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이구 어허라고 하시는데 사실 건방지지 않습니다. 저는 9953님께서 9시에 나와서 강아지 산책시키고 있었어요. 아직도 시키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계신 게 맞죠? 강아지가 집사님을 산책시키고 있는 게 아니죠? 파이팅 하시고요. 강아지와 함께하면 다이어트도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0857님께서 딱 과제하려고 노트북 켰는데 정신 차려보니 쇼츠만 1시간째 간신히 친친할 시간이라 끄고 지금 과제 켰음. 맞아요. 쇼츠가 진짜 시간이 순삭인데 친친과 함께 또 시간 순삭시켜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과제 잘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 한번 꽉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노래 업데이트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효리수의 스키비디.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휴리수의 스키비디까지 듣고 왔습니다. 소녀시대 효연, 유리, 수영으로 구성된 새 유닛이죠. 범상치 않은 신인 그룹의 노래였습니다. 효연님의 개인 너튜브 채널 콘텐츠에서 출발한 프로젝트가 실제 유닛 데뷔까지 이어졌는데요. 하우스로 시작해 힙합으로 이어지는 다채로운 구성과 전개, 또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메시지가 그룹과 잘 어울리는 곡이었죠. 자, 업데이트.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매일 이렇게 특정 시간을 알려드리고 그때 뭐 했는지 한 줄 일상을 받아볼 거니까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문자 더 만나보겠습니다. 7794님께서 학생 숨 쉬어. 저 이제 숨 잘 쉽니다. 숨 잘 쉬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진님께서 와, 들어도 들어도 목소리 너무 좋아. 와, 저의 목소리 이제 슬슬 자연스러워져 가는 것 같은데요. 자연스러운 목소리 많이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969님께서 이번 달 돈 얼마나 썼나 정리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응원해요 텔디. 텔디도 가계부 써본 적 있나요? 저요? 가계부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엄마께서 써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배워서 한번 저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1582님께서 저 바라는 거 있죠 상태인데 나중에 진짜로 테로 오빠가 멤버들 말고 청취자한테 깜짝 전화해서 짧게 이야기 나누는 전화 연결 코너 해줬으면 좋겠어요. 벌써 설레 하트. 저도 깜짝 전화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멤버들한테 당했던 것처럼 서프라이즈로 그 심장이 떨리는 그 기분을 청취자분들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578님께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제로즈 마감 근무 끝내고 막 퇴근하려고 차 시동 켰는데 텔의 목소리 나와 기분 좋게 퇴근합니다. 텔찡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근데 텔지는 카페 가면 뭐 많이 시켜 먹나요? 역시 아? 저는요 아인데 아의 연하게를 시켜서 먹습니다. 샷을 하나만 해가지고 물처럼 약간 보리차처럼 구수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아연히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네, 한번 나중에 좀 아가 진하다 싶으시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지님께서 예체능 실기가 한 달쯤밖에 안 남아서 힘든 고3입니다. 어떻게 하면 힘을 낼 수 있을까요? 테리 오빠가 조언해주세요. 텔디 짱!

예체능 실기. 저도 똑같은 예체능 실기였는데요. 그때일수록 더잠잘 자고 컨디션 잘 유지하고 나의 자존감을 많이 올려놔야 실기할 때 멋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실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1074님께서 나는 지금 매운 떡볶이 먹으면서 보고 있는데 내일 붓기 없애는 팁좀 알려주세요. 붓기 없애는 팁. 그 문어갈사 아세요, 여러분? 문어갈사가 있는데 그게 여기 관자보다 위에 머리 쪽에 대고서 이렇게 열심히 비벼주면 엄청 시원하거든요. 입도 이렇게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하면 근육이 엄청 시원하게 풀려요. 그거 하면 약간 붓기가 빠르게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귀 찝는 것보다 더 효과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피 마사지를 꼭 아침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우님께서 친친에 바라는 거 진짜 친한 친구처럼 반모 타임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 그럼 오늘부터 반모 타임 장난이고요. 반모 타임 야자 타임인가요? 저에게 반모 타임을 주신다면 제가 잘해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반모 타임도 기회가 된다면 해볼게요. 저는 원래 팬분들과 소통할 때제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데 반모를 할 때도 있고 높임말 할 때도 있고 왜냐면 약간 내가 뭔가를 한걸 알리고 싶다 뭔가 내가 뭔가 기특한 걸 했다 하면 존댓말로 하고요. 약간 나 오늘 귀여움 누나들의 마음을 사고 싶다 약간 그러면 반말로 달콤하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영님께서 댓글을 읽히기 어렵네요. 꾸준히 달면 저도 텔디의 달콤한 목소리로 제 댓글이 읽히겠죠? 지금 달달한 목소리로 최지영님의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나중에 기분을 저에게 또 보내주신다면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읽힌 소감 나중에 꼭 보내주세요.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낭만 가득 취향 가득한 남자 손동표 씨와 취향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동표 씨 환영 인사와 질문은 물론 여러분의 취향을 모아 모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요즘 푹 빠져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ATEEZ의 웨이브, 카드의 올라올라.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좋아요. 그 말을 따라가 봅니다. 한 사람의 우주, 취향, 집. 세상의 모든 마이너한 취향까지 무한 존중해드리는 취향 청정구역. 오늘도 여러분의 좋아요를 잔뜩 모아봤는데요. 그 세계에 영업당할 분 모셨습니다. 취향 가득, 낭만 가득, 제가 참 좋아요 하는 분 손동표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좋아요 손동표입니다. 아, 이게 뭔가 좋아요가 네. 그건가 봐요. 되게 시그니처.
0: 저도 처음이어서.
1: 아, 좋아요, 좋아요.
0: 저도 처음인데.
1: 아유, 좋아요.
0: 반갑습니다.
1: 반가워요.
0: 친친 DJ 3일차의 텔디라고 합니다.
1: 3일차.
0: 네.
1: 병아리 DJ네요.
0: 아, 네. 맞아요. 잘 부탁드려요.
1: 네, 잘 부탁드려요.
0: 많이 하셨으니까.
1: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앞으로 2주마다 또 뵙게 됐잖아요, 저희.
1: 그러니까요.
0: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잘 부탁드려요.
0: 네. 근데 저희는 사실 프로그램 제목에 딱 맞는 사이잖아요.
1: 그렇죠.
0: 친한 친구.
1: 친한 친구.
0: 네. 저희 어떻게 친해졌죠?
1: 저희가 활동이 겹쳐가지고
0: 네.
1: 이제 나이가 동갑이고 이래서 또 이렇게 말을 놓고 하다가 친해진 케이스.
0: 맞아요.
1: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0: 맞아요. 팬분들께서 챌린지도 올라오고 했을 때 진짜 네. 많이 둘이 어떻게 친해요? 약간 궁금해 하셨어요. 많이 많이.
1: 맞아요. 네.
0: 그럼 동표 씨, 제가 친친의 DJ가 됐다고 했을 때
1: 네.
0: 어땠나요?
1: 아, 일단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일단 너무 축하할 일이고
0: 그래서
1: 아, 테레가 됐구나. 너무 잘 됐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0: 네.
1: 앞으로 그럼 이제 테레랑 같이 해야 되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0: 불안하셨나요?
1: 이게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레가 못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0: 네네.
1: 약간 아, 이게 친구랑 비즈니스로 만나면
0: 네.
1: 어떨까라는 그런 뭔가 괜한 어색함이 드는 거예요.
0: 네, 저 지금 조금 어색해요.
1: 그렇죠.
0: 네.
1: 저희가 사석에서만 봤지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같이.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되게 새롭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거요? 지금 괜찮아요?
0: 전 조금 어색한데.
1: 어색하죠.
0: 근데 멋있어요.
1: 어떤 게요?
0: 약간 프로다움이 보여요.
1: 진짜요? 네. 텔 씨도 멋있어요.
0: 저는 아마추어 같고요.
1: 아니요. 텔 씨도 너무 멋있고.
0: 그러면은
1: 네.
0: 이제 약간 프로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지금의 네. 저는 어떤 것 같나요?
1: 저는 약간 테레가 라디오를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0: 네.
1: 근데 방금 오프닝 하는 거 듣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디오랑.
0: 그래요?
1: 목소리가 너무 좋아.
0: 아, 이거 약간 맞아.
1: 왜?
0: 저번에 저희 멤버들이 나왔었는데
1: 네.
0: 이 목소리에 약간 그 버터기를 좀 빼달라고.
1: 아.
0: 근데 살짝 지금 조금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네.
0: 그러니까요? 그래요?
1: 아,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밤에 듣기 너무 좋은 목소리고
0: 네.
1: 라디오로 이제 청취자분들이 들었을 때는 또 되게 스윗하다가 될 수 있으니까.
0: 버터 좋아하시나 봐요.
1: 버터 좋아하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멤버들이나
0: 네.
1: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야 느끼해 할 수 있는데 네 청취자 입장에서는 또 좋을 수 있다.
0: 나중에 사석 가서 갑자기 느끼했다고 말하시는 거 아니죠?
1: 아, 그거는
0: 그때 가서
1: 네, 그때 가서 얘기 나눠보는 걸로 하고.
0: 네, 좋습니다. 3902님께서 텔디와 동표 조합 좋다. 키키키. 둘이 은근 닮은 꼴이네요. 아, 그리고 9월에 만나는 동표라니. 9월 9일 동표 생일 미리 축하해요.
1: 아이고. 와우.

0: 제가 네. 핑계를 닮아가지고
1: 너무 똑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감사합니다. 태희 씨도 오리랑 똑같네. 병아리인가요?
1: 오리입니다.
0: 아 오리.
1: 네.
0: 똑같다 똑같다.
1: 아 곧 생일인데 기분 어떠세요, 동철 씨?
0: 저요? 아 벌써 이제 25이죠? 25살이 됐다는 게 시간이 너무 빠르게 느껴지는데 또 예쁜 나이 25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남은 25을 예쁘게 보내볼 예정입니다.
1: 그래요. 저희 함께 예쁘게 보내봐요.
0: 좋습니다.

0: 좋아요.
1: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처음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걸 얘기할 때 제일 나다워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새로운 게스트분들과 함께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한 사람에 대해 깊게 알아가 보려고 하고요. 또 동표 씨랑 친친 가족들의 취향을 공유받으면서 저희가 몰랐던 취향의 세계도 넓혀보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푹 빠진 것들이나 정말 최선을 다해 덕질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영업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미지의 세계에 직접 도전해볼 수도 있겠죠?
1: 그러면 재밌겠네요.
0: 네.
1: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음껏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놔주세요.
0: 좋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 와, 멘트가 프로다우십니다.
0: 아유, 네. 아니 저는 많이 8개월을 했는데 이거 절면은
1: 네. 저 저거 계속 틀렸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1: 눈 감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완전 할 수 있죠. 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푸토 문자
1: 긴 문자 100원이요?
0: 눈 감고 하면 안 되네. 눈 감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볼게요.
1: 네, 아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노래 듣고 와서 문자 소개해 보겠습니다. 베이비몬스터의 I Like It.

0: 있는데요. 첫 시간이니까 네. 지금 저희 얘기부터 해볼까요?
1: 좋습니다.
0: 동표 씨는 스스로를 취향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1: 저는 좀 취향이 확실한 것 같아요. 취향이 확실한데 좀 유연한 것 같기는 해요.
0: 아, 유연하시구나.
1: 네, 약간 좋고 싫음은 확실하게 있지만 네. 누군가가 이거 해볼래? 이거 하자라고 했을 때 약간 좋아라고 해보고 그 속에서 좀 재미를 찾아서 나도 그게 좋아지고 뭐 그걸 해보고 별로면 또 안 하게 되고 좀 이런 유연함이 있는데 그래도 취향은 확고한 편이다. 인 것 같습니다. 텔디는요?
0: 저는요 취향이 너무 확고해서
1: 그런 것 같아요.
0: 네, 아시죠? 네. 저는 취향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휘둘리지도 않고요. 전 제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것만 합니다.
1: 아 네. 좋네. 완전 줏대자네요. 네. 줏대 있는 자.
0: 네. 줏대 네. 있는 자입니다.
1: 언제부터 그렇게 취향이 확고하셨어요?
0: 사실 저희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부모님이랑 통화할 때도 부모님이랑 저랑 말투가 똑같다고. 근데 그것도 부모님을 닮은 것 같아요.
1: 취향이 확고한 거?
0: 네. 부모님도 좋아하는 것만 딱 좋아하시고 네. 약간 제가 뭔가에 대해 이렇게 여쭤보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해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좋네 해. 약간 내 성격이랑 비슷하게 해주시니까 네. 주대가 있는 게 부모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1: 네. 좋네요.
0: 그럼 동표 씨의 취향을 한번 압축 해제해 봅시다.
1: 좋아요. 압축 해제.
0: 네. 요즘 나는 이거 없이 못 산다. 진짜 푹 빠졌다 하는 게 있다면 뭔가요?
1: 저는요. 이게 좀 광범위할 수 있는데 네. 낭만인 것 같아요.
0: 아 낭만.
1: 네, 저는 네. 약간 낭만 모험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네네네. 스스로. 그래서 네. 낭만을 되게 많이 찾아다녀요. 뭐 드라이브도 하고 네. 유성우 떨어지는 날이면 별보러도 가고 네. 비 오는 날에 빗소리 듣고 싶으니까 잠깐 나가서 어디 앉아있다거나 아니면 우중런을 한다거나 좀 그런 식으로 낭만을 되게 많이 찾아서 좀 이렇게 즐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0: 저랑은 낭만 공유 언제 해주실 건가요?
1: 저희 낭만 공유 되게 자주 하지 않아요?
0: 하나밖에 안 해봐가지고.
1: 어떤 거 했죠?
0: 저요? 간단한 드라이브 정도.
1: 그렇죠. 드라이브. 네. 우리 저희 그리고 산책도 했잖아요.
0: 아 근데 제가 유성우를 못 봐가지고.
1: 아 유성우를 못 보셨구나. 네. 유성우 떨어지는 날에 한번 다시 낭만 함께 찾아보는 걸로.
0: 저 데려가 주세요.
1: 좋습니다. 네. 낭만 찾는 거를 좋아하시기는 하세요? 취향이 확고하시다고 하셔가지고.
0: 사실 원래는 안 좋아했는데 네. 이 주변에 낭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접해보니까 내가 못 보던 시선 시야를 넓게 보게 된 것 같아요.
1: 그쵸.
0: 원래 전 하늘도 안 보고 걷는데
1: 나 이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0: 아 진짜요?
1: 하루에 하늘 몇 번 보세요?
0: 안 봐요.
1: 한 번도?
0: 네.
1: 근데 이렇게 나가면 보게 되잖아요 바로.
0: 아니요. 왜 나는 이렇게 맨날 핸드폰만 보고 사네 보니까.
1: 아 그게 문제다. 네. 그래 하늘이 서운하겠다.
0: 하늘이 서운해하십니다.
1: 네. 좋아요.
0: 그러면은 인생에 낭만이 있어야 하는 이유, 동표 씨가 저한테 영업해 볼 수 있나요?
1: 저 이거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더 확 와닿은 건데요. 제가 되게 좀 최근에 불안도도 높고 약간 우울감이 높을 법한 상황에 많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었는데 저번 달, 지난달, 이제 8월 달에 제가 낭만을 엄청 많이 찾아다녔어요. 네. 여름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영화를 찾아보고 뭐 드라이브를 하면서 유성우도 보고 뭐 밤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그러면서 낭만을 되게 많이 곳곳에서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도와 우울감보다 낭만의 그 퍼센테이지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낭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찔러주는 느낌? 그래서 하나도 우울하지 않고 네. 불안하지 않고 네. 너무 나 요즘 너무 좋다 이러고 지냈어요.
0: 지금 되게 밝아 보여요.
1: 그쵸? 네. 영업 됐나요?
0: 저도 되게 텐션이 같이 오르는 느낌?
1: 오케이.
0: 영업 된 것 같습니다.
1: 좋네요. 네. 그럼 테일디가 요즘 푹 빠져 있는 거는 또 뭔가요?
0: 저요? 저 요즘 푹 빠져 있는 거 저는 원래도 기타를 좋아했는데 요즘 기타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1: 그니까
0: 틈만 나면 기타만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
1: 네. 아니 기타를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때 한번 배워보려고 했는데 네. 텔디한테 기타를 배워보려고 했는데 네 어렵더라고요.
0: 그쵸. 기타는 진입장벽이 조금 높은데
1: 그니까요.
0: 그 벽을 한번 넣으면 점점 네. 좋아집니다.
1: 좋습니다. 네. 한번 네 좋아요.
0: 다음에 네.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 그러면은 제가 기타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네. 텔디도 한번 영업을 해주세요.

0: 기타가 있으면 좋은 이유.
1: 네.
0: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나만의 스타일로 때에 따라 바꿔서 아, 치고 부를 수 있다.
1: 맞아.
0: 이게 큰 장점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아.
0: 그리고 뭔가 피아노나 다른 악기들은 크고 가지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1: 네.
0: 기타는 작은 기타를 사면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다.
1: 오. 네.
0: 낭만 좋아하시잖아요.
1: 그니까요.
0: 네. 산책 가서 기타 쳐도 되고.
1: 너무 좋은데? 네. 별 보러 가서 기타 치고.
0: 네, 그거 좋잖아요.
1: 오, 좋다, 좋다. 어, 약간 영업 되고 있어요.
0: 영업
1: 한번 네, 벽을 넘어볼게요.
0: 좋아요.
1: 좋습니다.
0: 네. 자, 그럼 낭만 내기도 나온 김에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1: 좋습니다. 유성우 떨어지던 날이 생각나는 곡이네요. 보이넥스트 도어의 So Let's Go See the Stars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0: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국가대표의 도전은 더 특별하죠.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MBC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0: 저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보이 넥스트 도어의 So Let's Go See the Stars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번엔 여러분의 취향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친친 SNS로 미리 도착한 문자들로 만나볼 건데요. 우리 착한 지아님. 저는 요즘 바다 동물 물범이 너무 좋아요. 우연히 릴스에서 물범이 헤엄치는 영상을 봤는데 동그란 얼굴에 통통한 몸으로 헤엄치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날 이후로 알고리즘까지 물범으로 도배돼서 이제 물범 영상만 보면 멈춰서 한참 보는 중입니다. 최근에 물범 키링까지 사서 가방에 달고 다니는 중이에요. 가방에 달린 물범을 볼 때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2: 물범
1: 좋아하세요?
2: 저 본 적이 없어요.
1: 실제로 본 적이 없다.
2: 네.
1: 그 SNS로는
2: 아 봤죠.
1: 그렇죠. 물범 저도 영상들이 가끔 짧은 영상 알고리즘을 타서 뜨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묘기 부리고 아니면 막 누워서 자기 배 때리고 막
2: 이런 맞아요.
1: 그런 거를 보면은 되게 귀엽더라고요.
2: 평소에 동물 영상 자주 보세요?
1: 저는 자주 봐요.
2: 아,
1: 강아지나 고양이 영상들 되게 많이 보고 요즘에 그 AI로 네. 강아지가 춤추는 영상 있잖아요.
2: 그런 게 있어요?
1: 그런 걸 안 보셨어요?
2: 알고리즘이 다른가 봐요.
1: 아, 요즘 진짜 유행하는 건데 AI가 네. AI로 만들어서 강아지들 막 춤도 추고 떡볶이도 만들고
2: 봤어요. 그런 거
1: 보셨죠? 예. 그 영상들 보면은 약간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보게 되고 그런. 텔디는요?
2: 저도 가끔 뜨면 보는데
1: 네.
2: 약간 저는 그런 거 봐요. 약간 그 강아지 ASMR 같은 거.
1: 오.
2: 네, 강아지 막 씻겨주는 ASMR 그런 거.
1: 막 그거죠. 막 발 네. 닦아주고, 막 발톱 깎아주고.
2: 마사지 해주고.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졸려져서 가끔 잘 보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것도 되게 힐링이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트윙클님. 저는 요새 건강 스무디에 푹 빠졌습니다. 두 분 혹시 건강 스무디 드셔보셨나요? 몸에 좋은 것들로만 갈아서 색도 예쁘게 나오는데 매일 출석 도장 찍으며 먹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되고 몸에도 좋고 완전 추천이에요.
2: 오, 오. 정말 긍정적이시다.
1: 그러니까 건강 스무디 드셔보셨어요?
2: 네, 근데 제가 먹은 거랑 다른가 봐요. 색깔이 다 예쁘게 나온다고 하시는데
1: 어떤 색깔 드셨어요?
2: 저는 완전 그 말차 색깔과
1: 초록색
2: 완전 주황색 아니면 갈색 약간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1: 네.
2: 예쁜 색인가요?
1: 그런 이제 형형색을 좋아하시나 보다.
2: 그렇구나.
1: 제가 먹었던 건강 스무디는 보라색이었거든요.
2: 오.
1: 심지어 최근에 먹었어요.
2: 비트.
1: 맞아요.
2: 네.
1: 비트가 들어간 거였는데 이게 약간
2: 잠깐 표정이 안 좋으셔.
1: 흙맛이 나는 거예요.
2: 아, 흙맛?
1: 약간 흙 같은 맛이 났어요.
2: 아, 약간 그런 게 들어간 뿌리 같은 게 들어간다고.
1: 그 약간 좀 씁쓸한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건강해지는 맛이기는 한데 내가 선호하진 않는다. 네, 취향이 확고한 편.
2: 그쵸.
1: 네.
2: 저도 뿌리는 못 먹을 것 같습니다.
1: 네, 트라이는 해봤지만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0: 좋아요.
1: 네.
0: 자, 취향 집에 쌓인 여러분의 취향 파일들 하나씩 열어보고 있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신청곡이 왔어요. 황보인님, 5년 전에 봤던 영화 코다가 9월 16일에 재개봉한다고 하네요. 2022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에밀리 존슨이 부른 Both Sides Now 신청합니다. 제 신청곡도 나오면 좋겠어요.
0: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황보인님의 신청곡 에밀리아 존스의 Both Sides Now 듣고 이따 만나요.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텔디 김태래고요. 최지한님이 신청해준 세븐틴의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코너 취향집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1: 저는 여러분의 취향에 쏙 들어가고 싶은 손동표입니다.
0: 자, 취향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면 밸런스 게임이 빠질 수가 없죠.
1: 맞아요.
0: 동표 씨는 이런 거 과몰입 잘하는 편인가요?
1: 전 너무 좋아하고 또 MBTI가 N이다 보니까 네. 엄청 상상을 많이 해서 이런 질문들 되게 재밌어해요.
0: 아, 좋아요.
1: 텔디는 별로 안 좋아하시죠?
0: 저는 어디 깊게 빠지는 걸 안 좋아해서.
1: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네. 만약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고.
0: 아니 그래도
1: 괜찮아요?
0: 네, 노력합니다.
1: 좋아요.
0: 함께하기 위해서.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자, 그럼 저희의 취향을 더 넓혀보기 위해서 오늘의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고 갈까요?
1: 좋아요.
0: 먼저 쭉쭉 답변부터 하고 이유는 나중에 듣는 걸로 할게요. 자, 갑니다. 문자 vs 전화. 하나, 둘, 셋.
1: 전화. 오, 잘 맞네요.
0: 네, 괜찮아요.
1: 좋아요,
0: 좋아요. 다음, 맛집 웨이팅 가능 vs 바로 다른 집. 하나, 둘, 셋.
1: 불가능.
0: 바로 다른 집.
1: 바로 다른 집.
0: 네, 다른 집.
1: 저희도. 오, 우리 잘 맞다.
0: 어떻게 기다려. 오케이. 다음, 영화 결말 알고 보기 vs 시작 30분 놓치고 보기. 하나, 둘, 셋. 결말.
1: 뭐야.
0: 결말 알고 보기.
1: 오케이.
0: 재미있기 때문에 재밌는 건.
1: 맞아요.
0: 맞아요. 친구랑 아무 말 없이 같이 있기 vs 쉬지 않고 수다 떨기.
1: 아, 어려운데?
0: 하나, 둘, 셋. 수다 떨기.
1: 수다 떨기.
0: 뭐야?
1: 수다 떨기.
0: 그래요?
1: 수다 떨기.
0: 오케이, 수다 떨기. 아니, 너무 정막보다.

0: 건 이게 낫죠.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0: 누가 내 방 대신 꾸며주기 vs 누가 내 옷장 대신 골라주기. 하나 둘 셋 옷장.
1: 오, 뭐야 우리 다 똑같은데? 우리 뭐야 대박. 야 이런 거 처음이야.
0: 되게 냉정한가 봐 우리.
1: 그러니까 문자 대 전화, 전화가 더 편하세요?
0: 네
1: 저도.
0: 저는 문자 알람이 오면 스트레스 받아요.
1: 그 정도예요?
0: 네.
1: 오 그렇구나. 저는 잘 안 봐요. 문자를 잘 안
0: 보세요? 맞아요 안 보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또 친구랑 하니까 폭로전이 돼버리는 것 같은데.
0: 네. 신호 걸리면 안 돼요.
1: 네. 문자를 잘 안 보게 돼서. 네 전화 주시면 제가 받을게요.
0: 아 전화요? 네. 전화 좋아하세요?
1: 저는 전화 좋아해요.
0: 아 그래요? 아, 전화 자주 걸어드릴게요.
1: 좋습니다 좋습니다. 맛집 웨이팅 바로 다른 집. 웨이팅을 힘들어하시는 편인가요?
0: 일단 웨이팅을 안 해보기도 했고
1: 한 번도 살면서?
0: 네.
1: 단 한 번도요?
0: 저는 일부러 막 사람이 없을 때 예약하고 그래서 웨이팅을 한다. 저는 그럼 그 시간에 다른 거를 먹는 게.
1: 진짜요?
0: 네.
1: 저는 웨이팅을 해본 적은 되게 많은데
0: 네.
1: 바로 다른 집에 가는 것도 좋아해요.
0: 진짜요?
1: 네. 그래서 웨이팅을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 갈래? 하면 좋아! 이러고 가는 편이라서 네.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뭐지?
1: 결말, 영화.
0: 결말, 영화 결말과 시작 30분 놓치고 보기.
1: 이거는 무조건 결말이요.
0: 아니, 이게 네. 사실 너무 결말이 유리한 게 30분을 놓치면은 이해하기 힘들어지거든요.
1: 그니까요.
0: 네, 그래서.
1: 그 앞에 서사를 못 보게 되니까 네, 30분을, 저는 사실 5분 놓치는 것도 싫어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영화관 갈 때 늦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0: 제가 안 늦을게요.
1: 네,
0: 아직 안 가봤지만
1: 네.
0: 저 확실히 안 늦기 때문에 근데
1: 네.
0: 그럼 팝콘 사고 음료 시키는 것까지 해서 여유롭게.
1: 아 좋습니다.
0: 네
1: 넘어가 볼게요.
0: 아무 말 없이 같이 있기와 쉬지 않고 수다 떨기.
1: 수다 떨기를
0: 네.
1: 골랐죠. 저는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계속 수다를 떨면 기가 너무 빨릴 것 같아서 제가 사석에선 좀 차분하잖아요.
0: 많이요.
1: 그래서 그 사석에서의 성격이 되게 차분하기 때문에 기가 너무 빨릴 것 같아서 고민을 했는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더 기가 빨릴 것 같아서 네 수다로 했습니다.
0: 그렇죠. 저희는 늘 시끌벅적하게
1: 네.
0: 그걸 좋아합니다. 저는
1: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는 또 말이 많잖아요.
0: 저희 말 많은가요?
1: 저희 그래도 만나면 계속 쉬지 않고 말하잖아요.
0: 내가 많은 거죠.
1: 그렇긴 하죠.
0: 네.
1: 네.
0: 내 방 대신 꾸며주기 vs 내 옷장 대신 골라주기.
1: 저 이거는 무조건 옷장.
0: 저도 옷장이요.
1: 네. 저는 제 방을 뭔가 다른 사람이 꾸며놓은 방에 들어가면 내 방 같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저도 내 방 스타일을 바꾼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옷장은 그래도 가려지잖아.
0: 맞아요.
1: 닫을 수 있으니까.
0: 네, 저는 옷을 잘 못 입어서
1: 네.
0: 옷을 누가 골라주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어요.
1: 오, 네. 좋네요.
0: 자, 여러분도 저희에게 궁금한 밸런스 게임이 있거나 여러분의 취향을 소개하고 싶다면 문자 남겨주세요. 오늘 보내주신 사연은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안녕하세요. MBC 야구 해설위원 오승환입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오승환의 돌직구처럼 시원하고 정확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 선수들의 뜨거운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화이팅!

0: 퇴근길 직접 고른 노래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당신. 한 달에도 몇 번씩 설렘 가득한 공연장을 찾는 당신. 주말 밤 이어폰을 꽂고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부터 12시 당신의 취향이 머무는 2시간 스포왕 고영배.
1: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광고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친친 가족들의 취향 영업 들어볼까요?
2: 좋습니다. 우리 카트라이언님. 저의 최애 장소는 대형 마트입니다. 살 거 없어도 카트 끌고 신상품 구경하고 시식하고 생활용품 코너 돌면 2시간이 순삭이에요. 테일디랑 동표는 마트 좋아하나요? 마트 가서 제일 오래 머무르는 코너는 어디예요? 오, 오 마트 좋아하세요?
1: 마트 저
2: 좋아하죠.
1: 아니 좋아해요. 아니 그 저는
2: 야 넌 뭘 좋아하냐? 너 뭐 좋아하는데? 저는 뭐 좋아하는지 말해봐.
1: 아 저는 제가 구매하고 싶은 게 네. 출시를 했거나 그러면 가요.
2: 아
1: 꼭 네. 먹어봐야 되거나 출시를 했다 그럼 그땐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2: 네. 그러면은 마트 가서도 딱 살 것만 사고 바로 나오는?
1: 저는 옷을 사든 신발을 사든 네. 5분이 안 걸리는 걸로 유명합니다.
2: 와 진짜요?
1: 네.
2: 너무 좋다.
1: 눈에 들어오는 걸 바로 보는 스타일이에요.
2: 입어보지도 않아요?
1: 아 사이즈는 그냥 다 똑같이 평소 있는 옷들이랑.
2: 네. 와 5분 이상 있으면 어떻게 돼요?
1: 다리가 아프고.
2: 만약에 저랑 쇼핑을 갔어요. 네. 근데 제가 막 여기도 가보자. 저기도 가보자. 하면서 막 내가 이 옷은 어때? 막 이렇게 해.
1: 그런 거는 이제 친구가 좋아하면 당연히 해줘야죠.
2: 좋네요. 네,
1: 근데 약간 네. 입어.
2: 약간 기빨린다 이렇게.
1: 그런 느낌보다는 네. 그냥 같이 예쁘다. 빨리 밥 먹자. 그 대신 네. 나는 무조건 친구가 있는다면 저는 네. 어디든 갑니다.
2: 아우 좋네요. 네. 너무 또 스윗하네요.
1: 그럼 저 스윗가입니다.
2: 그러네요.
1: 네.
2: 좋아요. 너무 가까이. 가장 제일 오래 머무르는 코너 어디예요? 가면은 어느 코너를 자주 가요?
1: 저 장난감 코너요.
2: 아 그런 거 같았어. 그럴 거 같았어.
1: 저는 뭐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또 뭐 나왔나 한번 뭐 둘러보고. 그리고 나옵니다 다시.
2: 블럭도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1: 네, 저 이거 블럭 맞추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도 한가득 쌓여 있는데 블럭 신상품 출시하면 꼭 보러 갑니다.
2: 오, 또 그런 취미가.
1: 네.
2: 네, 취향 집이었네요.
1: 맞아요.
2: 좋아요.
1: 야야야 김태래 님께서 저는 다정한 사람이 취향이라 대화할 때 이름 자주 불러주는 사람에게 괜히 호감이 갑니다. 특히 야 진짜 싫어요. 뻔히 이름이 있는데 왜 야라고 부를까요? 두 분은 서로 호칭 어떻게 부르나요? 야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2: 아니 근데 야라는 게 싫다고 했으면서 야야야 김태래 야를 세 번이나 하셨는데.
1: 아 저도 야라고 불렸는데요.
2: 네.
1: 야라고 불러도 괜찮은가요?
2: 저는 상관없어요.
1: 근데 전 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동표 씨가 저한테 야라고 부른 적이 많죠.
2: 너 어떻게 부르더라?
1: 어? 동표야. 동표는 너는.
2: 다정한 사람이 취향이라서 너를 좋아하시네.
1: 아, 그쵸. 저 츤데레 스타일. 착하게 부르고 뒤에 말은 네. 좀 냉정하게.
2: 좋다. 네. 나는 차갑게 말하고 냉정하게 말하는데.
1: 이게. 역시 펭귄이라 그런지 얼음 같네요.
2: 그렇죠. 네. 이런 것마저도 또 다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1: 아 그럼요.
2: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야라고 부르는 거 싫으세요?
1: 네. 근데 동표가 불러주면 괜찮아요.
2: 아 그래요?
1: 네. 왜냐면
2: 네.
1: 그 좀 세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
2: 네.
1: 세게 안 다가와요 동표는.
2: 아 약간 초딩 같이 네. 야 이런 느낌이에요?
1: 네. 약간. 네 어린이처럼.
2: 아 그렇구나. 성 붙여서 부르는 거는요?
1: 전 성을 안 붙이면 오히려 더 불편해요.
2: 진짜 테레야 이게 더 불편해요?
1: 너무 다정한 느낌이라.
2: 근데 테레 씨는 저한테 동표야라고 하잖아요.
1: 근데 그 손동표라고 하면 이름 앞에 야가 붙어야 될 것 같아.
2: 야 손동표. 이런 느낌이구나. 아 그러네. 테레야 이렇게 부르는 걸 좀 힘들어하시고 좋습니다. 우리 테레는 그런 걸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1: 아, 네 맞아요. 처음 하셨죠?
2: 네.
1: 다음은 치치님께서 저는 너튜브 중독인데요. 저도예요. 사실 영상보다 댓글 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같은

0: 창문에서 다 같이 웃고 있는 댓글창 보면 혼자 보는 기분이 덜하거든요. 네. 두 분도 콘텐츠 보고 댓글까지 꼭 확인하는 편인가요? 기억에 남는 댓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하 이거
1: 왜요?
0: 저는 공감이 가요.
1: 아 진짜요?
0: 저는 댓글까지 봅니다. 심지어 뭔가 쇼츠에서 댓글을 키면 가려지거든요. 네네. 영상 그 전 댓글 보는 게 더 재밌어요.
1: 아 그러면은 그 짧은 영상 볼 때 아예 영상을 통으로 안 보고 댓글부터.
0: 댓글을 키면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1: 아 댓글 보면서 보시는구나.
0: 네, 얼마나 재밌을지 감도 안 와요 진짜.
1: 근데 맞아요, 댓글 때문에 그 영상이 더 재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거 댓글 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또 좀 그런 맛이 있죠.
0: 맞아요. 네, 아.
1: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으세요? 콘텐츠를 보면서?
0: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기억은 안 나네. 주접 댓글이나 저에 대한 주접 댓글 봐도 너무 뭔가 웃기고.
1: 네, 그렇죠.
0: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지 댓글 쓸 때 너무 네. 기발하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많이 웃고 주변에 공유도 하고 하는 편입니다.
1: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 늘 약간 댓글 보면은 너무 좋은 말이다라고 하면서 하루하루에 기억하는 댓글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깊게 뿌리 깊이 남아 있는 댓글은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아가야 작은 파도들 때문에 너가 바다라는 걸 잊지 마라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댓글이 되게 너무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런 말들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0: 되게 나랑 포인트가 좀 다르네. 난 재밌는 거 여기는 약간 낭만 있고
1: 그쵸
0: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
1: 맞아요. 그날 하루에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0: 좋아요.
1: 네, 이렇게 취향이 다른 테일디와 동표였고요. 자, 한층 유해진 모습으로 님께서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버스 자리에 취향이 있어요. 어디냐면 무조건 맨 뒷자리 창가. 버스가 크게 흔들리는 것도 놀이기구 같아서 좋고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데 앉아있는 것도 좋아요. 내려다보는 기분이랄까요? 두 분은 버스 최애 자리가 어딘가요?
0: 동표 씨 버스 최애 자리 어디예요?
1: 저는 똑같아요. 맨 뒷자리 창가.
0: 진짜요?
1: 되게 좋아해요. 자리가 약간 제일 구석이기도 하고 그리고 창문을 이제 여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 타고 가면서 창문을 열고 가는 걸 좋아해서 맨 뒷자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기사님이 닫으라고 하면요?
1: 닫아야죠.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닫는 거죠.
0: 그런 적 있어요?
1: 그런 적 없어요.
0: 없어요?
1: 근데 약간 그래서 제가 뒷자리에 앉아요. 뒷자리에 창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덜 가니까. 그렇게 앉아있는데 혹시 옆에 분이 조금 뭔가 불편해하는 이제 눈치를 주면 바로 그냥 쓱 이렇게 닫는.
0: 그래도 주변을 좀 생각하는.
1: 아 그럼요. 텔디 있어요? 좋아하는 자리?
0: 저는요 그 뒷자리에 바퀴 있는 부분.
1: 아 그 높은 부분?
0: 높게 의자 그 바퀴 하우스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의자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제일 편해요.
1: 왜요?
0: 저는 다리가 이렇게 땅에 붙어있으면 자세가 불편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옹졸하게 이렇게
1: 올라가 있는 걸 좋아.
0: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자리가 마음이 안식됩니다.
1: 좋다. 네. 저는 그 자리를 매번 피하거든요.
0: 왜 피하세요?
1: 저는 이게 올라가는 그게 좀 불편해서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 안 앉아요.
0: 와, 이 자리 빈 게 귀한 줄 모르고.
1: 그러니까 네 우리 취향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고 있네요.
0: 괜찮아요.
1: 한 네, 발짝 멀어졌어요.
0: 네 알겠습니다.
1: 장난이고
0: 네 알겠습니다.
1: 노래 들어볼까요 우리?
0: 여러분의 사연들 만나보고 있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카라의 해피 아워.

0: 카라의 해피아워 듣고 왔습니다. 사연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좋아요. 우리 감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요즘 예전에 좋아했던 드라마나 영화를 다시 찾아보는데 빠져있어요. 예전에 재밌게 봤던 작품을 다시 보면 그때 봤던 기억도 떠오르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또 다르게 느껴져서 재밌더라고요. 두 분은 예전에 좋아했던 드라마나 영화를 다시 찾아보는 편인가요? 아니면 늘 새로운 작품만 보시나요? 예전에 좋아했던 드라마나 영화를 다시 찾아보는 편이신가요, 텔디?
0: 전 드라마는 안 보는데 네. 영화 봤던 거 중에 재밌었거나 네. 아니면은 뭐 제가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 영화다 네. 그런 거는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꾸준히 생각나면 한 번씩 더 봐주고
1: 네. 좋다. 저는 드라마도 영화도 다시 찾아보는 편이기는 한 것 같은데 영화를 좀 자주 찾아봐요. 저도 한 두 번 세 번 막 그 이상도 보고 네. 그리고 저는 봤던 영화를 영화관 가서 또 보는 것도 좋아해서 저는 한 막 친구들이 가고 싶다 그러면 또 가주고 한 세 번 네 번은 더 볼 수 있어요 영화관에서.
0: 아 진짜요? 네. 다음에 제가 또 보자고 하면 또 봐주셔야 돼요.
1: 그럼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0: 오케이, 그때 안 보면 저 이릅니다. 친친 와서.
1: 네. 좋아요.
0: 좋아요.
1: 네.
0: 네. 자, 오늘 취향집 문자는 여기까지 소개할게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문자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1: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친친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0: 동표 씨.
1: 네.
0: 오늘 저랑 첫 시간 어떠셨나요? 네.
1: 아니 사실 이게 친구랑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좀 약간 긴장되는 것도 있었어요.
0: 긴장하셨어요?
1: 설렘 반 긴장 반?
0: 아 진짜요?
1: 사실 긴장한 건 거짓말이긴 한데 네. 어쨌든 걱정이 있었다.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 너무 또 확실히 저희가 친해서 그런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고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너 끝곡은 이제 동표씨의 추천곡으로 들어볼게요. 동표씨의 요즘 취향을 압축해서 담은 곡 하나 선곡해주시면요.
1: 네, 저의 요즘 취향을 압축해서 담은 곡은요, 하현상의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제가

0: 요즘 너무 좋아해서 거의 매일매일 무한 반복으로 듣고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또 이유가 있어요.
1: 왜죠?
0: 가사 중에
1: 네.
0: 그대로 어느새 잠에 들었을 때 이대로 검은색 꿈을 꿨으면 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이 되게 그 가사적인 그 라임도 너무 좋고, 되게 시 같은데 너가 잘 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테레도 그리고 우리 친한 친구 제작진분들도 우리
1: 네.
0: 청취자분들도 다들 잘 잤으면 좋겠는 마음에 들고 와봤습니다.
1: 좋습니다. 하현상의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들으면서 동표 씨 이제 보내드릴게요.
0: 네.
1: 생일 미리 축하드리고요. 우리
0: 감사합니다.
1: 다음에 만나요.
0: 네.
1: 안녕.
0: 안녕.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테레랑 단 음식 안 먹는 나도 자꾸 생각나게 하는 마성의 망고빙수 먹으러 갈래? 아님 테레랑 퀴즈 풀래? 근데 이제 힌트 따윈 없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 오직 텔레파시로 맞춰야 하는 TMI 퀴즈. 오늘 친구의 친구는 고은이. 친구 감자입니다. 문제 나가요. 과연 고은이 친구 감자는 감자에 소금을 찍어 먹을까요? 설탕을 찍어 먹을까요? 자,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스테이시의 Same Same.

텔레파시에 이어서 스테이시의 Same Same 듣고 왔습니다. 정답 확인해보기 전에 오늘 질문 난제였죠. 감자에 소금이냐 설탕이냐. 과연 구은씨 친구 감자님 저랑은 텔레파시가 통했을까요? 일단 저의 선택은요 설탕입니다. 이유는 감자가 이제 구수하잖아요. 구수한데 소금을 찍는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탕을 찍어 먹었을 때 감자도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었기 때문에 저는 설탕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 텔레파시 퀴즈 정답은 설탕이었습니다. 자. 고은 씨 친구 감자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다섯 분은요. 방송이 끝난 후 친한 친구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명단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선물 꼭 받아가세요. 텔레파시 이 시간은 친구의 TMI가 오늘의 퀴즈가 되는 시간입니다. 내 친구의 이름이나 별명과 함께 나만 아는 그분의 특징, 취향, 습관을

남겨주시면 제보해주신 분과 그 친구분에게도 선물 챙겨드리고요. 초고로 정답 맞추신 분들께도 선물 보내드리니까 문자나 친친 홈페이지로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문자 좀 더 만나볼까요? 5635님께서 텔디 친친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목표 생각해본 거 있어요? 저는요. 텔디의 친친을 어디서든 알아보셨으면 하고 그 친한 친구하는 텔디? 한번 들으면 바로 아실 수 있게 제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님께서 텔디 저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가 너무 안 돼요. 잔소리해주세요. 하... 저도 공부에 깊게 빠져들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그게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일단 저 텔디와 함께 해주시고요. 공부는 다음 기회로 공부는 내일에도 늦지 않습니다. 내일 몰아서 하시면 됩니다. 내일 더 파이팅 하시길. 내일의 다은이가 책임진다. 파이팅! 6195님께서 텔디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장명 재도전? 저희 집에 완전 머리 산발인 것 같은 식물이 하나 있거든요. 얘 이름 좀 지어주세요. 이 친구요. 이 친구 심상치 않네요. 약간 회오리 어떠세요? 회오리. 왜냐? 약간 회오리 감자 꺾인 것처럼 생겼어요. 그쵸? 회오리 감자가 꺾이면 약간 이런 느낌이겠다. 회오리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4691님께서 라디오에서 텔디를 만나게 되면서 가장 기대되는 건 텔디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항상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텔디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게 무엇이었는지 매일매일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 다른 날보다 더 맛있었다거나 혹은 오늘따라 노래가 더 잘 불러졌다거나 소소하지만 오늘 하루에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텔디 얘기 많이 많이 해주세요. 별거 아닌 것도 다 좋아요. 아유, 이렇게 길게 저한테 바라는 거 이렇게 써주시니까 저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제가 저의 사소한 것까지 자주자주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요. 오늘은요. 제가 아까 점심에 저녁으로는 들기름 막국수를 먹었고요. 점심 때는요. 마라 로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예. 네. 마라 로제 떡볶이에 양배추 추가해서 어묵 추가해서 맛있겠다. 밖에서 들렸어요. 작가님 밖에서 맛있겠다 하시는 게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예. 자,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추가해서 드시면 조금 덜 해요. 떡만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은재님께서 친친해서 테레의 꿀목소리로 가사 읽기 어때요? 좋아요. 제가 또 가사를 또 기가 막히게 그때는 이제 버터를 좀 바르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야로 갑니다. 정지소가 피처링한 PH1의 인생영화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사소한 일로 친구와 싸웠다. 누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가 건너온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처음엔 나도 버텼다. 걔가 먼저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말을 걸어도 걔가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화난 것보다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더 불편했다. 분명히 이따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이러면 취소되는 건가? 한참 고민하다가 내가 먼저 문자를 보냈다. 곧바로 사라진 읽은 표시. 친구에게도 미안하다는 답장이 왔다. 우리 싸움은 그렇게 싱겁게 끝났다. 오늘은 내가 먼저 졌다. 그치만 다시 친구랑 놀 수 있었으니까 그걸로 됐다. 세상엔 잘 이기는 것만큼 꽤 괜찮게 지는 방법도 있는 것 같다.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오래 뜨거웠다.

루시의 버디 듣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 남겨준 분은 1562님이었는데요. 덧붙여주신 사연에 중학생 땐 친구랑 싸우고 먼저 사과하는 게 정말 미치게 싫었는데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 아직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성격 좀 죽이고 별일 아닌 건 먼저 사과도 하기 시작했어요. 칭찬해주세요. 텔디는 친구랑 싸운 적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푸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원래 먼저 사과하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싸워서 좋을 게 없으니까요. 텔디는 친구랑 싸운 적 있나요? 저는 학생 때 누구랑 막 싸우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학생 때는 그러지 않았고 만약에 싸우더라도 누군가가 싸웠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먼저 사과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과를 해야 나는 너랑 이러고 싶지 않았어라는 마음이 전달이 되고 저는 오히려 많이 많이 싸워야 그 친구와 더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원한다? 원한다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바라는 것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았고 약간 내가 조금 서운했다 그러면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싸우고 나면은 그게 차츰차츰 해결이 되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1562님 오늘 너무 잘하셨고요. 이런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1562님께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열대야 이 코너는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열기를 글로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설레서 뜨거울 수도 있고 속상해서 뜨거울 수도 있죠. 친한 친구 홈페이지에 게시판 열려있으니까 어떤 이야기든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We Are The Night의 깊은 우리 젊은 날 듣고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수요일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아, DJ로서 벌써 한 주가 지났는데요. 사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성에 잘 맞고, 아 그래, 내 목소리 주변에서 많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이럴 때 써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텔디로, 친한 친구의 DJ로 잘 활동해 볼 테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성장하는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32님께서 텔디 앞으로 라디오 하면서 좋은 문자랑 사연 많이 읽으면서 텔디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분이 다 좋아지고 있거든요. 텔디 항상 파이팅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저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은 한 주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월요일 밤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오늘 끝곡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피처링한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김태리였습니다. 당신의 밤이 낮보다 따뜻하길 바라면서 깊이 잘 자요.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performance I've ever seen in my life.
1: Fantastic. Fantastic. A lot of spirit in these folks.
2: 로큰롤 인생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그 영화 속의 한 장면, 그때 흐르는 노래 그대로 들려드렸습니다. 영의 하트코러스의 Forever Young.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007년 작품이고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영의 하트코러스에 대한 이야기였죠. 단원들의 평균 연령이 80세 정도, 70대만 해도 동생 축에 속하고요. 뭐 90대 단원들도 적지 않은 영엣 하트 코러스. 그런데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는,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는 라디오헤드의 노래, 지미 핸드릭스의 노래, 또 아웃캐스트의 노래, 소닉 뉴스의 노래 등등등. 그래서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코러스의 이야기, 로큰롤 인생. 오늘 들려드린 장면은 공연을 준비하던 도중에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세상을 떠나는 단원들이 생겨요. 그래서 마침 그날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젊은 재소자들 앞에서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던 날, 단원 가운데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공연에 앞서 그 소식을 이야기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을 떠난 동료를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또 이 노래의 가사를 생각하면, 이게 원래 밥 딜런 노래잖아요. 밥 딜런이 자신의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만든 노래로 알려져 있죠. Forever Young. 그런 가사를 생각해 보면 자신의 젊음을 교도소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낭비하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노래를 듣던 재소자들이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안기듯이 공연이 끝난 뒤에는 영엣 하트 코러스 단원들과 껴안고 또 환히 웃으면서 앞으로 잘 살겠다, 교도소에 나가면 새 인생 잘 살아보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Forever Young. 로큰롤 인생이라는 다큐멘터리는 미소를 짓게 만드는 순간이 참 많은데, 한편으로는 또 눈물을 짓게 만드는 순간도 많아요. 제가 이 로큰롤 인생의 그 단원 가운데 프레드 니틀 할아버지가 그 산소 공급기 코에 낀 채로 콜드플레이의 Fix You를 부르는 장면은, 뭐 장면도 그렇지만 사운드 트랙의 그 노래는 또 자주 들려드렸잖아요. 그렇게 찡한 순간들도 많은 음악 다큐멘터리 가운데서는 정말 기대 안 하고 봤다가 기대 이상의 재미와 감동을 얻은 영화, 그렇게 기억됩니다. 바로 이 작품을 저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으로 처음 보았습니다. 2008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으로 국내에 처음 소개가 되었고, 그 뒤에 정식 개봉까지 하게 되었죠. 저는

0: 원스라는 영화도 제천영화제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로큰롤 인생도 제천영화제로 처음 알게 되었고 또 서칭 포 슈가맨 역시 제천영화제 개막작이어서 제천에서 처음 보았고 제천영화제 덕분에 알게 된 또 만나게 된 아마 제천영화제가 국내에 소개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모르고 지나왔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작품들 많이 생각나요. 바로 그 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바로 오늘 개막을 합니다. 올해 개막작은 칸 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상영된 콩고 영화예요. 아프리카의 콩고 영화. 영화 제목은 콩고 보이. 전쟁과 이주의 경계 위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목소리를 찾아가는 한 소년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독이 뮤지션이기도 해서 음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목소리를 찾아가는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아주 멋진 음악 영화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네요. 제가 오늘 개막식 가거든요. 가서 아마도 이 개막작을 보게 되겠죠. 영화 보고 오면 영화 어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부산영화제보다도 1순위로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영화제가 아닐까 싶어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바로 오늘 개막합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아니,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요즘 젊은 애들 갈 데가 없어. 로크 그룹 실업자제. 이 둘을 미팅 시켜주면은 여러분들 대박 회다.
2: 그럼 이 기자는 바라는 게 뭐예요?
1: 나요? 이 밤이 너무 조용해.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어.
3: 밤이 너무 조용할 때 저도 가끔은 시끄러웠으면 좋겠더라고요. 센 음악이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때로는 시끄럽습니다.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대전국제 음악영화제는 영화도 볼 수 있지만 또 공연 프로그램을 꽤 준비를 잘 하는 영화제로 유명하죠. 올해도 많은 공연이 준비되어 있던데 라인업을 보니까 이승윤, 뭐 새소년, 뭐 거기에 리센느, 리센느. 저 리센느 공연하는 날까지 제천에 있기 힘든데 제천 야호 한번 해주러 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공연 라인업들이 쭉 있고요. 또 올해 보니까 새롭게 선보이는 녹턴 스페셜이라는 상영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심야 상영입니다. 영화제는 심야 상영이죠. 그게 영화제의 맛이죠. 그래서 밤에 밤 12시쯤에 이제 상영을 시작하는 심야 상영을 준비했는데 녹턴 스페셜 가운데 이제 두 개의 그 섹션이 있어요. 하나는 포르테시모, 하나는 피아니시모. 역시 음악영화다운 구분법이죠. 포르테시모 섹션은 가장 강렬한 울림을 뜻하는 이 음악영화답게 장르와 형식을 거침없이 넘나드는 도발적이고 유쾌한 B급 감성의 영화들을 선보이는 섹션 이고요. 피아니시모는 가장 여리고 섬세한 그 소리를 말하는 음악 영화답게 고요한 정서와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한대요. 그 중에 포르테시모. 네, 거침없이 장르와 형식을 넘나드는 도발적이고 유쾌한 그런 영화들을 상영하는 이 심야 상영 섹션의 상영작 가운데 이 작품이 눈에 띄더라고요. 24시간 파티하는 사람들. 24시간 파티하는 사람들. 마이클 윈터바텀의 그 전설의 영화. 그 영화도 심야 상영합니다. 이 영화는 심야로 보는 게 제격이죠. 예. 그 사운드 트랙 가운데 24-hour party people, happy Mondays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전에 한번 이 영화 사운드 트랙은 김신의 음반가게라는 코너가 생기기 전에 21세기 최고의 사운드 트랙이었나? 그, 특집할 때 앨범 전체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조이 디비전, 뉴 오더 등등등 제가 너무 사랑하는 팀들의 노래가 잔뜩 들어있는 사운드 트랙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영화 내내 그 음악들을 잔뜩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4-hour party people. 포르테시모 상영역들 가운데 보니까 이것이 스파이널 탭이다도 있더라고요. 오, 요거 극장에서 보기 힘든데 제천 가시는 분들은 요 심야 상영 한번 잘 챙겨보세요. 제가 아까 참여 방법 말씀 안 드렸죠? 네.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은 씨께서 제가 좋아하는 팝송 가운데 텐샵의 유라는 노래를 FM 영화 음악에서 꼭 듣고 싶어서 혹시 영화에 쓰인 게 없을까 찾아보니 영화 가라데 키드 네 번째 영화에서 줄리가 미야기 사부님 집에 오디오를 틀어 음악을 들을 때 이 노래 나왔다고 AI가 알려주네요. 그리고 이 작품에 그 당시 인기 팝들이 수록되어 영화의 감성을 한층 더 높여주었다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바쁘신 작가님의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제가 손품을 좀 팔았습니다. 텐샵의 You 언제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바쁜 저의 수고를 덜어주시기 위해 직접 검색을 하셨지만 어차피 제가 또 확인을 하느라 저도 검색해야 됩니다. 수고를 크게 덜지는 못했지만 그렇다 하여 쓸데없는 짓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제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직접 검색을 해주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직접 검색을 하면 더 기억이 잘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이 검색한 거를 가르쳐주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얻은 정보는 또 금방 쉽게 잊혀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막 검색하고 내가 이렇게 찾다가 그렇게 알게 된 것들은 확실히 그 과정이 더해지면 그 검색 결과를 조금 더 기억을 오래 하게 되고요. 이렇게 검색하다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새로운 사실들을 또 알게 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잘 파셨습니다. 손품. 극장 갈 땐 발품. 집에서 검색할 땐 손품. 팔 수 있는 건 팔아야죠. 팔 수 있을 때 팔아야죠.
이게 원재는 가라데 키드인데 예전에 이게 국내에 소개될 때만 해도 뭔가 가라데라는 말을 이렇게 영화 제목으로 쓰는 것 자체에 대한 반감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클 때여서 그런지 그때는 베스트 키드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많이 소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베스트 키드 뭐 1, 2 이렇게 되다가 또 이 4편은 또 가라데 키드로 예, 가라데 키드 4편도 아닙니다. 그냥 그 앞에는 베스트 키드 뭐 1, 2, 3 이렇게 되다가 4편만 또 갑자기 가라데 키드로 이렇게 국내에는 소개가 됐네요. 원래 제목은 더 넥스트 가라데 키드였고 텐샵의 유 쓰인 게 맞습니다. 예. 요 베스트 키드 이 시리즈를 나중에 또 새로 리메이크를 하죠. 배경을 중국으로 바꿔서 제키 찬, 네, 성룡 나오고 윌 스미스 아들 제이든 스미스가 그 키드를 연기한 2010년 역시 베스트 키드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소개되었는데 그 영화에도 좋은 팝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왜 AI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베스트 키드 이 가라데 키드 이 시리즈에 그 당시 인기 팝이 많이 나온다고. 이 시리즈의 약간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0년 그 베스트 키드에 제 기억에는 레드와 칠리 페퍼스의 음악, 뭐 플로라이다의 음악, 뭐 레이디 가가의 음악, 뭐 정말 다양하게 쓰였던 기억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신청해 주신 텐샵의 유와 함께 이어드릴 만한 수록곡은 요 곡인 것 같아요. 네, 베스트 키드에서 존 메이어의 세이까지 두 곡 이어듣겠습니다.

1994년 영화 가라데 키드, 원래 제목은 The Next 가라테 키드였죠. 이 영화에서 텐샵의 You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2010년 영화 베스트 키드에서 존 메이어의 Say였습니다. 이 베스트 키드의 이야기가 이제 주인공 소년이 낯선 곳에 와서 적응 못하고 또 학교폭력도 당하고 그러다가 무술을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 몸도 마음도 튼튼해진다. 네, 몸 튼튼 마음 튼튼 성장 영화, 이게 이제 베스트 키드죠. 아무래도 80년대 이 베스트 키드 시리즈가 처음 시작되던 80년대에는 그 아시아권의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일본이었으니까 그때는 할리우드에서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도 꽤 클 때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기획이 되었는데, 이제 2010년에 성룡 주연으로 리메이크할 때는 이제 중국 시장에 부상을 하니까 이제 중국을 배경으로 이 베스트 키드를 만들게 된 거죠. 지금 만약에 다시 또 리메이크를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설정으로 리메이크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계속 시대가 바뀌어도 이야기 자체가 갖는 좀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지는 시리즈입니다. 베스트 키드. 이 2010년 영화 베스트 키드의 주인공이 윌 스미스 아들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제이든 스미스. 연기 잘했어요. 그 영화에 딱 어울렸어요.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아빠처럼 연기도 하고 음악도 하고 있죠. 뮤지션으로 참여한 사운드 트랙 가운데 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제이든 스미스의 음악,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사운드 트랙에서 Way Up.

0: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사운드 트랙에서 제이든 스미스의 Way Up, 그리고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에서 배드 버니의 에오, 그리고 지금 끝난 노래는 베놈 2편 Let There Be Carnage에서 Last One Standing, 스카일라 그레이, 폴로지 모지, 그리고 에미넴이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모두 다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죠. 베놈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쿠키로 잠깐 나오고, 이 둘이 어떻게 뭐 합쳐지려나요? 소식 아는 분 있나요? 그냥 베놈은 3편으로 이렇게 끝난 느낌인데, 뭐 다시 또 어떻게 유니버스 안에 들어올지 잘 모르겠네요. 배드버니 노래는 조지현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말로 하는 신청곡이 도착했습니다.
1: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2: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청취자 구예찬입니다. 오늘은 말로 하는 신청곡을 보내보고 싶어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해볼 영화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더 무비입니다. 이 영화는 슈퍼마리오라는 인기 게임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백안공으로 일하고 있는 마리오와 루이지 형제가 어느 날 지하 통로를 타고 다른 세계로 가게 됩니다. 루이지는 본작의 빌런인 쿠파가 살고 있는 다크랜드로 가게 되고, 마리오는 토드와 피치 공주가 살고 있는 버섯 왕국으로 가게 됩니다. 본작의 빌런인 쿠파는 파워스타를 얻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이렇게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쿠파로부터 세계를 지키고, 그리고 루이지도 되찾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나는 마리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아이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저도 어렸을 때 그 마리오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보면서 좀 향수도 느껴졌고, 아, 어릴 때 진짜 이거 게임 많이 했는데, 그런 어렸을 때 그 추억들이 생각나서 보면서 되게 즐겁고 행복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다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청곡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더 무비 OST 브라이언 타일러의 레벨 컴플리트입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십시오.

말로 하는 신청곡 구혜찬 씨가 신청해 주신 영화 슈퍼마리오 더 무비에서 레벨 컴플리트 브라이언 타일러의 음악이었습니다. 2편도 나왔죠. 슈퍼마리오 갤럭시. 저 왜 두 편 다 못 봤죠? 저도 슈퍼마리오 좋아하는데 봐야지 하다가 못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로 하는 신청곡 들은 김에 지금 다시 리스트 올려둡니다. 슈퍼마리오. 저도 좋아했던 게임이라 많이 해보진 못했지만 집에는 저 게임기가 없고 네 저 가난하게 컸잖아요. 네 가난하게 컸니? 네 가난하게 컸어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하는 게임을 좀 부럽게 옆에서 침 흘리면서 쳐다보는 아이 있죠. 영화 보면 꼭 그 뒤에 이렇게 그런 아이 중에 하나여서 직접 해본 적은 많지 않지만 저도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슈퍼마리오. 이 브라이언 타일러가 우리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보는 많은 영화에 브라이언 타일러의 음악이 나옵니다. 물론 좀 다 비슷하게 들린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하면 브라이언 타일러의 음악을 자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더블스코어로 브라이언 타일러의 음악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전에 맞아 말로 하는 신청곡 하시는 방법 이렇게 글로 신청하시듯이 말로 녹음해서 파일 보내주시면 이렇게 방송해드려요. 스마트폰 어플로 뭐 간단하게 녹음하셔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MBC 홈페이지 라디오의 FM영화음악 페이지에 말로 하는 신청곡 게시판에 파일을 올려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 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브라이언 타일러의 음악 가운데 일단 시작은 아이언맨 3의 Can You Dig It? 아이언맨 3 메인 테마 요 곡으로 시작해 볼게요.

브라이언 타일러의 두 번째 스코어는 패스트 앤 퓨리어스 도쿄 드리프트에서 더 패스트 앤 더 퓨리어스 도쿄 드리프트, 영화와 같은 제목의 메인 테마입니다. 아마 요 작품을 시작으로 그 뒤에 이 분노의 질주 시리즈 음악은 거의 다 브라이언 타일러가 스코어를 담당하고 있을 거예요. 아, 언제나 정말 심장을 두근두근 거리게 만드는, 또 어벤져스 시리즈도 이 브라이언 타일러가 계속 음악을 맡고 있잖아요. 자, 힘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곡으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7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변에 보면 음식을 정말 빨리 드시는 분들 있죠. 음식을 너무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과식하기가 쉽고요. 또 소화에도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식사 속도를 늦추려면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한 입 먹을 때마다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다 삼킨 다음에 다시 수저를 드는 거죠. 식당에서도 뒤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으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괜히 마음이 막 급해지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입안의 음식에게도 천천히 여유 있게 자리를 비울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원입니다.

0: 9월 3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였습니다. 아, 정말 제 얘기네요. 저도 밥을 좀 천천히 느리게 먹는 편이거든요. 지금도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 뭐한 20, 30분은 혼자 먹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입사할 때, 와. 저는 심지어 여대를 나왔으니까 학창시절 내내 여학생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남성분들과도 같이 밥을 먹게 되잖아요. 회식은 괜찮아요. 회식은 이제 좀 텀을 갖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는 거니까. 근데 방송 끝나고 구내식당에 같이 가면 밥 먹는 속도가 이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또 저는 밥 먹으면서 말은 잘 못하거든요. 밥을 먹을 땐 밥만 먹고 말할 땐 말만 하니까 그 속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양이 제가 적은 게 그나마 다행이죠. 지금은 많이 고쳐졌습니다. 느리게 먹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3776번님께서요. 저는 기상에 성공해서 이미 회사 주차장에 도착했고요. 일찍 와서 새 아침 들으면서 쉬고 있어요. 커피 마시면서 잠좀 깨고 일하러 가려고 합니다. 해주셨고요. 신희섭님도 영지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일찍 출근해서 로그인해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아, 일찍 네, 출근을 하셨군요. 일찍 출근하신 분들도 또 지금 출근하신 분들도 오늘 또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하죠. 이달이 이제 9월로 바뀌었어요. 작가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김신지 작가님과의 즐거운 수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그래.
3: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4: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계산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5141번님,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회사에서 근무를 해요. 한 달에 한 번 야간 점검으로 나를 세는데 나이가 마흔을 넘어가니 힘드네요. 눈꺼풀이 무거워서 운전하기 힘들었는데 라디오 들으니 기운이 납니다. 힘내서 집에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한 달에 한 번 그럼 이렇게 계속 나를 세셔야 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이게 루틴처럼 교대 근무가 이제 돼 있는 거면은 오히려 좀 편할 수가 있는데 패턴이 만들어지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조심히 집으로 돌아가세요. 장규옥님은요, 양양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길입니다. 처음 차로 가는지라 양양에서 4시 40분에 출발했어요. 몇 시쯤 도착할지 감도 안 오네요. 이 시간에 라디오 듣는 건 처음인데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양양에서 서울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양양이면 그 고속도로 타시는 거죠? 거기 터널이 많잖아요. 졸음운전 조심하시고요.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지금 시간에 이렇게 출근하시는 거면 늦지 않게 도착하실 것 같은데요. 네, 조심히 오세요. 홍수민님께서요. 남편이 출장을 가서 공항철도 타는 곳까지 바래다주고 저도 출근하러 갑니다. 영훈님이 라디오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시간은 원래 취침 중이라 오늘 처음 듣게 됐네요. 아침잠 확 깨는 상큼한 목소리 감사해요. 종종 놀러 올게요 하셨습니다. 아수미님, 다른 시간대 라디오를 들으시나 봐요. 종종 말고 자주 놀러와 주세요. 아,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아서 자주 놀러 오시라고 말하기도 좀 죄송스럽긴 하네요. 아무튼 출근 잘하시고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박선재님이 고등학생 아들 태우고 광명역 가는 길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 신청합니다. 10cm의 쓰담쓰담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아, 맞아요. 계약을 했죠? 저희 집에 이제 학생이 없어서 항상 깜빡깜빡하네요. 어머니, 아버님이신가요? 네, 부모님도 고생이시고 아이도 또 피곤하겠어요. 얼른 잘 바래다 주시고 조심히 돌아오세요. 그럼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10cm의 쓰담쓰담이에요.

10cm의 쓰담쓰담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5798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동생과 검진 결과 보러 병원 갑니다. 결과도 잘 나오고 앞으로 치료도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신청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입니다. 병원으로 가고 계시는군요. 부디 결과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다니시다 보면은 꼭 다시 건강 되찾을 날이 올 겁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장규홍님 또 홍순민님께는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8703번님 9월 3일은 저희 집 셋째 딸 희빈이의 100일이에요. 남편과 함께 100일상도 차려주고 아기에게 예쁜 옷도 입혀서 100일 사진도 찍어주려고 합니다. 우리 집 보물인 희빈이의 100일 축하해주세요 하셨네요. 희빈이 100일 축하합니다. 또 셋째 딸 다시 이렇게 갓난아기를 보면은 그렇게 부모님들이 또 감회가 새롭고 남다르고 더 예뻐 보이고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디 희빈이 100일 잘 보냈으니까 앞으로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0348번님 영지는 오이지 좋아하시나요? 저는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영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어렸을 때 엄마가 오이지를 먹는 걸 보면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얼마 전 오이지의 맛을 알게 된 이후로 요즘 자꾸 밥에 물을 맙니다. 오이지랑 먹으려고요. 살찔 거 아는데 짭조름, 새콤, 아삭 그 조합이 너무 중독적이에요. 눈 뜨자마자 또 생각나네요. 아, 저는 아직 오이지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제가 오이를 좋아해요. 오이라는 그 채소 자체는 좋아하는데 오이지는 저는 그냥 오이 소박이를 더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오이지를 참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언젠가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도 점점 이제 입맛이 어른 입맛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린 친구들은 김치찌개 먹고 어른들은 된장찌개 청국장 먹는다. 저는 이미 된장찌개 청국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오이지에 대한 딥토크 또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미라님은요. 갑자기 문득 세상을 여는 아침이라는 말이 너무 멋있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오늘도 세상을 열었고 이 소중한 아침을 영디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9월이 달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창밖에 초록초록한 세상을 두 눈에 가득 담으며 노래는 윤마치의 초록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맞아요. 저도 종종 이거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세상을 여는 아침. 우와, 난 지금 세상을 열고 있네. 지금 같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우리 빵가리분들은 다 같이 세상을 여는 그 아침에 함께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뭔가 더 뿌듯해지기도 하고 저도 좀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하거든요. 미란님, 오늘도 우리는 아침을 열었습니다. 행복한 아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곧 있으면 초록초록한 풍경 못 보게 되잖아요. 단풍 들면. 네, 그때까지 이 초록초록한 잎들 가득 누리면서 노래 함께 할게요. 윤마치의 초록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느냐에 따라 날씨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오늘부터는 동풍이 또 산맥을 넘으면서 서쪽 지역은 맑고 낮 기온 크게 오르겠고요. 반면에 바람을 먼저 맞는 동해안과 제주 지역은 오늘부터 당분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4도, 부산이 26도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강릉은 25도에 머물겠고요. 서울, 전주가 31도, 광주 33도, 대구 28도로 서울은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오늘도 충청 이남으로는 갑자기 소나기 쏟아질 때가 있겠고요. 현재 충남권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 껴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볼게요. 평일에 발견. 평일에 발견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 9월에 드디어 이제 뵙게 됐네요.
1: 아유, 9월이에요.
0: 오, 날씨가 확 또 선선해졌어요.
1: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아, 역시 진짜. 절기는 과학, 절긴 사이언스.
0: 절기 매직. 근데 작가님 얼마

0: 전에도 별스타그램 보니까 바쁘시더라고요. 북토크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던데, 그쵸?
1: 제가 바쁨을 좀 오해받고 있는데.
0: 아, 그래요?
1: 9월이 무슨 달이죠? 독서의 달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의 약간 성숙이라고
0: 해요. 그러네요. 한창이네요.
1: 그러니까 몰려 있어서 조금 그렇고 뭐 평상시에는 남들처럼 적당히 지내고 있습니다.
0: 그럼 이번에 또 기대되는 도시 어디인가요?
1: 아, 일단 이번 주말에 제가 사찰에서 북토크를 해요. 우와. 순천에 있는 사찰에서 북토크를 하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원래 스님들이 수행하던 공간인데 이제 대중에 공개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거기 이제 마당 같은 공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예시 사진을 보여내 주셨는데 너무 감회가 새롭고
0: 그러니까 아름답겠어요, 또.
1: 그 왠지 가을 사찰과 제철 행복은 어울리는 느낌이 네. 들잖아요. 그래서 좀 야외 행사 있을 때가 조금 더 기분이 기대가 그쵸. 많이 되고 좋기도 하고요. 실제로 진행할 때. 근데 가을은 딱 야외에서 행사하기 좋은 시즌이라 그런 점이 좀 기대가 됩니다.
0: 와, 진짜 비가 오면은 비 오는 소리 맞으면서 또 하는 그 맛도 있을 거고 또 날씨 좋으면은 풍경 얼마나 또 아름답겠어요.
1: 맞아요. 근데 약간 부담스러운 것은 제가 감히 스님들 앞에서
0: 아,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1: 아, 그런 건 아닌데 아, 이제 네. 앉아 계시려니까 약간 뭐 자연과의 연결과 아. 그리고 마음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민망한 측면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잘 이겨내볼게요.
0: 네, 잘 다녀오시고요. 네. 이번 주에도 이 코너에 후기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거 한번 살펴보고 코너 시작해볼게요. 작가님 소개해주세요.
1: 네, 허용문 님께서요. 저 조금 늦었지만 작가님 이야기하신 까치 봤습니다. 미처 사진은 못 찍었는데 까치가 보여서 유심히 보니 진짜 머리가 남일 같지가 않더군요라고 유유를 막 아니, 보내주셨어요.
0: 이 실명 거론 괜찮나요?
1: 저 용무님 무사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0: 네, 괜찮을 겁니다.
1: 네. 그리고 0968님께서도요. 얼마 전 산책하다가 머리털 빠진 까치 보고 사진 찍었어요. 진짜 볼품 없긴 했지만요 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짠하네요.
0: 그러니까요. 근데 다 이제 이유가 있는 거고.
1: 맞아요. 우리가 까치 이제 털갈이 하는 맞아요. 시기가 딱 겹쳐가지고 7월 칠성 무렵과 이 얘기 했었는데, 정말 숙제 내드린 대로 까치 정수리를 유심히 보면서 다니셨다니. 너무 반갑네요.
0: 그러네요.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김신지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게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올해 유난히 맛있다는 제철 무화과 즐기기.
0: 무화과가 유난히 맛있대요.
1: 올해가 이제 폭염 속에서 농작물 관리가 쉽지 않았던 여름이긴 했는데 네. 그 더위 덕분에 잘 자라고 당도까지 높아진 과일이 있으니 그게 바로 무화과라고 해요.
0: 아, 그래요.
1: 네, 늦여름부터 이 무화과가 제철을 맞이해서 9월까지 우리가 제철이라고 하죠. 근데 올해는 일조량이 충분한 데다가 그래도 한여름 동안에는 비가 적게 내려서 열매 색이 고르게 나오고 당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무화과라는 한자 그 뜻을 그냥 유추해 보면 되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0: 얼마 전에 또 저희가 이 얘기를 다뤄봤거든요.
1: 아, 이거 이미 예습을 하셨네요. 네. 맞아요.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한자 뜻인데 네.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꽃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 얘기도 하셨겠죠?
0: 그럼요. 그래도 다시 들으면 좋아요.
1: 맞아요. 우리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우리 빵그리들 들어주세요. 그래서 동그란 열매 반으로 잘라보면 안쪽에 빨간 과육하고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수백 개의 작은 꽃들이죠. 그래서 꽃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독특한 구조를 식물학적으로는 시코늄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이렇게 전문 용어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네. 우리가 이 안쪽으로 피어난 꽃을 먹는 과일이 무화과라고 생각하면은 왠지 낭만적인 것
0: 그러니까,
1: 같은
0: 난 느낌. 꽃을 먹고 있어.
1: 맞아요. 꽃을 먹고 꽃처럼 예쁘시고 이러면 좋겠죠.
0: 네.
1: 근데 무화과가 수확 이후에 빠르게 무르는 과일이어서 이 완숙한 상태에서는 상온에서는 그냥 하루 이틀 정도밖에 보관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뜻하는 바는 제철일 때 재빨리 먹어야 된다.
0: 맞아요.
1: 아니겠습니까?
0: 맞아요.
1: 그래서 무화과가 요즘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을까 근래에 이 생각을 하고 이게 찾아보았더니 이게 원래 보관성이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산지에서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었는데 지금은 시설 재배도 하고 냉장 유통도 하고 또 유통망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많이들 주변에서도 농장에서 직거래해서 드시거든요.
0: 그쵸.
1: 그런 식으로 신선하고 맛있는 무화과를 만날 수 있어서라고 해요. 또 오늘부터 6일까지 무화과 전국 최대 주산지인 전남 영암에서 무화과 축제도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근처에 사시는 분이나 또 가실

0: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무화과가 제철일 때 영암으로 여행을 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현지에 직접 가서 먹는 게 아무래도 제일 맛있겠죠.
0: 맞아요. 네. 사실 저도 그 농부의 자식으로서 말하자면 나무에서 따자마자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1: 특히나 무화과가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관이 어려우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송을 시켰다. 오래 보관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먹기 직전에 세척하시는 거예요.
1: 아, 직전?
0: 네. 물이 묻으면 아무래도 물이 닿는 순간부터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시지 말고 먹기 직전에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야 하는데 보관할 때도 꼭지가 아래로 향하게 세워두시면 과즙이 빠져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씻을 때도 그 부분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면서 네.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1: 꼭지는 아래로.
0: 네. 그리고 무화과가 본격 출하되기 시작하면 일단 카페나 빵집 유리창에 반가운 소식이 붙죠. 뭐 무화과 케이크 출시, 뭐 무화과 타르트 출시 이러면서 뭐 티라미수 빙수 등 특별한 이 무화과 디저트들 만날 수 있는 때가 또 9월이기도 한데요. 뭐 내가 직접 배송해서 이렇게 먹는 거는 관리도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도 충분히 있을 테니까 무화과 디저트 파는 카페도 들러보시고 또 만날 예정인 분들에게 무화과 디저트 선물하는 것도 제철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조심스러운 게 이 무화과가 약간의 호불호가 많이 좀 갈리는 맞아요. 과일 중에 하나예요.
0: 맞아요.
1: 무슨 맛으로 먹냐 이런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뜻 손이 안 가고 이 식감도 뭔가 좀 물컹물컹하니 이상한 것 같고 껍질도 먹어야 한다니 그것도 좀 이상하고.
0: 맞아요. 네. 근데 아마 우리 다른 많은 식재료와 그렇듯이 최상의 상태로 맛을 봤을 때는 좋아할 기억이 생겼을 텐데 조금 무르기 시작했거나 혹은 덜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이런 기억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가장 간단히 먹는 레시피는 무화과를 한 4등분에서 6등분 정도 하신 다음에 크림치즈를 토핑처럼 올리고 위에 이렇게 꿀을 한번 뿌려서 먹으면 훌륭한 디저트가 되기도 하고 또 와인 안주로도 많이들 선호하시는 방식이어서 이렇게 먹어보시는 거. 크림치즈랑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1: 네.
0: 그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1: 네. 이렇게 맛있는 무화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무화과 정말 먹고 싶네요. 오늘 점심은 저도 무화과 케이크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0: 좋습니다.
1: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사 오노가 불렀어요. 샐러드 드플입니다.

0: 리사 언어의 살라드 드 프리 듣고 오셨는데요. 이 곡의 제목이 사실 샐러드 프루트, 그러니까 과일 샐러드예요. 너무 귀엽죠?
1: 그리고 너무 이 제목에 딱 맞는 상큼한 음악이어서 약간
0: 그쵸?
1: 무화과 뒤에 붙여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0: 너무 잘 어울렸어요. 네, 평일의 발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무화과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야기도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어른들의 2학기 시작. 9월에는 작은 배움을 실천해 보기.
0: 아, 또 갑자기 머리가 아파질 것 같은데요.
1: 아, 근데 방금 그 노래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불어 되게 외우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배우기가. 근데 불어 단어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0: 맞아요.
1: 식으로 이미 국내에 상륙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불어 배워보는 것도 지금 요 작은 배움에 해당할 것 같거든요. 영디에게 문턱을 낮추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 네.
1: 일단 9월이 되면 뭔가 올해 본격적인 2학기가 시작된 기분이잖아요.
0: 맞아요.
1: 학교가 개학, 개강을 하기도 하고 또 서점가에도 가을맞이 새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는데 한번 우리도, 어른인 우리도 9월을 새롭게 배우는 달로 삼아보면 어떨까 하고 가지고 왔어요. 어른이 된 뒤에 배움은 일단 재밌는 이유가 성적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요.
0: 그쵸.
1: 되게 순수하게 나의 호기심, 흥미를 따라가는 공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격증 따기 위해서나 이직이나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호기심을, 흥미를 채워주는 즐거운 공부 주제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뭐 거창하게 뭐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겠다, 새로운 운동을 배워보겠다, 이 정도가 아니어도 호기심을 좀 초점을 맞춰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무화과도 하나의 예시겠죠? 만일에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무화과를 사면서 근데 무화과는 뭐 무슨 뜻이야? 무화과는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들어온 거야? 이런 게 궁금해지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흘려보낸단
0: 그쵸.
1: 말이에요. 근데 한번 무화과의 모든 것에 대해 찾아보는 거. 근데 요즘은 또 AI 때문에 너무나 이런 공부를
0: 쉽게 할
1: 지식을
0: 수 있죠.
1: 접하기가 쉬워져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뭐 캠핑을 가서 밤하늘의 별자리가 궁금해졌다. 이달에는 그럼 가을 밤하늘 별자리를 내가 한번 알아봐야지 생각을 하신다든지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는데 커피가 유난히 입맛에 맞아서 반가웠다 한다면 커피 원두 산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신다든지 혹은 자주 걷는 동네 산책로에 나무 이름을 서너 가지 정도만 익혀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 일상의 관심사와 연결해서 9월에는 작은 배움을 한번 실천해보자 하는 게 취지입니다.
0: 맞아요. 사실 이제 어른이 되면은 뭔가 새롭게 배우는 거 자체가 어렵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1: 맞아요.
0: 그 배우는 거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고 거기에서 행복을 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뭐 거창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냥 내가 일상에서 이번 주에 했던 경험이나 혹은 들었던 말, 보게 된 거, 이런 거에서 한 걸음만 더 우리
0: 맞아요.
1: 디깅한다고 해야죠. 한 삽을 좀 떠서 아래로
0: 그쵸.
1: 들어가 보면은, 무화과의 세계가 이렇게 넓은 것이었어. 라든지, 가을밤 별자리가 커다랗게 보이는 별자리 두 개가 저런 거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저도 한번 굳이 추가를 한번 해보자면
1: 굳이?
0: 최근에 영화 오디세이를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후속에 대한 뭐 이야기를 찾는다든지 이런 공부를
1: 맞아요.
0: 좀 해봐야겠다고 일단 생각은 해놨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실천해볼게요.
1: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또 우리 아까는 AI 얘기했지만 너튜브 영상에 너무 좋은 게 많아요.
0: 그렇죠.
1: 오디세이는 지금 이미 다양한 분들이 또 이야기해 두기도 했고 뭐 별자리나 모아 같은 것들도 영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또 많으니까
0: 그렇죠.
1: 이렇게 그냥 귀에 꽂고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도파민을 또 분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1: 이걸 순수한 도파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뭐 이런 걸 알아뒀다가 어디에 쓰지? 근데 이런 바로 쓸모없음 속에서 나오는 쾌감이 뇌의 피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너무 쓸모를 따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

0: 나는 좀 우리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아 진짜 너무 재밌는 정보를 이번에 알게 됐어 하는 즐거움이 있는 정도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얼핏 쓸모없어 보이는 공부지만 이게 또 우리 뇌에도 꽤 좋은 자극이 된다 하거든요. 일단 호기심이 들었다 하는 순간 뇌가 학습할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걸 알아가는 건 세상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하잖아요. 우리 이 시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 접하는 것처럼 이미 있던 밤하늘이나 과일이나 나무들이지만 내가 이제 알아보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해상도가 높아지는 일이기도 하겠죠.
1: 네.
0: 그래서 9월 한 달 보내는 동안 우리 빵그리 분들 이런 질문을 한번 품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내가 궁금해하는 게 뭘까? 요 질문 하나를 붙잡고 나의 호기심 레이더에 걸리는 것이 등장하면은 한번 이달의 배움. 이달의 새로움으로 삼고 익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아, 우리가 참 어릴 때는 호기심이 넘치잖아요.
0: 맞아요.
1: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0: 엄청 귀찮게 부모님한테 근데 왜
1: 맞아요.
0: 그래? 왜?
1: 이게
0: 왜?
1: 뭐야?
0: 왜?
1: 뭔데? 그래서. 왜? 왜? 저도 그래서 부모님이 좀 귀찮아하고 그랬던 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0: 맞아요.
1: 참 요즘은 호기심도 없고 그냥. 흥미 생기는 것도 없고 슬퍼지네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0: 할 수 있습니다.
1: 네. 9월 한 달은 호기심의 달로 정하고 한번
0: 좋습니다.
1: 뭐든지 알아보는 걸로 우리 같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죠. 자, 아쉽지만 작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다음 주에 다시 봬요.
0: 뭐 배워왔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가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한스밴드의 호기심이에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글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요.
1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신하영님. 이직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이직한 회사는 출근 시간이 8시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덕분에 영디랑 만나게 됐지만 출근 시간이 빠르다 보니 지난 한 달 동안 긴장도 많이 하고 잠을 깊게 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견뎌내고 있는 저를 응원해줘야겠죠? 노래는 요즘 제 일상을 노래해주는 것 같은 곡 데이식스의 꿈의 버스 예약합니다 하셨네요. 오, 맞아요. 이직하고 그 적응하는 기간이 정말 힘들죠. 일뿐만이 아니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니까요. 저도 이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프로그램을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동안 잠도 깊게 못 자게 되고 또 그 사람들과 친해지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한 달 잘 버텨내셨으니 앞으로도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의 새로운 직장에서의 생활도 파이팅 응원할게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으로는 데이식스의 꿈의 버스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든 빵그리분들 응원하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 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CD를 굽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손 손. 모르는 사람 있어요. 특히 요즘 20대들에겐 이 말이 생소하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네요. CD를 어디에 구워요? 프라이팬? 아니 근데 왜 구워요? 구워서 먹을 거예요?

CD 후화에대 한때 정말 흔하게 쓰던 표현인데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빈 CD에 음악 등의 파일을 옮겨 담는 걸 말합니다. 파일을 담을 때 레이저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굽는다라는 표현을 했다네요. 예전에는 직접 구운 CD를 선물하는 낭만도 있었는데 굿모닝 가족들 중에 CD 좀 구워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어떤 노래를 담아서 어떤 누구에게 선물을 해주셨나요? 좋았던 옛 기억들을 떠올리는 건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추억이라도 지글지글 함께 구워보자고요.

0: 0020번님이 진짜 혜성처럼 등장해서 TV 라디오 길거리에 이 노래만 나왔던 그 시기 온도 습도까지 기억나게 하는 노래예요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길거리 많이 나왔어. 태희의 사랑은 점점점 향기를 남기고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아 이게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한 CD를 굽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아마 이 향기를 남기고 제가 이제 데뷔를 했을 때가 그 온라인 인터넷으로 음원을 다운받으면은 음원 정산이 아직 공식화가 안 돼 있을 때예요. 그래서 테이라는 가수가 사실상 오프라인 판매도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앨범 판매도 약간 줄어들고 온라인 다운로드는 많은데 그거는 정산이 안 되고 그래서 약간 수익적으로는 피해를 많이 봤던 예, 그건 뭐 어차피 신인이라 저랑 상관없이 저희 회사 제작진이 예, 많이 좀 퉁퉁거렸던 시대의 신인 가수였습니다. 제가 기억들 많이 하고 계시네요. 지금 추억 속으로 많이 들어가 계신데 김정현님이 사형남 들으니까 도토리 충전해야 할 것 같아요. 예, 도토리 진짜 많이 팔렸죠. 유혜리님이 저는 CD 굽는 것도 알지만 라디오에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테이프에 녹음하던 시절도 겪었지요. 아 이게 이제 그 전 세대 제가 중학교 때 정도 예, 제 생일 선물로 라디오에서 좋은 노래 나온 거 이렇게 녹음 쫙 하고 거기에 플러스 자기 목소리도 이렇게 DJ처럼 녹음해서 받은 생일 선물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 잘 지내려나? 잘 살고 있니? 어 이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야. 오래됐다. 추억. 아,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죠?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오고 쌓아왔던 이야기들이 꺼내어서 다시 딱 봤을 때 예쁘게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거나 예쁘게 또 편집이 되어 있는 뭐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네요. 자, 목요일 아침 약간 피곤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분 좋게 낭만 있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재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연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4부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아깨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성 발라드의 계보를 잇는 아티스트 소수빈 씨가 나와주십니다. 아침에 또 라이브 들려주신다고 해요. 오랜만에 또 수빈 씨 아침에 만날 수 있게 됐네요. 기대해 주시고요. 8시부터는 보이는 라디오 오픈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과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를 통해서 눈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SK케미칼, 음주유엔 팀앱대리, 노무법인 폐,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베스트슬립, 와이즈플래닛 컴퍼니,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도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0: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7시 11분 14초 5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초가을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 아침. 굿모닝.
1: 굿모닝.
2: 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1.4도로 9월 초 이맘때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서울입니다. 부산, 제주 등 일부 남부지방 제외하고는 오늘 아침 열대야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당분간 동풍이 불어오면서 서쪽 지역은 맑고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습도가 낮아서 체감 더위가 한결 덜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전주, 부산 모두 31도, 광주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에 동풍이 직접 닿는 동해안, 제주도로는 이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이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도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최고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요란하게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빠밤빠밤빠밤.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이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 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소리 들으시고 어떤 작품인지 그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신의 영역 뽑아야죠. 스피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요리맨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등장 인물 맞히기 아닙니다. 오늘은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자, 민경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내가 원래 새끼 중에 두 끼는 고기를 먹어요.
2: 으이, 남조선. 후라이까지 마라.
1: 후라이까지 마? 뭐 뻥치지 마 그런 말인가?
2: 뻥치지 마? 뭐 후라이까지 마 그런 말인가?
3: 예, 같은 말입니다.
1: 외박이네요.
4: 밖에서 자고 온 건 아니니 외박은 아니디.
1: 밖에서 날 새고 들어오면 그게 외박이에요. 넘지 말아줄래요? 거기가 38선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선 넘지 말자고요. 이정엽 씨도 원하는 바잖아. 금발 봤어.
4: 화난 거요?
1: 아니요, 내가 왜?
4: 화난 거 아니면
1: 아니라고요.
4: 그 칼 좀 내려놓고 얘기하면 안 될까?
0: 야, 풋풋하다, 풋풋해. 자, 많이들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 신의 영역은 문자가 제일 빨랐습니다. 문자번호 5747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신의 영역은 쉽지 않죠? 예, 하지만 선착순이 아닌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다섯 분 뽑아서 선물 드릴 건데 노래 한 곡 띄워드릴 동안 작품의 제목 계속 보내주십시오. 선물은 망고 스무디 준비하겠습니다. 힌트 드릴까요? 이 드라마 속 두 주인공, 그렇죠, 현실에서도 해피엔딩이 이어졌습니다. 현빈, 손예진, 연예계 대표하는 인꼬 부부가 됐죠. 어떤 드라마인지 아시죠? 자, 정답 여러분들 보내주십시오. 이 드라마의 OST 듣고 오겠습니다. 크러쉬, 둘만의 세상으로 가.

0: 크러쉬 둘만의 세상으로 가 듣고 왔습니다. 와, 이 작품의 뮤지컬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넘버를 저랑 이제 상대 배역이랑 불러가지고 저는 그 추억에 또 들어갔네요. 로테이션 퀴즈. 오늘 명장면을 듣고 작품 제목을 맞히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답 발표할게요. 예, 맞아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외박이네요.
2: 밖에서 자고 온 건 아니니 외박은 아니디.
1: 밖에서 날 새고 들어오면 그게 외박이에요. 넘지 말아줄래요? 거기가 38선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선 넘지 말자고요. 이정혁 씨도 원하는 바잖아. 금발 봤어.
0: 진짜 풋풋해. 이렇게 이제 연기하시다가 실제로 이제 이어지신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생각하면 더 애틋하고 더 기분 좋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자,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김민정님, 사랑의 불시착 틈만 나면 에 현빈 씨 나온 거 봤는데 거리를 지나가던 초딩들이 현빈 씨만 못 알아보더라고요. 심지어 유재석 씨랑 사진 찍는다고 해서 현빈 씨가 사진 찍어줬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 아이들 모를 수 있지. 1046번님이 현빈 손예진의 사랑의 불시착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 2 9월 9일에 방영한다네요. 기대 가득하셨는데 현빈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죠? 예. 제가 시즌 1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시즌 2 바로 이렇게 나와주니까 참 기분 좋습니다. 기대를 저도 하고 있어요. 같이 봐요.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망고 스무디 보내드립니다. 내일은 로테이션 퀴즈 대신에 예. 맞아요. 금요일이라서 불금엔 모닝 나이트 있는 날이에요. 기억하시죠? 내일은 더 즐겨주세요.
3: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베개에서 떠나죠.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점호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Boom, boom, bo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0378번님의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충주에서 백제시대 때 사용한 나무 물탱크 발굴된 거 봄. 무려 1600년 전에 사용한 건데 썩지 않고 온전한 형태로 발굴이 됐대요. 너무 신기해요. 보니까 크기도 가로 세로 7m이고 깊이가 1.8m입니다. 엄청 커요, 탱크가. 나무 표면으로 결까지 또렷하게 다 살아있습니다. 1600년이 지났는데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그때 이제 과학 기술력이 대단한 것이 또 느껴집니다. 와, 비법을 알고 싶다. 0378번님 라볶이 맛 라면 드립니다. 7121번님 배우 지혜은 씨랑 댄서 바타 씨가 결혼한다는 거 봄.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까지 하다니 대박이에요. 그러니까요, 올해 12월 12일에 또식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발표하자마자 또 기분 좋은 소식까지 이어지니까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축복합니다. 칠하나 이하나버님 국수맛 라면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좋은 사연들 많은데 박정현 달아요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박정현 달아요 듣고 오셨습니다. 아, 달달해.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9008번님이 드라마 연애박사 예고편 봄? 고 안판석 감독의 유작인데요. 배우 추영우, 김소연씨가 주연이더라고요. 10월 5일에 첫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꼭 챙겨보려고요 하셨습니다. 아, 고 안판석 이제 감독님은 드라마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 밀회 등을 연출한 드라마의 거장이시잖아요. 지난달 투병 끝에 별세를 하셨는데 마지막 유작이 이 연애 박사입니다. 다음 달에 첫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다음 달까지 어떻게 기다릴지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이 감독님의 작품을 꼭 챙겨보겠습니다. 9008번님 바나나 맛 과자 드립니다. 2433번님 비긴 어게인의 테이, 정은지, 소수빈, 태현 나온 거 봄? 특히 테이랑 정은지가 부른 흰수염 고래 진한 여운이 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공개가 됐죠. 비긴 어게인의 저랑 정은지 씨랑 소수빈 씨랑 또 투바투의 태현 씨가 나왔는데 아직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한 주 한 주 새로운 넘버들이 공개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랑 또 이 중에 한 분이 듀엣을 했거든요. 요것도 이제 CD 많이 굽던 시절에 노래를 한번 불렀는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이따 수빈 씨 나오니까 또 더 반갑게 맞이할게요. 2433번님 초코볼 드립니다. 이제 뿐만이 아니고 저 이제 더 리슨이라는 프로그램에도 합류를 하게 돼서 어제 이제 대전에서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올라왔어. 아, 예, 너무 힘든데 어제 대전에 계셨던 분들 잘 듣고 계신가요? 듣고 있다는 분들 많아가지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간식 맛있게 드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7: 와, 테디 진짜 열일하셨어요.
6: 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7: 아, 네. 그래도 노래하는 프로 많이 나오는 게 제일 좋죠.
6: 아, 그래요?
7: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고 있어서 밀리는 곳들 보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사고로 두 개 차로가 막히면서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지금 막 여기 사고 처리가 끝났는데요. 그래도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아직은 50분 걸리면서 평소보다 강서구 통과하는데 많이 밀리니까 참고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한강 철교 일대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좀 더 걸리면서 밀려 있습니다. 반대강 서쪽으로 두길다 구리암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고요. 내부순환로는 양방향 홍은동 일대로 속도 내려갑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강일 부근에 화물차 관련 사고 있는데요. 1차로와 4차로에서 처리하면서 일대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서영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서영 리포터는 어렸을 때 CD 구워본 적 있어요?
1: 전 진짜 많이 구웠죠.
0: 아, 진짜?
1: 왜냐면 저는 초중고등학교 다 방송부를 했기 때문에 이 점심시간에 나름 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네, CD를 진짜 많이 구웠었어요.
0: 방송부도 멋있다. 낭만있다.
1: 너무 좋았죠.
0: 아, 거기 로맨스도 많던데. 어떤 장르의 노래 주로 구웠어요?
1: 저희는 이제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뭐 그때는 G.O.D, 핑클, 신화, 잭스키스 이런 또 팬분들의 요청에 신청곡들도 많이 들어드렸고
0: 1세대 아이돌.
1: 네, 뭐 박화요비, 박효신 이런 또 발라드도 진짜 많이 들어드렸어요.
0: 또 1세대 R&B. 아, 1세대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1: 아, 제 나이가. 네.
0: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KR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9월부터는요, 음식점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비싸게 받다가 적발이 되면 처음이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0: 어, 처음 적발지도 바로 이제 영업 정지를 때리는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기존에는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아도 표시된 가격보다 또 비싸게 받아도 처음 적발이 되면요, 시정 명령에 그쳤는데요. 앞으로는 첫 적발부터 영업 정지 5일 처분을 받습니다.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면서 이 처분을 강화한 건데요. 1차에 이어서 2차 적발 시에는 영업 정지 10일, 3차 적발 시에는 20일로 처분 기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0: 네, 대부분의 음식점에는 뭐 가격 공시가 되어 있는데 아닌 곳 몇 곳이 이렇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게 기본 중의 기본인데 가격 표시하는 거 꼭 지키길 바랍니다.
1: 네, 한편 자영업자들의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함께 시행이 된다고 해요. 우선 영업자가 허가나 등록,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는 기존에는 관련 서류 원본을 첨부를 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원본 제출 의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또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했던 의무와 함께 이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0: 네, 가게 운영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9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낮 시간대에 스마트 가전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새로운 캐시백 제도가 시작됩니다.
0: 어떤 제도인 거예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1: 네, 한국전력이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와 손을 잡고 스마트 가전 캐시백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9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가전제품을 사용하면 이 전력 사용량 1kW시당 100원의 캐시백이 적립이 됩니다. 시간당 최대 300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0: 어떤 가전제품이든 상관이 없는 건가요?
1: 네, 그건 아니고요. 대상 가전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등 4종입니다. 이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요, 먼저 한전의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에 가입을 한 뒤에 삼성전자 스마트싱스나 LG전자 싱큐 앱에서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두 회사 제품을 모두 보유를 하셨다면 각 앱에서 따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적립된 캐시백은 기존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과 합산이 돼서요, 다음 달 전기 요금에서 차감이 된다고 해요.
0: 야, 근데 왜 하필 주말이나 공휴일 낮 시간대예요?
1: 네, 이 봄 가을철에는요, 주말이 공휴일 낮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지면서 전기가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좀 유도를 해서 전력 수요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겁니다. 또 한국전력은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노트북과 공기청정기, 커피 기프티콘 등 경품을 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0: 라고 하니까요. 해당 가전제품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겠죠?
1: 네. 이번 주에 빨래 돌릴 일 있으세요? 주말 낮 시간대로 살짝 미뤄서 알뜰하게 캐시백 받아보세요.
0: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디, 네. 요즘 남대문 시장이 이 새로운 핫플로 떠오르고 있는 거 아시나요?
1: 남대문 시장이 핫해졌어요? 왜요?
0: 네, 원래 이 남대문 시장 하면 부모님 세대가 장을 보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기념품을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최근에는 2030 세대가 그릇부터 액세서리, 사우나 용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사기 위해 남대문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그릇 상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 부부가 주요 고객이었다면 요즘은 자취방에 놓을 접시나 홈카페용 컵을 사려는 젊은 소비자들이 늘었다고 해요.
1: 아하, 이게 또 주거 문화가 바뀌니까. 아, 사우나 용품은 왜 인기죠?
0: 네, 이 목욕 수건이나 비누 같은 이른바 사우나템을 쇼핑하는 젊은 방문객이 늘고 있다고 해요. SNS를 보면요, 남대문 목욕 용품 추천 사우나템 쇼핑 리스트 같은 콘텐츠가 올라오면서 직접 구매한 후기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남대문 시장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을 직접 비교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을 발견하는 경험 소비의 공간을 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 맞아요. 이게 생각지도 못한 물건 하나씩 사들고는 재미가 또 시장의 매력이잖아요. 남대문 시장. 저도 오랜만에 가보고 싶네요.
0: 네, 5323번님이 빨래 모아놨다가 주말이랑 공휴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돌려야겠네요. 캐시백 적립 야무지게 해야지.
1: 잘하셨어요. 김지현님이 주말낮 캐시백 너무 좋은데요. 이번 주 일요일에 무조건 빨래해야겠어요. 다 이렇게 또 알뜰하게 깨알 정보들 이용하시는 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
0: 네, 4321번님은 저도 남대문 시장에서 친구 때밀이 수건 사줬는데 써보더니 너무 좋다고 전화 왔어요.
1: 이야, 친구 때밀이 선물 받으면은 기분 이상할 것 같은데. 나한테 왜 주지? 이러면서.
0: 냄새 나나?
1: 어쨌든 뭐 기분 좋다고 전화했다니 다행입니다. 깨알뉴스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의 쇼퍼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듣고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뻔뻔한 퀴즈. 도전할까 말까 망설이세요? 그러지 말고 일단 신청해 보시죠.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립니다.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에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리고요,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신청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연애 7년 결혼 4년째에 아기가 찾아왔어요. 임신한 이래로 매일 아침 블루베리 주스를 갈아주는 스윗한 남편을 위해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싶어요. 반반한 퀴즈에 신청합니다. 돌핀 아빠 화이팅! 하시면서 아내분이 신청해 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럼 남편분 만나볼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넘고 치킨을 갖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아, 두 분 다 계시구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35살 김병화입니다.
0: 아, 병화님 일단 아기가 또 찾아온 거 축하드립니다. 아.
1: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아침마다 블루베리 주스를 이제 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1: 예, 맞습니다.
0: 스윗하셔라, 스윗하셔. 뭐 특별한 레시피가 있나요?
1: 네, 이게 비율이 있는데 블루베리와 요거트, 견과류 그리고 버터까지 함께 갈아줘야 됩니다.
0: 아, 어유, 정성이 가득한데요. 야,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임신 시작하고?
1: 임신 알게 되고 나서부터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0: 야, 대단하네요. 잠깐만, 근데 돌핀 아빠 화이팅하는 거 보니까 태명이 돌핀인가 봐요?
1: 예, 맞아요.
0: 어, 왜 돌핀이 됐어요?
1: 제가 원래 꿈을 안 꾸는데 어느 날 제가 꿈속에 돌고래가 나와서 저랑 포옹을 하더라고요.
0: 어머, 어머, 어머, 야, 갑자기?
1: 그래서 저는... 네, 저는 그래서 그냥 길몽인가 싶어서 로또 한 장 사야지 했는데 아내가 예. 그날 임신 확인을 해가지고
0: 세상에 아빠가 태몽을 꾸셨구나. 와, 돌고래를 껴안는 태몽은 처음 들어봤어.
1: 네, 오. 저희도 좀 처음이어서 조금 신기했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야, 돌핀이가 보통 아이가 아닐 것 같아.
1: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아, 에너지도 느껴지고 설렘도 느껴지는데, 자 이제 반반한 퀴즈 풀어봐야 되는데 어때요? 풀어보셨나요? 반반한 퀴즈 평소에?
1: 네, 아침에 그 아내 회사 데려다 줄 때 네. 같이 푸는데 요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0: 아, 오늘 보니까 난이도가 오늘도 비슷합니다. 오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해봐야죠. 하실 수 있죠?
1: 네, 할 수 있습니다.
0: 그럼요. 지금 돌고래 끌어안는 아빠인데 지금 다 할 수 있지.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아내분도 같이 할까요? 하나, 둘, 셋!
2: 화이팅!
0: 아, 에너지 좋다. 에너지 좋다. 자, 갑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은 행운의 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좋아요.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9 나누기 3은?
1: 3.
0: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한 번만 내 맘을 들어줘.
1: 클래식 더 스카이.

0: 성어예요. 비할 데 없이 변화가 많거나 심함. 변화?
1: 무쌍.
0: 잠을 영어로 하면?
1: 슬립.
0: 한정서. 너나 좋아. 싫어. 이 대사가 나온 권상우, 최지우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1: 천국의 계단.
0: 반딧불 축제가 열리는 전북 특별자치도의 구는?
1: 전라북도.
0: 아니야, 군, 군.
1: 영암?
0: 아니에요.
1: 영월?
0: 아니야.
1: 패스.
0: 아, 영국의 작가 제인 오스틴이 쓴 소설책의 제목, 오만과?
1: 편견.
0: 거대한 목마를 이용해서 성 안으로 들어간 작전을 유명한 그리스 신화 속 전쟁은?
1: 트로이 전쟁.
0: 속담, 양반은 물에 빠져도 이것은 안 한다 해서 이것은?
1: 패스.
0: 아, 대청봉은 어떤 산의 최고봉일까요? 산, 산. 아무 산이나 빨리.
1: 산.
0: 아니야.
1: 한라산.
0: 아니야.
1: 또 유명한 산.
0: 아니야. 또 유명한 산. 강원도에 있는 거. 설.
1: 태백산.
0: 설, 설. 아,
1: 아, 아. 설악산.
0: 아, 맞아. 요. 설악산까지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어우, 문제 너무 잘 푸시는데. 10문제 중에 무려 8문제 맞히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을 골랐을 때 획득하셨습니다. 어우, 뭐 오, 거의 이게 취향만 잘 맞으면 만점도 나올 뻔했어요. 야, 아쉽다, 아쉽다. 반딧불 축제가 열리는 전북 특별자치도의 군은 무주군이었습니다. 무주군.
1: 아, 무주.
0: 아, 무주가 생각이 안 났죠. 속담,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은 안 한다였어요. 아유, 속담 저도 이제 생소하긴 한데. 자, 그래도 너무 잘 풀어주셨고, 우리 돌핀이 아빠 멋집니다. 병원님.
1: 네.
0: 자, 전혜영님이 돌핀이가 정답의 기운을 몰고 왔네요. 축하해요 하시면서 모두들 축하를 해주고 계신데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예, 끝으로 한마디 하실까요?
1: 일단 너무 사랑스러운 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저희 아이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요즘에 너무 임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말 해주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아내분도 뭐 한마디 할까요 그러면?
2: 사랑해.
0: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병원님.
1: 예.
0: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아이 또 순산하게 되면 연락 주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0: 네, 보내드려요. 안녕.
1: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발한 퀴즈에 나왔던 설악산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릴게요. 설악산의 대표적인 명소인 이 바위는요, 마치 병풍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화강암 바위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강원도보다 경상도에 있을 것 같은 이 바위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요,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객관식으로. 예. 1번 울산바위, 2번 안산바위, 3번 논산바위. 아, 이름 어려운데. 이 중에 근데 하나의 지역만 경상도입니다. 예, 제 고향이기도 하고.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랄라 세션의 러브 픽션 듣고 올게요.

0: 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설악산에 있는 유명한 바위 정답은 바로 1번 울산바위였습니다. 이유리님이 1번 울산바위 10년 전에 갔었는데 오랜만에 설악산 가고 싶네요. 이제 가을이니까 단풍 보러 가볼래요. 그러니까요. 단풍이 시작이 되긴 했대요. 부분적이지만. 9400번님이 정답 울산바위 고등학교 수학여행 간 게 생각나요 하셨는데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꿀스틱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예능 플레이리스트 109의 이석훈, 이희준, 딘딘 씨가 함께 부른 109 들으시고 선부로 돌아올 건데 울산바위 왜 설악산인지 아세요? 아 이게 금강산에 다 멋진 바위들 모여라 했는데 울산에 있는 이 바위가 길을 몰랐어. 그래서 가다가 도착한 곳이 설악산이란 거 알고 어? 여기 금강산이 아니네? 그래서 금강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미 마감됐습니다 해서 거기 머물렀대요. 그래서 금강산 바위들은 다 이름이 멋지게 있는데 설악산에는 여기 이번에 뭐야 이거? 울산바위래. 그래서 울산바위도 됐어. 어, 진짜예요? 네, 유래가 그렇습니다. 재밌죠?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작가 카미는 노벨문학상을 받았을 때 어릴 적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다음으로 생각난 사람이

0: 그 선생님의 이름은 제르맹. 초등학교를 마치고 돈벌이를 해야 하는 카미의 집에 찾아가 중학교 장학생 시험 공부를 시켜주겠다며 우린 그 수업료도 없다는 할머니에게 영리한 카미가 이미 다 냈다고 공짜로 가르쳐준 선생님. 그 뜨거운 편지를 배우 베네딕트 컴버베치가 낭독하는 영상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안양에 살고 있는 박서현이라고 합니다. 네, 혼자 산 지 좀 오래됐어요. 저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외롭지는 않습니다. 렉돌이에요. 열무입니다. 완전 주인 바라기 개냥이어서 가면 항상 멍멍이처럼 마중 나와 있고 말도 많고 애교 만땅입니다. 열무야, 아프면 좀 티 좀 내줬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괜찮으니까 아프면 티만 좀 내줘. 친동생이 저 힘들 때마다 너무 힘도

많이 돼주고 제 친구 같은 동생이어서 도현아 너무너무 고맙고 좋은 언니가 돼주고 싶은데 참 항상 모자란 것 같아서 미안해. 그래도 앞으로 같이 또 친구처럼 잘 지내보자. 오늘의 다짐, 저희 에어컨이 어제 고장나고 저번주 토요일에도 고장났어요. 오늘은 꼭 잘 버텨주길 바라며 오늘 업무에도 무사히 업무가 지나갈 수 있길 바라고 전철 지연 없이 무사하게 집에 잘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0: 살고 있는 박서연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됐습니다. 고양이 사랑을 잔뜩 해주셨어요. 그냥이 저는 고양이가 이제 제 취향입니다만 사람이든 동물이든 곁에 이렇게 막 이렇게 붙어서 엉기고 살아야지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양이 중에 그러지 않은 고양이도 많잖아요. 너무 나 삐져요. 그래서 나는 고양이한테 삐져. 근데 이렇게 주인 바라기 고양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 같아도 예뻐할 것 같아요. 동생분과도 이제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인 것 같은데 아 누구든 이렇게 가까이 지내시는 걸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서연님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릴 거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오픈을 했습니다. 보이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과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보이는 라디오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성대모사를 어지간히 잘하죠.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0: 네. 모기 성대모사.
1: 어제 주변 분들한테 연락이 좀 왔어요.
0: 아, 그래요?
1: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
0: 주변인이 네. 그렇게 들을 정도니까 우리 네. 청취자분들도 난리였는데 이런 문자가 도착했거든요.
1: 뭐예요?
0: 조성남 님이 네. 모기라니 제작진들아. 휘준 아나운서 어지간히 부려 먹어라.
1: 그러니까.
0: 뭐 연구 중인 성대모사 있으면 미리 언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1: 약간 요즘에 그 지드래곤 씨가 거제 야호를 하는 게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0: 또 조롱웅에 일조하시려고
1: 네,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0: 해봐요. 지금까지의 버전.
1: 지금까지 버전?
0: 예.
1: 그새야 허.
0: 잘.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1: 그새야 허.
0: 그새야 허.
1: 그새야 허.
0: 하는 게 전 처음 해봤는데 괜찮.
1: 그새야 허.
0: 그냥 되네. 예. 그새야 허.
1: 그새야 허. 요즘에 그 직업병이 아나운서들이 보면 맞춤법 지적하는 게 직업병인데 네. 저는 이거 한 이후로는 성대모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0: 그렇지.
1: 직업병이 생겼어. 됐다. 저건 따라 할 수 있겠다.
0: 이제 본업이 아나운서가 아니라
1: 이게 맞아?
0: 굿모닝 FM 가족이 된 거죠.
1: 아 그래요?
0: 예.
1: 아 이게 맞아?
0: 이게 맞죠. 얼마나 많이 사랑해 줘요.
1: 이게 맞아요 여러분?
0: 얼마나 많이 사랑해 줍니까? 자 휘드래곤과 예. 함께
1: 끄세요.
0: 언어 유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목요일은 여러분 복습하는 날이죠. 잘 기억하고 계신지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퀴즈 내드릴 테니까요. 가볍게 풀어보면서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0: 네, 정답 맞춰주시면 저희가 특급 칭찬 드립니다. 네. 아시죠? 복습 시작해볼까요?
1: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휘준은 1년 만에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가려고 했지만 날씨가 1번 꾸물꾸물해서 결국 가지 않았다. 2번 꾸물꾸물해서 결국 가지 않았다.
0: 아하.
1: 네.
0: 꾸물꾸물과 꾸물꾸물 중에서
1: 네.
0: 약간 행동과 날씨의 차이인데.
1: 그렇죠.
0: 이거 네. 어떻게 이제 해야지 맞는 그렇죠. 건지.
1: 네. 앞에 날씨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0: 그러니까 네. 날씨예요.
1: 날씨입니다.
0: 날씨는 꾸물꾸물일까요? 꾸물꾸물일까요?
1: 보내주세요.
0: 자, 정답 보내 주십시오. 아,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를 옮겨 가지고
1: 네.
0: 실시간으로 제가 체크를 못 해요. 원래 체크를 쫙 하면서 가는데
1: 그게 없구나.
0: 네, 오늘은 네. 우리 특별 초대석 때문에 네네네. 스튜디오 옮겨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1: 얘기 좀 해주세요 작가님들.
0: 예. 네.
1: 뭐 왔어요. 김민정님이 꾸물꾸물 꾸물은 움직이는 거라고 보내주셨고 꾸물파 없나요? 꾸물파? 네, 꾸물파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0: 다행히 정답을 쫙 보내주고 계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반응이 좀 오네요. 어. 오, 왔다 왔다.
0: 오답도 있어, 오답도.
1: 오. 아, 바로 오답이라고 얘기하시네요.
0: 오답도 있고. 예, 뭔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전혜영님은 예. 오답이에요.
1: 그래요. 예.
0: 거의 다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다고.
1: 전혜영님. 자, 정답 갈까요?
0: 정답 가시죠.
1: 네, 정답은 2번. 끄물끄물이 맞습니다. 끄물. 아. 황소연님이 우째요 거제 야호만 생각나요라고.
0: 아 이제 버려요. 그거 빨리 버리시고 아니야. 지금 복습 빨리 참여하셔야 됩니다.
1: 끄머끄머.
0: 예.
1: 아 미안합니다. 아,
0: 이 사람 정말.
1: 끄머끄머.
0: 큰일 났네. 자 빨리 정답.
1: 네 정답 2번. 예. 자 날씨가 활짝 개지 않고 몹시 흐려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꾸물꾸물이라고 정말 그냥 다 많이 쓰는데 몸을 매우 느리게 자꾸 움직이거나 게으르고 굼뜨게 행동하는 모양을 뜻합니다.
0: 예, 꿈틀댈 때 꾸물꾸물.
1: 그렇습니다.
0: 날씨는 날씨. 끄물끄물.
1: 맞아요.
0: 자 맞히신 분들 일로 오세요. 자 특급 칭찬 드립니다. 야! 그건 때린 거잖아요.
1: 아, 아 미안합니다.
0: 정씨 예. 조심히 해주세요.
1: 예 그렇습니다.
0: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1: 네 자 가보겠습니다. 아빠인 호경은 딸 태순이 휘돌이와 헤어지고 엉엉 울자 아주 다정하게 1번 어르고 달랬다. 2번 으르고 달랬다.
0: 네. 에이. 오늘 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다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다정하게가 지금 포인트예요.
1: 맞아요.
0: 다정하게 어르고 달랬다가 맞을까요? 으르고 달랬다가 맞을까요?
1: 보내주세요 여러분.
0: 예, 어르고와 으르고 중에 다정한 표현은 어떤 것인가?
1: 네.
0: 보내주십시오.
1: 지금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네. 노정환님이 으르면 무서워요. 어르고 달래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공부를 완벽하게 하신 분이에요. 아~ 네, 완벽하게 하신 분이고
1: 모범생.
0: 오답은 저희가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오답의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 일부러 네. 오답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맞아요.
0: 난 정답보다 내 이름 말하는 게 더 좋아.
1: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0: 이럴 때 저희는 또 으릅니다. 네,
1: 단호하게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0: 예. 전혜영님이요. 근데 다시 작심을 보내주셨어요.
1: AS. 네.
0: 이번에 마칠 거예요. 어르고 달랬다.
1: 열심히 하시네.
0: 정답 발표해주시죠.
1: 아, 이러면 또 저희가 또 녹아요. 자 정답 가겠습니다. 정답은 1번 어르고 달래다가 맞습니다.
0: 네.
1: 어르다 아이를 달래거나 기쁘게 해주다 라는 뜻이죠. 앞에 아주 다정하게 라는 단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르고 달래다가 맞고요. 으르다도 이게 그 표준어기는 해요.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0: 그렇지.
1: 상대가 겁을 먹도록 무서운 말이나 행동으로 위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으름장을 노트할 때 그 으름장도 이 으르다와 관련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1: 김진강님이 으르렁 하는데 네, 으르렁 저리 가요.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태인의 다이어트를 위해 닭가슴살을 맛있게 요리해 보려고 했지만 1번 어지간히 맛이 없었다. 2번 어지간히 맛이 없었다. 아. 어지간히와 어지간히.
0: 오늘 휘준 아나운서 소개할 때 이미 정답을 말했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진짜. 네. 정답 보내주십시오. 맞히신 분 특급 칭찬 드립니다.
1: 네.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발음할 때 그냥 뭉개잖아요 사실.
0: 어지간히.
1: 그래서 어지간히. 조금 헷갈리는 게 아닐까.
0: 어허. 네.
1: 쓸 때 어떻게 써야 될까요?
0: 쓸 때 네. 표기할
1: 있습니다.
0: 때
1: 지금 오고 있어요.
0: 자 정답들 엄청 빨리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임성자님이 네. 정답 진짜 빨리 보내주셨어요.
1: 빨리 보내주세요.
0: 예 빨리. 감사합니다.
1: 근데 이거 오답을 제일 빨리 보내주셨나봐요.
0: 그렇네. 정답이 아니었네.
1: 그러니까 속도는 빨랐는데 정확도가 좀 아쉬웠다.
0: 네 성자님 알면 되죠 이제.
1: 이제
0: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자 정답은 1번 어지간히가 맞습니다. 수준이 보통에 가깝거나 그보다 약간 더하게 그리고 정도나 형편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1: 어지간히는 어지간하다에서 나온 부사입니다. 보통 뭐뭐하다가 붙는 말에는 뭐뭐히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말은 이제 예외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깨끗이, 깊숙이 이런 예외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히를 구별하는 힌트 정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문법은 참 예외 때문에 어려워요.
1: 우리말 어려워요.
0: 자 오늘 다 맞히신 분이 있네요.
1: 네.
0: 2651번님.
1: 아.
0: 나 오늘 100점 특급 칭찬해줘요. 네 특급 칭찬 부탁드립니다.
1: 야 근육으로.
0: 특급 칭찬 받으시려면 보이는 라디오 보셔야 돼요. 네, 그래야 저희가 칭찬드립니다.
1: 야.
0: 9174번님이 어지간 휘는 어때요? 아, 그건 진짜 이휘준 아나운서에게 딱인 표현이네요.
1: 어지간히.
0: 어지간히예요.
1: 네, 어지간하나요 제가?
0: 뭐 일을 해도 그냥 하지 않고 너무 많이 하시고.
1: 아 그것도

0: 그래요.
1: 그러니까 네. 성대모사도 진짜 보통으로 하지 않고
0: 그렇습니다.
1: 심하게 해가지고
0: 너무 심해.
1: 어지간 휘입니다. 네. 자, 휘드래곤 보내드리면서
0: 끄세요.
1: 이거 진짜 계속하면 큰일 나요. 병나. 계속 쓰게 된다고. 보내드리면서 노래 장범준 당신과는 천천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0: 장범준 당신과는 천천히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수인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그리고 4부는 초대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깨어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목소리가 보물인 분이죠. 감성 발라드의 계보를 잇는 가수 소수빈 씨와 함께 할 거예요. 기대되시죠? 라이브 선물도 있습니다. 자,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코끼리베이글닷컴, IS동서, 음주인 티맵 대리, 샘표식품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브레이브 모바일,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0: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가면 집으로 굿기베이글.com.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0: 유후.
1: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8시 19분 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기온만 보면 또 31도야 싶으실 텐데요. 근데 오늘의 31도는 한여름과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오늘부터 동풍이 불어오면서 동쪽 지역은 대체로 끄물끄물 흐리고 비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반면에 서쪽 지역은 건조한 가운데 맑고 낮 기온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기온이 31도, 광주가 33도까지 오르지만 습도가 낮아서 끈적한 무더위는 아니겠고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21도로 출발했고 지금 기온 햇살이 좋아서 23도까지 올라있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계속 크겠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도 중심으로는 5에서 30mm 정도의 비 소식이 있고요. 충청 이남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이었습니다.

0: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영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보이는 라디오 또 하고 있어서 인사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면에. 저랑 같이 또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고.
1: 아이고야, 이거 빼고 뺀다는 걸 깜빡했구나.
0: 아니요, 아니요. 멋집니다. 예.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담을 못한대요.
1: 아유, 그러게요.
0: 바로 일해보겠습니다.
1: 네,
0: 예,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예인선 전복, 신호, 마지막으로 인사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예인선 전복입니다.
0: 어제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 한 척이 전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 맞나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오후 1시 반쯤에 부산 우륵도 동쪽 약 9km

0: 해상에서 286톤급 예인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선박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8명의 선원이 타고 있던 걸로 파악됐는데요. 사고 후 50대 한국인 남성 한 명이 선 내에서 의식을 잃은 채 해경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후 인근 해역을 지나던 상선이 사고 선박에 탔던 50대 인도네시아인 남성 한 명을 구조한 걸로 전해지고요.
1: 아직 뭐 6명이 실종 네. 상태입니다.
0: 그렇습니다. 사고 이후 야간에도 공군 협조를 받아서 조명탄을 쏘면서 수색이 이어졌지만 아직 6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해역 수심이 80m가 넘는데 파도가 높고 조류가 빨라서 수색이 어려웠던 걸로 전해지고요.
1: 네. 어쩌다가 이 사고가 난 거죠?
0: 네, 사고가 난 예인선은 어제 오전 10시가 좀 넘어서 상선을 예인하기 위해 부산항 관공선 부두에서 출항한 걸로 전해집니다.
1: 네.
0: 이후 사고가 난 걸로 보이는데요. 해경이 우선 구조 수색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1: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 신호입니다.
1: 미국 정부가 북한과 정상회담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요?
0: 네, 먼저 시계 좀 돌려볼게요. 8년 전인데요. 2018년 당시 첫 정상회담을 했던 북한과 미국은 6.25 전쟁 참전미군의 유해를 미국에 되찾아주기로 합의했습니다.
1: 네.
0: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북한은 6.25 참전미군의 유해가 담긴 55개의 상자를 미국에 전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북한과 미국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끝나면서 더 이상 진전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어떤 소통 시도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1: 정리를 하면은 네. 마지막 북미 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뒤로 6.25 참전 이제 미군의 유해 송환이 중단된 상황이라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군 유해, 발굴, 봉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펜타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이 최근 질문을 하나 해왔는데 만약 북미 정상의 합의가 있다면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북미 정상이 합의만 하면 6.25 참전 미군의 유해 송환 작업 다시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던 건데요.
1: 그런데 북미 정상이 합의를 하면이라는 가정은 네. 어쨌든 북미 네. 정상 간 소통을 전제로 한 질문 아닌가요?
0: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게 해석된 겁니다. 미국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역시 지금 상황이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뒀을 때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 네, 우리 정부 당국도 미국 북미 정상회담이 네.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라고 진단을 했어요.
0: 네, 국가정보원이 그제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북미 간 구체적 접촉 사실이 확인된 건 없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고 보고했다는데요. 이에 이어 미국 백악관이 어제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1: 네, 북한과 미국이 이제 만난다면 네. 언제 어디서일지도 너무 궁금해요.
0: 네, 오는 11월에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을 계기로 북미 간 정상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고요.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2019년 비무장지대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을 당시 북한 땅을 밟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방문까지 노릴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른바 인증샷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원할 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선전 APEC에서
0: 네.
1: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 정상이 3자 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네요.
0: 네,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러시아 외교정책 보좌관이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전 APEC에 당연히 참석할 거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푸틴 대통령까지 미중러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 인사입니다.
1: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네. 의원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를 했죠.
0: 네,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일원인 장관을 겸직하는 게 현재 우리 법에 어긋나진 않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내각에 들면 의원직을 사퇴하던 게 관행이었는데요. 비례대표는 특정 계층이나 직능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다음 후보자에게 의원직을 넘겨서 의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 등 때문이었어요.
1: 예, 근데 용 후보자 왜 사퇴를 거부했죠?
0: 네, 용 후보자 본인이 기본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의원이어서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국회 의석을 가지지

0: 못한 원외 정당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원외 정당이 될 경우 현재 기본소득당이 받는 연 11억 원 수준의 정당 보조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용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집무실에 처음 출근했는데요. 의원직 사퇴와 관련한 질문에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1: 예,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나요?
0: 국민의힘에서는 용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 씨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란 점을 꼬집어서 가족정당 아니냐, 남편 월급 챙기려는 거냐 이렇게 집중 포화를 했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 예, 이야기를 좀 바꿔서요.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사퇴를 또 했죠.
0: 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했고 이튿날인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김 실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에 발탁돼서 한미 통상협상을 비롯해 산업, 부동산 등 경제정책을 총괄했는데요. 하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에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민심 이반이 있어서 정책을 주도한 김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1: 네, 차기 정책실장은 누가 될까요?
0: 네, 차기 정책실장 후보군 우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거론되고요. 이어건 금융위원장도 언급됩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또 이 대통령의 오랜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0: 네, 오늘 핵심 한 줄 네팔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네팔 대홍수 사망자 1,000명, 실종자 4,000명 넘어섰습니다.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을 구조하기 위한 현지 육상 수색 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 긴급구호대도 어제 네팔에 도착해서요. 이르면 오늘부터 수색 작업에 투입됩니다.
1: 네, 얼른 좀 소식이 들렸으면
0: 그러니까요.
1: 좋겠습니다. 영선 기자님 고생 많으셨어요.
0: 네, 다음 주에 봬요.
1: 네, 다음 주에 봬요.
0: 네.
1: 광고 들으시고 싱어송라이터 소수빈 씨와 아침에 깨어서 미안하지만 라이브 기대 같아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포근포근한 아침입니다. 대부분 도로들이 평소와 비슷한데 오늘 사고 고장차 소식이 좀 있는 편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 도로 구리 쪽 상일에서 강일까지 많이 밀리고 있는데 강일 부근에 사고가 있어서 그렇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한산 부근도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군자에서 서한산까지 어렵습니다. 또 반월터널에서 부곡,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지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동작대교 부근에 고장차 있고 마포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또 광진구 일대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올림픽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밤까지 꿈속을 헤맬 시간 새벽 대바람부터 상암 MBC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본격 램수면 토크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 미 소수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팬들의 바람과는 달리 자꾸만 다수가 알아버리는 분이죠. 싱어송라이터 소수빈씨 어서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아침 이런 아침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소수빈입니다.
0: 아유 어서오세요. 아침 쉽지 않았을 텐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1: 네 어떻게 매번 이렇게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네,
0: 쉽지 않아요. 네. 아 어제 또 새벽에 네. 올라와가지고
1: 아 오늘도요?
0: 예 아이고. 그래서 오늘 조금 수빈씨 맞이하면서 좀 예쁘게 하고 올라 그랬는데 네. 최선이었어요 이게.
1: 아이고 아, 되게 멋있으세요. 저는 되게 오히려 되게 뭔가 스포티하고 네. 뭔가 어디 뭔가 조깅을 하고 오셨나 오늘?
0: 네. 아니에요. 바로 왔어요. 바로 왔어요.
1: 저는 오히려 저번 제가 2년 전이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때 왔을 때 그때 제가 아마 메이크업을 안 하고
0: 맞아.
1: 감히 모자를 쓰고 왔던 기억이 감히가 나는데
0: 감히가 아니에요. 감히가 아니고 당연히 그런 네. 건데
1: 그래서 네. 오늘은 제가 화장하고 와야겠다 아... 하고 제가 오늘 5시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을 하고 왔는데 네. 되게 좋네요. 네. 제가 오히려 더 이렇게 꽃단장한 느낌.
0: 아 수빈 씨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금 MBC 공식 유튜브 무흐즈 채널로도 스트리밍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또 바라보시면은 눈 마주치는 예 지금
1: 맞습니다. 네.
0: 얼굴이 너무 아이 같아요. 아 이게 동안을 넘어선 사람들이 있어. 나이를 네. 생각하지 않고
1: 조금 애 같다는 얘기를
0: 어린이 같은 얼굴이 있어요.
1: 맞습니다. 네. 들었었어요.
0: 너무 너무 네. 귀여워 얼굴이. 하지만 상남자입니다.
1: 아이고 아이고.
0: 구하는 실사모님이 와 이른 아침부터 소수빈이라니 아주 달달한 하루 되겠어요 하셨고요. 김영남님이 소수빈님 목소리 빠져있는 50대 팬입니다. 달달한 목소리 아침부터 설렙니다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수빈 씨 나오신다니까 너무 너무 기다리면서. 아이고. 예, 지금까지 버티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수빈 씨랑 저랑 이제 최근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쵸? 비긴 어게인.
1: 맞습니다.
0: 오픈 마이크를 같이 네. 촬영을 했었는데 심지어 이제 울산이 지역이라서
1: 맞아요.
0: 울산 지역에서
1: 또 선배님 고향이시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알았지. 소수빈 씨도 오 부산 출신이구나.
1: 맞습니다.
0: 예, 네, 경상도 사람이었어.
1: 맞아요. 완전히 저는 이제 20살까지 부산에 계속 살다가 이제 가수가 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것이고 그 전까지 계속 부산에 있었던
0: 맞아
1: 좀 이제 좀 사나이긴 하죠.
0: 그럼 부산에서 버스킹 한 적이 있죠?
1: 아 근데 없어요.
0: 없어?
1: 오히려 부산에서는 연습실에 박혀가지고 네. 추장창 노래만 부르고
0: 그때는 그냥 약간, 뭔가 나와서 공연한다기보다
1: 맞습니다.
0: 약간 단련하는 시기였고
1: 단련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좀 그게 좀 아쉽긴 해요. 바닷가에서 그래. 버스킹을 많이들 하시는데 아직 해보지 않은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지금은 버스킹 하나는 말을 못하겠어. 회사가 있으니까. 왜냐면 쓰임이 또 네. 이게 또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는 프로이니까.
1: 또 이제 부산은 거리가 있다 보니까.
0: 예.
1: 그래서 나중에 정말 기회가 또 있다면 짧게라도 하면 좋겠네요.
0: 그러면은 네. 이제 앨범이 나왔잖아요.
1: 네.
0: 1위 공약으로 하시죠. 1위 공약으로.
1: 1위 공약으로요? 네. 아, 너무 무조건 하죠.
0: 1위 공약으로 1위가 네. 되면은
1: 네.
0: 부산에서.
1: 부산에서.
0: 바닷가에서 네. 무료 버스킹 한번 하시죠.
1: 아, 무조건입니다. 네. 그 뭐 1위 하면은 뭐든 합니다.
0: 제가 약속 받아냈습니다.
1: 네. 네.
0: 자, 그 비긴 어게인 이야기를 좀 더 해 보면은 은지 씨가 또 정은지 씨가 함께 출연했어요. 근데 네. 소수빈 씨랑 굉장히 또 친분이 있으시고.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전에 음악을 함께 준비했던 때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1: 네.
0: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1: 저랑 누나랑도 그때 방송 끝나고 나서도 참 그 여운이 길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 참 이게 꿈만 같다.
0: 그래.
1: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연습을 해왔었던 두 아이가 커서 계속 아직도 음악 활동을 하고 여기서 만나서 함께 듀엣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0: 아,
1: 네.
0: 진짜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 리허설 할 때 서울에 이제 연습실에서 합주 연습을 할 때도
1: 네.
0: 두 분이 돈독한 게 느껴져가지고 합주 끝나고 둘이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1: 누나 고기 사줬어요.
0: 그러니까.
1: 네, 제가 누나한테 고기 사달라고 했거든요.
0: 야.
1: 네, 고기 좀 사줘 해서 이제

0: 근데 저는 이제 두 분 다 너무 좋아하니까 네. 저도 밥 살 수 있는데 아. 난 빼고 둘이 먹는
1: 다음에 그러면 저랑
0: 다음에 제가 사죠.
1: 고기 사주세요.
0: 얼마든지.
1: 아 너무
0: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리고 또 토마토에 우리 태연 씨도 함께 했는데 네. 저랑 은지 씨는 듀엣한 게 이제 방영이 됐어요.
1: 맞죠.
0: 그리고 사실 이제 공개가 될 건데 태연 씨랑 또 듀엣을 했습니다. 제가
1: 아네 맞습니다.
0: 근데 수민 씨랑 듀엣을 못했어.
1: 그러니까요. 제가
0: 우리 못했다.
1: 좀 아쉬워가지고.
0: 그러니까 수민 저는, 씨도
1: 저는 만약에 선배님이랑 듀엣하면 전 선배님 노래 같이 하고 싶거든요.
0: 아 진짜로?
1: 네. 왜냐면 제가 저는 같은 베개랑 선배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랑 사실 다 너무 제가 어릴 때 애들이랑 많이 불러가지고
0: 진짜?
1: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아까 CD 선물 이거 드렸는데 그 뭔가 저의 뭔가 어린 시절에 이런 감사한 마음을 또 글로 담아서 드렸는데 저 되게 좋아했습니다 선배님.
0: 감사합니다.
1: 네. 아. 물론 근데 좀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0: 아니에요. 수빈 씨는 다 수빈 씨 화를 해서 부르기 때문에 네. 막 기대가 돼요. 막.
1: 아이고.
0: 다른 사람이 부른다면 걱정이 살짝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어려운데 이렇게. 근데 수빈 네. 씨가 한다니까 약간 어? 기대되는데? 아이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믿고 듣는 뮤지션이 되셨어요.
1: 아이고.
0: 자 아침에 수빈 씨 부른 이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빈 씨가 데뷔 10년이 됐는데 정규가 드디어 나왔어요. 정규 1집.
1: 어?
0: 늘 그래왔던 것처럼.
1: 맞습니다.
0: 짜잔.
1: 감사합니다.
0: 지금 작가로서 네. 책을 내신 게 아니고 앨범이에요. 너무 근데 책으로 예쁘게 냈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이번에 제가 그 10년 만에 저의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좀 자전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가 제가 대학교를 저 경기도 쪽 다녀서 20살에 대학생활을 했고 근데 1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아니야 나 가수가 되고 싶어 하고 이제 학교를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21살에 처음 사당동에 제가 자취를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그 막연하고 참 그 어려운 이제 가수 준비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수십 가지 알바를 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0: 대단해.
1: 지금까지 온 여정이 담겨 있는 앨범이고요.
0: 대단해요.
1: 그래서 참 제가 이 앨범을 보면서도 좀 뭔가 좀 뭉클한 느낌이 있어요. 그때에 제가 생각이 나서 참 그때 고생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0: 지금도 말하면서 약간 울컥함이 아이고. 살짝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올라와서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게 뭐 막연한 욕심일 수도 있는 거잖아.
1: 맞아요.
0: 꿈이라고 예쁘게 포장이 돼 있지만 그냥 달려가는 이 현실 안에서 무너질 법도 한데 잘 버텨오셨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정규 1집을 발매를 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고 계십니다. 1055번님이 첫 정규 앨범 구입했습니다. 살면서 처음 앨범 사봐요. 진심이 느껴져서 노래 들으면서 울컥도 하고 위로도 받았습니다. 부지런히 노래해 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처음 앨범 사보신다고.
0: 첫 앨범이
1: 제 앨범이라니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0: 저도 감사합니다. 처음 구매한 앨범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제 김건모 선배님 3집.
1: 와.
0: 예, 예. 제가 제 돈 주고 처음 산 앨범입니다.
1: 네. 와.
0: 근데 이제 이분한테는 소수빈 1집이.
1: 야,
0: 인생 첫 앨범인 거예요. 와. 앨범에 있는 11곡 모두 너무너무 애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직접 작사 작곡 다 하셨어요.
1: 맞습니다.
0: 노래를 직접 만드셨고 노래를 만들 때 저 듣고 너무너무 멋지다 생각했는데 늘 이제 일상에 음성 메모를 하셨다가
1: 네.
0: 그 아이템으로 이제 곡을 쓰신다고
1: 맞아요.
0: 하셨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1: 네.
0: 여기는 이제 그런 곡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1: 맞아요. 다 이제 제가 음성 메모에 있는 것들을 찾아놔요.
0: 예.
1: 이제 1%의 그 영감으로 나머지 99%는 거의 뭐 이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완성한 그런 앨범입니다.
0: 아 진짜 노래들 하나하나 다 들어야 되는데 조금씩 들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타이틀곡 일단 들어야 되는데
1: 네.
0: 타이틀곡이 두 개예요.
1: 네.
0: 그래서 한 곡씩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앨범 발매 전에 먼저 라이브로 들었어요. 부러우시죠 여러분?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예, 지금 들고 있는 노래입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 노래가 이제 타이틀곡이 된 이유는 정규 앨범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만들면서 정규 앨범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이 노래 덕분에 그 많은 곡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이제 이별을 하고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되게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람으로 인사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을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담긴 그런 노래고요. 이 노래한테 참 고마워요. 이 노래 덕분에 이렇게 이 정규 앨범이 완성된 게 저는 이 음성 메모 스타트가 이 노래였기 때문에 그래서

0: 이 노래 들으면은 되게 당연히 뭔가 슬픈 노래이고 하지만 저에게는 어떤 의미로는 반가운 노래이기도 합니다. 아. 네.
1: 야, 음악을 하나를 만들다가 이 노래만 이제 발표하기보다 한 권의 어떤 책처럼 스토리를 써야겠다 라고 네. 생각하는 곡을 만나는 건 진짜 행복한 것 같네요.
0: 맞아요. 네.
1: 힘이 되잖아.
0: 힘이 되고.
1: 힘이 되잖아.
0: 맞아요.
1: 뮤직비디오에 배우 남윤수 씨가 이제 나옵니다.
0: 네.
1: 진짜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가 있었는데.
0: 네.
1: 원래 좀 알던 분이셨어요.
0: 아, 원래 저는 이제 너무 팬이어서 너무 응원하고 있었지만. 네. 근데 이제 연은 없었지만 저희 팀 내부에서 얘기할 때 이제 남윤수님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흔쾌히 응해주셨고
1: 너무 잘
0: 이날 또 너무 더운 날이었대요.
1: 네.
0: 근데 이날 너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연기해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죠.
1: 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소수빈이 괜찮다고 말해줄 걸 후회하는 그 여성분은 또 누구인지 궁금해서 잠이 안 온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0: 아, 예, 저도 봤어요.
1: 그렇죠.
0: 그 댓글. 네네네.
1: 소수빈 대체 어떤 사랑을 한 거야?
0: 아이고.
1: 나 지금 갓 이별한 여주인공의 빙의함.
0: 아이고.
1: 아, 수빈 씨의 노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진짜 말하듯이 노래를 하기 때문에
0: 네.
1: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입하게 되게끔 해주시는 보컬리스트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돌아보면.
0: 아,
1: 사랑,
0: 저는
1: 사랑을 하시긴 하셨죠. 아,
0: 저는 근데 그렇게
1: 어린이 같은 얼굴이라 사랑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0: 되게 참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뭔가
1: 끝나고 나서 후회
0: 그런
1: 좀
0: 편인
1: 남나요.
0: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뭔가 저는 늘 차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1: 어머
0: 그래서 네, 잘 서툰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에
1: 진짜
0: 네.
1: 서툴러서 차인 거 아니에요.
0: 그냥 뭔가
1: 인연이 네, 아닌 거지 그냥
0: 맞는 것 같습니다. 네.
1: 어떤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0: 이상형이요?
1: 있어요 이상형.
0: 저는 특별히 없는데요.
1: 그래도 이거는 좀 네. 보는 것 같다.
0: 아, 저는 근데 저랑 좀 잘 맞아야 돼요.
1: 그거 잘 맞음이
0: 어떤
1: 대화에...
0: 거냐면 대화가 제일 중요한데 취향 이런 건 사실 상관없어요.
1: 그럼 텐션인가? 아니면 결인가?
0: 결인 것 같아요.
1: 결,
0: 네. 확실히 그러니까 대화해보면 이 사람 잘 맞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면 좋은 것 같아요.
1: 대화가 엄청 중요한 요소.
0: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럼 첫눈에 바라고 이런 건 없겠네요.
0: 많이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1: 지내다 보다가 두근 이렇게 되는. 그것도 잘 어울린다. 수빈 씨의 사랑은. 자, 두 번째 타이틀곡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가지 말라고 에요. 띄워주시죠. 가지 말라고. 이 노래 좋아. 어떤 곡인지 또 소개해 주시죠.
0: 또 이제 이 노래도 이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노래는 정말 찌질한 노래입니다. 이미 제목부터가 예. 가지 말라고
1: 붙잡고
0: 있잖아요.
1: 예.
0: 눈물 흘리고 제가 이 노래를 정말 단순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소수빈의 이제 소수빈을 보는 사람들 관점에서도 그렇고 저의 입장에서도 소수빈은 무너지는 노래가 없어요. 늘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고
1: 그치, 맞아.
0: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이 노래만큼은 무너지고 싶은 거예요. 빈틈을 주고 싶은 노래. 그래서 만든 노래입니다.
1: 아, 그래서 그런가 들으면 좀 안아주고 싶은 느낌이 싹 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0: 네.
1: 지금의 수빈 씨는 어떤 사람이 된 것 같아요?
0: 자신이 어떤 게 부족한지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1: 메타인지
0: 맞습니다.
1: 메타인지에 대한
0: 객관화가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뭔가 그렇게 크게 저를 자랑하고 싶지 않고 그러나 잘하는 걸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1: 그 나이에 비해 너무 성숙해진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요.
0: 아이고. 그런가요?
1: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을 또 들여다보는 싱어송라이터이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더 빈도도 많게
0: 네.
1: 자기에 대한 파악을 좀 하게 되는 거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0: 네.
1: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0: 앞으로 저는 좀 이제 되게 그 지난 날들에 대해서 되게 후회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생각도 많고. 근데 좀 그런 거 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매 순간을 저는 매년 매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항상 늘 고민했고 후회했고 이랬는데 위기였고 근데 지나고 보면은 늘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혹은 뭔가 어떤 큰 일을 맞닥뜨렸을 때도 늘 침착하게 늘 그렇게 해왔던 대로 하면 늘 괜찮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
1: 잘해오셨을 거예요. 잘해오고 좋은 선택이었을 텐데.

0: 더 나은 게 있나라는 예.
1: 맞아요.
0: 또 욕심과 네. 희망이 이렇게 또 후회를 남는 것 같은데. 그럼 다시 태어난다면
1: 네.
0: 요새 뭐 웹툰도 그렇고 회귀물 굉장히 많습니다.
1: 많습니다.
0: 예, 네. 인생 2회차가 된다면 네.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1: 아, 또 근데 사람 성격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해야지 뭔가 잘 될 거야 이것보다 뭔가 사람 자체 성격이 있다 보니까 늘 그 같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스스로가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던 걸 보면 잘을 해온 게 아닌가.
0: 잘 해왔어.
1: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0: 최선이고 네. 진짜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 해왔어.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자,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담긴 앨범에 한 곡을 또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1: 네.
0: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저희 가장 찌질함이 들어있는 노래.
0: 무너진다, 무너진다. 네,
1: 가지 말라고. 를 라이브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라이브석으로 준비해 네. 주시고, 와, 이 아침에 또 수빈 씨의 노래를 듣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5690번님이 찌질함을 노래해도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 하는 소수빈 매직. 왜냐면 우리 수빈 씨의 무너짐과 찌질함은 박제를 잘 지켜. 음정을 잘 지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절제하면서 무너지고 있어. 그게 더 애전할 수도 있어요. 자, 소수빈 씨의 타이틀곡입니다. 가지 말라고 라이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 FM 페이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싱어송라이터 소수빈 씨와 함께했습니다. 라이브 듣고 오셨는데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2: 야.
1: 9322번님이 아침에 이 목소리가 가능한 건가요? 최고예요. 현빈, 원빈, 소수빈, 레츠고.
2: 와, 네. 아, 극찬인데요.
1: 빈3.
2: 와, 빈3.
1: 3빈에 들어갔어요. 3빈에 들어갔어요.
2: 네, 들어갔다.
1: 또 하나 예, 소개해 주시죠. 네,
2: 0007님께서 저 콘서트 티켓팅 성공해서 오호. 10월만 기다린 중입니다. 아침부터 라이브 들으니 행복하네요. 아,
1: 와. 콘서트 얘기해야죠.
2: 예.
1: 크게 합니다.
2: 네, 10월 24일, 25일 이렇게 올림픽 공원, 올림픽 홀에서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큰 공연 단독 콘서트는 또 처음이라.
1: 아.
2: 또 최근에 이제 티켓팅이 또 열려서.
1: 열렸어요?
2: 예.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와주시게 되어서.
1: 오.
2: 네, 그래서 너무나 지금 최고로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1: 아, 지금 표정 보니까 지금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또 그래도 이제 계속 취소표도 많이 나오고 해서 많이 기회 되시고 또 하면 놀러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네, 네.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기다리던 그 콘서트가 10월에 열립니다. 지난번 공연에는

0: 샤이니의 루시퍼.
1: 아 예.
0: 좀저데 이번에 더 크니까 더 큰 걸 뭐 준비하고 있네요.
1: 와, 제가 이때는 어디서 뭐 공약을 해가지고 예. 콘서트 때 하겠다 이거를 제가 아마 타 방송사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냐면 핀마이크 있잖아요. 아이돌 분들이 예. 핀마이크를 끼고 기타를 치고 가지고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기타로 하고 2절부터 샤이니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0: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말 토종순대.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올해 한국인의 평균 연령이 46.1세래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의 평균을 잡았을 때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딱 46.1세였대요. 아니 정말 조선 팔도 좋은 식재료들이 다 들어오고 내의원 어이들이 최고의 의술로 돌보고 뭐 신하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왕의 천수를 누리길 기원을 했을 텐데 그런 조선시대의 왕보다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있다는 거. 그런 의미로 오늘 하루도 왕 부럽지 않게 시작해볼까요? 9월 3일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